0: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오는 14일과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성사될 전망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이고 미중 정상회담은 작년 10월 30일 부산회담 이후 약 반년 만입니다. 무역 갈등이 주된 전선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두 정상의 회담에서는 중동, 대만 등 지정학적 이슈가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재무부 당국자들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세계 양강 지도자들이 AI를 공식 의제로 처음 논의하는 역사적 장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관세 전쟁을 통해 희토리와 위력적인 대미 공격 카드임을 확인한 중국은 이를 무기로 미국의 양보를 최대한 끌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이 자국산 첨단 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미국 빅테크 메타의 중국계 A스타트업인 마누스 인수 불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술 자신감이 한층 커진 점도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정상회담 전 협상 타결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1: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과 매우 좋은 대화가 있었고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15일까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악시오스와 CNN 등 미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근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원칙을 되풀이하면서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에 나설지 지켜보겠다며 이란의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P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핵 관련 조치를 이행하게 될 거라며 합의 안에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란의 핵 농축 중단 기간이 끝난 이후 우라늄 저농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합의 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 대면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와 맞서인 제러드 쿠슈너가 지금 바로 파키스탄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최종 회담이 이루어지면 어디선가 서명식을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내 휘발유 값을 50% 이상 끌어올리면서 1갤런에 4달러 54센트,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란 전쟁 반대 여론도 66%에 이르고 국정 지지율도 37%로 떨어지면서 이 종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CNN은 어제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이란이 타협을 위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합의하지 않으면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악시오스와 CNN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논의하고 있는 양해각서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30일 동안 세부 합의 협상에 나서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쟁점을 단순화해서 이란이 협상에 나서도록 유인하고 이 복잡한 사안은 나중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기대감에 미국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고쳤었고 유가 또한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페이지짜리 양해각서를 먼저 맺고 30일 동안 세부안을 협상하는 방안을 채택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중재국 파키스탄 또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협상 타결의 기대감은 주가와 유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4%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엔비디아가 5% 넘게 상승하는 등 AI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고 AMD는 깜짝 실적까지 더해져 18% 급등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의 기준이 된 브렌트유와 텍사스유 선물 종가는 7%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늘의 캘리포니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놓고 LA에서 열린 CNN 주최 토론회에서 주요 후보들이 의료보험과 이민 그리고 세금 정책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2: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 모두 베세라 후보가 연방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불법 체류자 미성년자 관리 문제 논란을 비롯해 선거자금 횡령 스캔들 연루 의혹 그리고 단일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입장 번복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세라 후보는 상대 후보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트럼프식 거짓 주장으로 경쟁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문제를 두고 후보들 간 격돌이 이어졌습니다. KT 포터 전 연방 하원 의원은 베세라 후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주도의 단일 건강보험제인 캘케어 지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캘케어에 관해 각 후보들의 입장은 갈렸습니다. 억만장자 사업가 탐 스테이어는 캘케어에 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스티브 힐튼과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시장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들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체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캘리포니아의 피난처 주정책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한 반면 안토니오 바야라이고사 전 LA시장 등 민주당 측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후보들은 주택난과 생활비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하비에르 베세라와 공화당 스티브 힐튼이 각각 18%로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체드 비앙코 14%, 톰 스테이어 12%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 향후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GBC 리포터 전해드렸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LA와 샌프란시스코의 경제 흐름이 최근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의 오늘 관련 내용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AI 산업붐 덕분에 다시 인구와 기업이 유입되는 모습인 반면 LA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살아난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AI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가 급증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경제도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오피스 렌트는 20% 증가했고 AI 기업들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몰렸습니다. 또한 인구도 지난해 약 0.6% 증가하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LA 카운티는 여전히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 카운티에서는 약 5만 4천 명이 빠져나가 전국 최대 규모 인구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할리우드 제작 감소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침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영향까지 겹치면서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와 TV 촬영이 조지아주나 해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최근 몇 년 동안 4만 5천 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0: 오늘의 한국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남우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드라이독스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만 당국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4시쯤 남우호에 대한 예인 작업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인선이 사고 해역에서 남우호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해운 관계자는 안정화 작업에만 대여섯 시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두바이 항까지는 약 70km 거리로 출발 후 최대 1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우호를 운용하는 HMM 측은 이 모든 과정에 24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차질이 없을 경우 이르면 현지 시각 오늘 밤 두바이 항에 도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우호는 두바이 드라이독스, 즉 수리조선소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함께 불이 난 기관실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선체 내부에서 구멍이나 침수가 확인되지 않아 내부 요인에 의한 폭발과 화재의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사고 당시 쿵 하는 충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던 만큼 외부 요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면 아래 잠긴 부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 조사에는 선사 이외에도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선박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보험사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0: 이어지는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한국 선박 남우호와 관련해 피격이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준축안에서 브리핑을 열어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요구했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 중단을 선언한 만큼 한국의 참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도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최근 미 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장유 항행과 관련해 몇 가지 제의를 해온 적이 있다며 먼저 미국이 해양 자유 구상이라는 것을 내놓은 적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그런데 지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개념을 내놓았고 그때 또 우리 선박의 화재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미국의 임무에 참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확실치는 않지만 미국의 이런 언급들은 한국 배가 피격을 당했다는 전제에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확인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국제 소식입니다. 종전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 속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2: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성사됐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면적인 휴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공존 원칙입니다. 중국의 입장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2: 중국은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한다는 이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란이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핵포기를 협상 선결 조건으로 내건 미국과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이란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압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선박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키우 주재 모든 외국 공관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들 향해 즉시 대피하라는 메모를 보내 경고했다고 현시간 6일 발표했습니다. 이 경고는 전날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전승절 축하 기간 중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폭격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을 밝힌 뒤 그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폭격 가능성을 근거로 발령하는 것이라고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 향해서 이번 경고를 최대한의 책임감을 갖고 받아들여 키우의 외교관과 국민들을 때맞춰 제대로 대피시키라고 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승절 축하 행사를 방해하고 공격을 할 경우 러시아군도 키우에 대한 보복 공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라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러시아 대사관과 외교 인력들도 각 주재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본부들을 향해 이 같은 상황을 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나는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구한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되었죠. 10명 모두 다 고침을 받아 기뻐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것은 오랜 고통 끝에 극적으로 받은 기도 응답이거나 혹은 아주 평범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돼 잊지 않고 감사하시는 미주보험방송 청취자분들 되시길 이 시간 소원합니다. 오늘도 미주보건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GBC 안내입니다.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이 손봉호 교수와 함께 남가주에서 콜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최대 빈민촌 지역에 에이즈 여성과 빈민 청소년을 위한 재활센터 보이스 오브 홉 건립을 목표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나성영락교회, 주회축복교회와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이어집니다. 특별히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마련되며 손봉호 교수께서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적 윤리의 본질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 대표 건강식품 기업인 영신건강과 미주복음방송이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또는 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 전화 703-473-469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이번 CPCI 부모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보금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 사역을 위한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보금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보금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보금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보금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보금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보금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 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보금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홉,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의 햇살은 사람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살랑이는 바람도 참 좋은 5월의 달력에는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처럼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들이 하나씩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5월은 유난히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달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선물이나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밥은 먹었어? 오늘 하루는 좀 어땠어? 이런 짧은 한마디 안에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살아갈 힘이 숨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도란도란 오늘도 6시까지 함께합니다.

도란도란 5월 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효정입니다. 오늘 첫 찬양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셨나요? 오랜만에 나눈 클래시컬한 찬양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이혜원의 하나님의 사랑 함께 나눴습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어릴 적에 손을 꼭 잡아주시던 부모님의 손길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내 곁에서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보고 싶지만 이제는 마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참 만감이 교차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도 미안함도 감사함도 때로는 그리움까지 참 많은 마음을 한꺼번에 떠올리게 하는 것이 가족인 것 같죠. 가까워서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익숙해서 표현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요, 정작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도 결국 가족이고요. 기쁨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건요, 완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또 마음 둘 곳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는요, 돌아갈 수 있는 한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도란도란과 함께 하시면서 잠시라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얼굴 있으시다면 가만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해하지 못했던 따뜻한 한마디도 용기 내어서 건네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고마워, 사랑해. 늘 내 편이 되어줘서 참 감사해.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또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따뜻한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또 서로를 좀 더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춘 찬양단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흐르고 있습니다. 도란도란 5월 6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신 지금 현재 시각은 태평양 표준시로 오후 5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도란도란은 kgbc.com 미주 보건방송 홈페이지나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유튜브 채널 미주 보건방송 실시간으로 검색하시면 이 시간 저와 함께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와서는 이상한 나라의 성도 이민규 목사님의 칼럼 이어집니다.

이상한 나라의 성도 이민규 목사님의 칼럼 함께 나눕니다. 루이스 캐럴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기묘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토끼가 시계를 들고 뛰어다니고 카드 병사들이 왕국을 지키며 규칙은 수시로 바뀌고 말과 행동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이상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상상 속의 동화로 읽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느 면에서는 그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지금의 세상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해 세상은 깨어졌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며 인간의 죄성은 갈등과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과 불완전한 현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질서가 뒤틀린 동화 속의 세계와도 닮아 있습니다. 최근 세계 정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동 지역 사이의 긴장이 커지면서 전쟁의 확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스는 긴박한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쌓여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상황을 단순히 정치나 힘의 논리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을 흔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혼란 속에서도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세상이 분노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며 소망을 붙듭니다. 그러므로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는 완전한 평화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성도 이민규 목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칼럼에서 나눈 것처럼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나라처럼 규칙도 방향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질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는 완전한 평화와 회복이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니까요.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 그렇게 우리 불안보다는 소망을, 분노보다는 사랑을,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신 도란도란은 kgbc.com 미주보건방송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정효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복음의 본질을 꿰뚫는 명쾌한 해석, 성도들의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 나성 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하는 GBC 신앙상담 이 시간 진행의 공미연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 이야기부터 일상의 소소한 고민까지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명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상담 이 시간은 미주보금방송 AM 1190 라디오 채널과 www.kgbc.com 홈페이지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배려하고 고마워하고 작은 것에도 마음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안함이 어느 순간 당연함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는 점점 더 많이 내어주게 되고 또 누군가는 받는 그 자리에 익숙해져 버리죠. 오늘 이 시간 관계 속에서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분의 지치고 무너진 마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신앙상담 시간에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한성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문제보다 스스로 먼저 책망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섬김의 자리조차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버티는 것도 아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지켜나가며 그 섬김의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우리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한 주간 평안하셨죠?
1: 네, 뭐 시간이 빠르다 얘기하지만 이렇게 일주일마다 뵙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몇 번만 더 하면 1년 가는구나.
0: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충분히 쉬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어보세요. 라고 예. 조언의 말씀 주셨습니다.
1: 네.
0: 섬김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1: 네.
0: 사랑하면서도 내 마음과 경계를 건강하게 지켜나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지만 때로는 물러서서 쉬시기도 하시고
1: 네.
0: 또 모든 요구에 다 반응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1: 네.
0: 예수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균형은 무엇인지 회복을 향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 오늘 목사님께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예.
0: 네.
1: 아마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섬기거나 애를 쓰시는 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이야기가
0: 네.
1: 참 도움이 많이 돼요.
0: 네.
1: 하지만 이 문제를 조금 더 분석하는 데는 엘리야보다 모세 이야기가 좀 더 도움이 돼요.
0: 네.
1: 모세가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0: 네.
1: 그가 나중에 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우리가 다 기억하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거의 40년 동안을 인도에 갔으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죠.
0: 네.
1: 하지만 이분이 또한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죽인 일이 있었죠.
0: 네.
1: 살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인을 죽인 적이 있죠.
0: 네.
1: 그때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고 싶었고
0: 네.
1: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도 분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에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심지어 왕자로서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했지만 그 일의 결과는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피를
0: 네.
1: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동족들도 그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 편을 들어주질 않았거든요.
0: 네.
1: 저 사람이 바로 어제 그 애굽인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큰 실망이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때 그는 배반감도 느꼈고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했고 동족을 섬기는 마음이었고
0: 그렇죠.
1: 그리고 모든 걸 다 했지만 결국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0: 네.
1: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0년을 보내요.
0: 네.
1: 참 모세 생애가 40, 40, 40으로 나눠지는데 그 40년을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죠.
0: 네.
1: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 그가 40년 동안 자기 동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날 때 그 모세 인생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0: 네.
1: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잖아요.
0: 네.
1: 너희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 신발을 벗어라.
0: 네.
1: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종이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0: 네.
1: 그런데 그 가시 덤불이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0: 네.
1: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더라.
0: 네.
1: 그냥 우리는 기적적인 모습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세 인생을 대비해 보면 모세 인생은 자기 나무된 자기 자신을 태우는 인생이었거든요.
0: 네.
1: 모든 걸 몽땅 태워버려서 지금 너무나 힘이 빠지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그가 살았던 처음 40년과는 다르게 인생 전체에 대한 좀 회의적이고
0: 네.
1: 심지어 하나님이 나중에 일을 맡길 때도 보면 나오지만 아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정말 좋은 의미에서 말하면 겸손해진 거고요.
0: 네.
1: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자신감도 잃고 네. 자존감도 위축돼요. 너무나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때 처음 일이 자기가 자신을 태웠던 일이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0: 네.
1: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다른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자기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죄밖에 안 남은 거죠.
0: 네.
1: 근데 나타난 그 나무는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역에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이제 번아웃이라고도 얘기하긴 하지만
0: 네.
1: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을 태울 때가 많은 거죠.
0: 네.
1: 섬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시작과 그리고 중간 끝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마지막에 얘기했었지만 베드로서와 아주 베드로의 가르침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0: 네.
1: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서 4장인데요.
0: 네.
1: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너희가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태우지 말라는 뜻이죠.
0: 네.
1: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물론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섬김의 목적은요.
0: 네.
1: 우선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0: 네.
1: 양보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무조건 잘해주는 거. 착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가에 있지 않아요.
0: 네.
1: 만약에 그런 게 목적이 되면 이분이나 저나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0: 네.
1: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섬기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0: 네.
1: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 전서를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0: 아멘.
1: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핀트가 맞춰지지 않으면은
0: 네.
1: 결국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를 태우기 시작할 거예요.
0: 네.
1: 남을 참아주는 일이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일이 정말 성숙한 일이거든요. 저희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되게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있고 싶지 않아 하세요.
0: 네.
1: 젊은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0: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네, 너무 많은 거죠.
1: 얘기를 하고 싶고
0: 네.
1: 근데 같은 동년배나 어르신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하시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세요.
0: 네.
1: 서로. 그런데 아무도 서로 안 들어요. 자기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대화가 되는 게 참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인데 네. 근데 상대방이 막 며느리 얘기하고 나면 이분은 그 얘기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자기 네. 딸 얘기를 하세요.
0: 맞아요.
1: 근데
0: 맞아요.
1: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다 그냥 어쨌든 얘기가 돌아가요.
0: 그렇죠.
1: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자기 얘기를 하고 들어주니까.
0: 네.
1: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0: 네.
1: 들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0: 네.
1: 그만큼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사역에 있어서나 또 이런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의 그 어떻게 인정을 받는다고 말해야겠죠. 혹은 나 자신이 태워지는 일 네. 이런 데 너무 익숙해서
0: 네.
1: 그렇게 잘해주고 남의 얘기 들어주고 일해주고 그리고 뭐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0: 네.
1: 그 섬기는 일이라는 말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 들어가죠. 제가 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목적은 그 섬기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깨닫고
0: 네.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사역을 열심히 하시냐면 사역이 나 자신을 인정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0: 네.
1: 남에게도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유처럼 느껴져요.
0: 네.
1: 이것은 많은 리타이어를 하신 분들하고 얘기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리타이어를 하신 분들이 제일 힘든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일을 예전처럼 하지 않으시고
0: 네.
1: 무언가 보람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한편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해요. 내가 섬기는 것으로서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
0: 네.
1: 또 내가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게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감과 함께 자기 자신을 태운 그 죄가 이제 날리기 시작하는 거죠.
0: 네.
1: 그 전까지는 태우는 줄도 모르실 때도 있어요.
0: 네.
1: 막 열심히 하시니까.
0: 네.
1: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심지어 이렇게 방송 사역을 하시는 분이나
0: 네.
1: 또 저같이 목회의를 하는 사람도 다 똑같이 여기에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누구도 다들 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일수록 또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일수록 나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저도 그렇지만 자주 이것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조금 뭘까요? 나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기 어려운 거죠. 보기 어려운 네. 거예요. 제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그
0: 네.
1: 목사님이 목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처럼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책으로 묶여서 나왔는데
0: 네.
1: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가 가장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고 멋있게 보일 때가 언제냐.
0: 네.
1: 그거는 설교를 못할 때래요.
0: 그러니까
1: 설교를 할 때는 목사님들은 다 살아있다고 느껴요.
0: 네.
1: 저도 그래요. 막 설교를 하고 있으면 막 살아있다 느끼고 정말 이거야말로 내가 사명감 있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0: 네.
1: 힘이 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내 존재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0: 네.
1: 그분 말씀이 이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하면서 제일 기쁜 것 내가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을 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냐. 그때 복음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0: 네.
1: 그때도 당신을 힘을 주며 일으켜 세우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쁠 수 있느냐.
0: 네.
1: 복음으로. 그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리고 저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상담을 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이분이 참 귀하신 거잖아요.
0: 네.
1: 섬김 자체도 귀하고 그리고 섬기시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귀해요.
0: 네.
1: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믿음이 적거나 약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어쩌면 되고 반대다. 많은 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0: 네.
1: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믿음은 내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에 근거하고 있다.
0: 아멘.
1: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태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보다는 아 우리는 내가 이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을 교회에서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도 나는 행복할까? 예수님 때문에.
0: 네.
1: 그 질문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 네.
1: 물론 꼭 일을 멈추시라는 게 아니라
0: 네.
1: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면 여러분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가능할 것 같아요.
0: 네.
1: 내가 그런 만족을 갖고 있으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할까? 자기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도
0: 네.
1: 그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죠. 또 같은 힘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멈추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어요.
0: 아.
1: 그리고 멈출 네. 수 있는 거죠. 아, 그때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0: 네.
1: 아, 나는 이 일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 이 일은 귀중하고 소중하며 하나님께 주신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0: 네.
1: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0: 아멘.
1: 그러므로 이 일을 나는 그 힘으로 계속하기를 원하고
0: 네.
1: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게 되며
0: 네.
1: 심지어 나를 이용하는 것을 느꼈을 때는 나는 여기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그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노하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도
0: 네.
1: 역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같은 힘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가 그 한 분의 섬기는 한 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분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나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 풍토가 되면 가장 좋겠다 생각은 해요.
0: 네.
1: 그건 어떤 뜻이냐면 섬기고 얼마나 눈에 보이고 겉으로 나오는 것으로만 그리고 그 결과로만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된 거 아닌가.
0: 네.
1: 세상이 그렇게 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그 결과가 좋고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0: 그렇죠.
1: 그거로만 그건 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로만 그 사람을 본다는 것은 너무 세속화된 눈길이 될 수 있으니까.
0: 네.
1: 그것도 우리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이 자기에 대해서 아 나는 내가 타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다.
0: 네.
1: 저는 그 베드로 그 사도를 정말 좋아하는 뭐 바울 사도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0: 네.
1: 베드로 사도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멋있게 요약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0: 네.
1: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은 베드로서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닌데요. 저 맨날 그거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까 이거 맨날 하는데 그 모든 거에 속한 걸 주셨다니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0: 네.
1: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꿨어요.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 건가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주었다 그러시잖아요.
0: 네.
1: 그럼 내가 주님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주님을 네. 받으셨으면 그 주님 안에 없는 게 뭐가 있나요?
0: 없죠.
1: 그럼 다
0: 네,
1: 받은 거 아니에요?
0: 다 받은 거죠.
1: 정말 다 받은 거예요. 내 섬김도 사실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거예요.
0: 네.
1: 그리고 그 섬김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0: 아멘.
1: 네.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한편으로 저는 아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아 예수를 믿고 섬긴다는 생각을 할 때
0: 네.
1: 우리는 좀 소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내 걸 꺼내놓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다음부터는 그 얘기 못 하겠어요. 내 걸 꺼내려고 봤는데 내 거 아니라 다 주신 네. 예수님이네. 그러면 뭐 어떻게
0: 할 말이 없는 거죠.
1: 예수님을 꺼내놔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거나 또 오늘날 세대 자체가 자기 자신을 얼만큼 드러내고 그 자신을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세대예요. 네. 그게 온라인이거든요.
0: 그렇죠.
1: 수많은 쇼츠나 뭐 SNS나 뭐 틱톡이나 전부 다 하고 짧은 시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찾는 거거든요. 네. 거기 나온 수많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0: 네.
1: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예, 거기서 부인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눌러주지 않으면
0: 라이크
1: 어쩔 네, 줄을 하트. 모르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예, 만약에 그것을 자기는 그냥 난 이걸 너무 즐겨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네.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누구도 몰라줘도 특히 신앙적인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만족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거기 정말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 숫자가 안 올라가면 불안해지고 예. 우울해지고
1: 예. 답글없으면
0: 네.
1: 차라리 악플이 낫다.
0: 외면당하는 것
1: 예.
0: 같고
1: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답글보다 악플을 더 원할 정도가
0: 그렇죠.
1: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가.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0: 네.
1: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0: 네.
1: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을 하시는 거죠.
0: 아멘.
1: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아들 된 게 아니고
0: 네.
1: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인정을 받아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0: 네.
1: 내가 막 발버둥 치면 아들이라는 이름을 한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섬김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열심히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거든요. 정말.
0: 그것 때문에 참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마음도 가라앉고.
1: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설교 끝나면 항상 이 곤두서 있어요. 안테나가.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얘기를

0: 저희 집사람한테도 제가 오늘 설계 어땠어? 라고 물어보기가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 질문조차.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좀 길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희 집사람 벌써 알아들어요. 네. 아,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눈치가 빠른지. 아유, 뭐, 설교 길고 짧은 게 문제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이제 설교안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1: 네.
0: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끊임없는 갈증이 있어요. 근데 그 갈증을 어디서 느끼느냐를 바꾸지 않는 한
1: 네.
0: 저희는 이 문제로부터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알려드려도 저한테도 그래요.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아 그건 원칙이고요. 목사님 진짜로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세요.
1: 자꾸 칭찬에 목마르고 네. 인정받고 싶고
0: 우리가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게 산 네. 것도 있고요.
1: 네네.
0: 저도 그렇지만 뭐 많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기보다는 한국 분들은 또 워낙 조금 날카롭고 똑똑하신 분이 많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나 정당한 지적을 해주세요.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그 지적은 너무 고마운 지적이고 그리고 그래 내가 이것을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지적으로 받아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써야지 하고 집에 가서 우는 거죠. 내 가슴은 찢어집니다.
1: 네.
0: 이렇게. 근데 그런 일들을 넘을 수 있으려면 모세와 같은 모세에게 네. 하나님이 하셨던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나라는 존재는 불타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태우고 삶고 다 해도
1: 네.
0: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선 확인을 하셔야 돼요.
1: 아멘.
0: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의지에 대해서 나왔지만 두 번째는 제가 그 과학 그 초등학교 때
1: 네.
0: 과학 실험을 하면 이런 실험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컵에다가 네. 물을 넣어요.
1: 네.
0: 그냥 보통 일반 컵이에요. 종이컵.
1: 네.
0: 그리고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켜요.
1: 기억나요. 네. 네.
0: 그러면 종이 위에다 불을 켜니까
1: 네.
0: 다 아이들이 불 날 줄 알았죠.
1: 네.
0: 근데 물이 끓을 때까지도 종이컵이 끄떡없어요.
1: 네.
0: 그건 뭘 말하냐면
1: 네.
0: 안에 물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1: 네.
0: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담겨 있는 그릇입니다.
1: 아멘.
0: 불이 붙고 뭐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은 물을 끓게 할 뿐 여러분이 타지 않습니다.
1: 아멘입니다. 네. 네.
0: 그런데 딱 탈 때가 있어요. 타는 것처럼 느껴지고 진짜로 탈첫 타는 것. 그 언제냐면 그 컵이 두꺼우면 그 컵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1: 네.
0: 두꺼워지면요. 열 전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1: 네.
0: 겉에 있는 게 타기 시작해요. 이 얇을수록
1: 네.
0: 안 탑니다.
1: 아, 너무 적절한 비유입니다.
0: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얇을수록 주님에게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의지하고
1: 네.
0: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얇을수록. 우리는 우리 실력을 이게 키워가지고 저 불을 이겨야지
1: 네.
0: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고 얇을수록 나는 약하다. 그때 주님은 강하시다.
1: 아멘.
0: 그것을 끊임없이
1: 네.
0: 쉬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정말 실천하시는 거죠.
1: 네.
0: 이건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생각해 보면 예수 잘 믿으세요. 또 이런 거 잘 하세요. 이것도 하셔야 돼요. 십일조 잘 하세요. 헌금 잘 하세요.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착하게 사세요. 다른 사람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런 수많은 명령들은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잖아요.
1: 네.
0: 어떻게 하지?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얇아지세요.
1: 네.
0: 잘 못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는 사랑을 못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는 전혀 두껍지가 않습니다라고 네. 얘기해 주세요. 아,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하나님께 주님, 저는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을 하시라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내 실력을 늘려가지고 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빨리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해 주세요.
1: 아멘. 네.
0: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참 중요한 길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시리즈로 본다면 마지막이 네.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0: 지금 여러분은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에게 분명히 몰입할 수 있어요. 네. 그래, 이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개런티하는데 여러분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우리는 되지 못합니다.
1: 네.
0: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건 못해요. 이 땅의 유혹과 살아가기 때문에.
1: 네.
0: 그런데 그거는 언제 되냐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 다 됩니다, 누구나.
1: 아멘.
0: 누구나 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1: 네.
0: 누구나 다 영광 중에 영광이 돼요.
1: 아멘.
0: 그러니까 그거 확실히 받으실 거예요. 그 받으실 거를 못 받는다고 지금 거기다 시간 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1: 네.
0: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나, 나는 왜 이것도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사랑 못하나, 용서 못하나에 여러분 자신을 계속 공격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쓰지 마시고.
1: 네.
0: 못하니까 나는 주님이다.
1: 아멘.
0: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1: 네.
0: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1: 아멘입니다. 네.
0: 네.
1: 목사님, 오늘도 정말 복음의 본질을 꿰뚫는 명쾌한 해석으로 저희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나 자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야겠습니다.
0: 아멘.
1: 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신 나성 남포교회 한성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3: 이 시간은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재물이나 좋은 배경 이것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유산인 신앙을 남겨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유산, 가장 귀한 유산인 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전달해 줘야 될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있는 처남의 그 세 딸 중에 그 두 딸이 왔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수인이와 지인이, 한 수인과 한 지인이 왔었어요. 그때 10살, 9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세 달 정도 저희 집에 머물면서 서머캠프를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났는데 이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꼭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잠옷으로 다 갈아입고는 어린이 성경을 읽고는 돌아가면서 하루씩 자기네끼리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참 기특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축복하고 또 기도에 축복 기도해주고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있는 이 그 처남댁이 다니는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 정말 대단하구나.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야, 참 대단하구나 하고 감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나고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야, 참 쟤네들 기특하네. 기도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잘 읽고. 그랬더니 아내가 짧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가르쳤어. 그래서 순간 제가 이제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아니, 며칠이면 가르칠 수 있는 이 거룩한 습관을 왜 교회에서는 그게 잘 안 될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 배운 신앙은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하나크라고 합니다. 이 말은 train up, dedicat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성경 말씀, 이 지식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로 가도록 그렇게 트레이너라는 거예요. 말씀에 헌신된 자로 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도록 훈련해서 말씀에 헌신된 아이로 자라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설교를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 바로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부모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은 히브리어로 알피다르코라고 합니다. 알피라는 말은 뭐뭐에 따라 뭐뭐에 맞게끔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다르코라는 말인데 다르코라는 말의 원형이 데렉입니다. 데렉. 이 말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밟고 다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에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 그게 데렉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 문맥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 삶의 방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지식이 아닙니다. 길은 설명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렇게 가고 여기 가서는 여기서는 뛰어가지 말고 여기서는, 이게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은 걸어가야 아는 것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아이에게 너가 가야 할 길, 너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앞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말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앞서서 행함으로 보여주는 인도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을 듣기보다 부모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 맞죠? 갖고 싶은 건 맞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교통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 떠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경외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이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어릴 때 시작돼야 돼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예를 들어 디모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님 유니게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로 하여금 자라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자녀 신앙 교육을 가정의 사명이라고 주셨어요. 부모의 사명이라고 주신 거예요. 신명기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내 자녀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가정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5절에 보면 아삽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하신 증거와 법도를 자녀에게 알리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녀들이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아이로 자라도록 그렇게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전해주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시편 34편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행하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부모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 세상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은 데 가서 배울 수 있는가? 난리잖아요. 좀 잘 가르치는다는 학원, 그리고 학원 강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원, 그 강사에게 배우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요, 세상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형성된 가치관과 습관은요, 마치 그 레일 위에 올라선 기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서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려서 형성된 신앙은 평생 그 아이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에 그 아이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형성된 신앙은요, 마치 뿌리와도 같습니다. 겨울철에 보면은요, 나무가 그냥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봄이 되고 다시 잎사리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거예요. 나무는요, 가지는 흔들리고 또 잎사귀는 떨어질 수 있어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피어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형성된 신앙이 마치 뿌리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사춘기 지나면서 잠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뭐 비즈니스 하면서 바쁘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말씀의 씨앗은 뿌리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고 그 부모님들이 보여주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또 어머니와 할머니가 읽어주시던 성경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어릴 때 말씀으로 심고 어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아이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그 아이를 축복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진짜 축복으로 이끄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아이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니, 우리는 뭐 이제 다 애들 컸는데 그래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아기를 낳고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 무릎에서 그 로이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된 여러분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에게 어린 손주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 혼자서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가까이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리하면 그 아이는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가?
3: 지금까지 벨리에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를 섬기시는 곽덕근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곽덕근 목사님이 섬기시는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노스 힐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영어 예배는 오전 10시,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818-지역 894-9266, 818-894-9266번으로 연락주시거나 교회 웹사이트 gracepeace.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스타임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이니스타임 진행의 조영석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값진 것을 가진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내 은행과 국간이 충분할지라도 꼭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염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겠지만 그러나 평안은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안전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평안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평안이고요. 그러니 평안하시다면은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평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좋은 날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안하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첫 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AM 1190 미주보금방송 이니스타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은 인터넷 kgbc.com, 미주보금방송 모바일 앱, 그리고 라디오 AM 1190으로 이니스타임 및 모든 프로그램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와 방송에 대한 정보는 미주보금방송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AM 1190 In His Time을 검색하시고 그룹 조인하시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방송 접하시고 의견, 소감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나누는 칼럼 역시 이곳에 포스팅이 됩니다. In His Time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삶의 묵상 칼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때때로 귀한 분들을 초대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니스타임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M1190 미주보금방송 Anytime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Anytime 진행의 조영석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식차를 약간 적응 중인데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국 가면 참 좋죠. 저는 아버지가 한국에 살고 계셔서 방문할 일이 있고요. 내년에 한 번은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일도 보곤 합니다. 한국을 가면 뭐 친척들도 만나고 옛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듣게 되는 것이 이 주위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한국은 뭐 식당을 가던 어딜 가던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바로 옆에 앉아 있고 옆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고 뭐 그러니까 뭐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들려옵니다. 이런저런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참 먹고 사는 얘기가 참 많죠. 뭐 당연히. 근데 그 중에서도 참 돈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치열하고 살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래서 정말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돈 있으면 인정받고 대우받고 돈 없으면 무시받는 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세상이겠죠. 미국에 사는 저희는 조금은 좀 나은 환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힘든 것은 어디가나 사실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돈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평안까지 이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영적인 삶을 이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충분히 고통당하시고 그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아실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 담아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우리 마음까지 빼앗긴다면 사실 손해보는 것은 우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힘들어도 여러분 잘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길 바라고요.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승리하실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 곡 나누겠습니다.

0: 이 시간은 주성교회 손태정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아굳게 가졌어요. 근데 전도를 또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옷을 예쁘게 입고 나가서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오늘 나가서 내가 딱 한 사람에게 한 번만 말 걸겠다. 그렇게 딱 하고 뭐 그거야 안 하겠나 싶어서 딱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딱 한 사람

0: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네, 저 목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 나가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더 과간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불신자 만날까봐 걱정했는데, 목사님 만났어. 너무 감사하니까. 불신자 만날까봐 걱정한, 불신자 만나면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목사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님을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걸 보면, 이 전도가 참 어색하고 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전도는 완벽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완벽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다.
1: 시작하는 것이다.
0: 네, 전도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보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뭘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물어봤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쭤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제 안에 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대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드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람은 알몸 하나만 만들어 놓고 동산의 모든 실과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잘 먹고 지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다 주었잖냐. 나는 인간에게 다 주었거든. 그래서 너희들에게 뭔가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됨의 목적은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spend 시간을 보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또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오늘 숫자를 늘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무엇보다 교회에 왔을 때 사랑하는, 사랑받는 느낌, 그리고 사랑주는 느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늘 말씀의 터위에서, 야, 여기는 말씀의 터위에서 자라는 교회구나. 아, 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회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예요. 오면 서로 돌봐주기도 하고 또 챙겨주기도 하고 필요를 또 채워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서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이세요? 안 믿는 분이세요? 예수님 다 믿으세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믿으세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만 믿으면 나머지 성경에 있는 사건을 의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믿겨졌다. 그럼 끝난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물로 포도주를 만나는 거, 이게 천지를 만드는 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마음이 믿겨지면, 믿어지기만 하면 모든 일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이야기예요. 손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없으면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나에게 믿음으로 와닿아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이 믿어질 때 성령으로 나를 인치셨다. 도장을 확 찍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면 증인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증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본 것을 그대로, 들은 것을 그대로 그렇게 증인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본대로가 아니라 보지 않은 것, 그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위쟁이 많아가지고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증인의 삶이 쉬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증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도 진짜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요? 예수님이 전도해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전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전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3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바깥에 나가서 막 치유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막 듬난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앞에 뭐가 각종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제자가 와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고는요, 새벽에 일찍 기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오더니 오늘 3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전날에도 전도하셨고 또 수많은 인산인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 앞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났더니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또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나가서 전도하는 삶이었더라 하는 거죠.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어디를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는 전도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드리는 전도 하셨어요. 예수님 5장 15절, 누가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드리는 전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나가셔서 전도도 하시고 또 불러드리는 전도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치유도 하시고 나가서도 치유하시고 또 들어온 그 영혼들도 예수님은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한 4시쯤 돼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때는 큐티책도 안 펴고 큐티책은 펴요. 큐티책이 기록하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오늘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함이 있고 특별히 치유함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다 치유함을 받고 또 여러분의 육신도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버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을 고쳐주셨어요. 마음의 병을 든 병, 오늘 육신을 병이 든 분, 귀신 들린 영적인 병을 드는 사람까지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삶 자체가 전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 우리 대니엘 홍 집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목사님, 열매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자기가 보기가 집사님 보시기 힘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에리카 자매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알죠?
2: 저희가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하는
0: 거. 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아, 저분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저와 같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면서 오,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1: 걸어다니는
0: 예수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예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오늘 불신자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려고 예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음은 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혹시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전도는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고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어.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가끔이 아니라 항상 always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주시는 실제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내딛을 때에 이미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두려워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참 자상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염려할 줄 알고 성경이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나가서 결과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 그 결과는 너는 나가는 게 너의 목적이지 결과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요.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했으면 참 좋겠고요. 안부 한번 물어봐주면 참 좋겠고요. 같이 식사 한번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투산에 갔을 때 참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VIP한테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주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식사 한 번 더 대접하고, 뭐 생기는 게 하나 있으면 그분에게 먼저 갖다 주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그분한테 먼저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VIP 오늘 정말 중요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요. 그 사람에게 돈을 좀 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좀 드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좀 베풀으라는 거예요. 생각만 나면 뭔가 좋은 게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을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봐서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많이 썼나 생각을 해 봤어요. 최소한 반은 믿음의 사람한테, 최소한 반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써야만 했었는데 안 쓰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주위에 다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믿는 사람한테 돈을 다 쓰고 있더라니까요. 너무너무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100불이 있습니까? 50불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100불이 있으면 50불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50불은 믿음의 사람한테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한테 대접하는 건 너무 잘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실실실실 피해요. 근데 그분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참 회개를 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반은 거기에 써야 되고 반은 믿지 않는 영혼에게 사용했어야 되는데 내 시간도 내 능력도 내 영적인 모든 은사도 그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살은 거가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동호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 시간을 내고 또 헌신하는 저가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믿음을 붙잡고 다시 전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쉽다고 이야기해도 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당연하죠. 네. 목사님이 아무리 쉽다고 해도 저는 나는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샤이한데요. 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가 어렵습니까? 전도가 나가기 전이 어렵습니다. 전도 안 나갈 때 지금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나가면 의외로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가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안 만나요. 나가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도 피켓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두 종류의 차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빵빵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거든요. 빵빵 그려주는 사람은 마음이 확 기뻐요. 와우!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해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두 부류의 사람 만난다 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응원해주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부산역에서 한국에서 한참 전도 나갈 때 일주일에 8번 전도 나갔거든요. 부산역에 가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이 꽤 많이 모여져요. 그럼 우리 터미널 선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지를 다 나눠줘요. 그리고 흩어져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도하게 만들어요. 그럼 다시 시간이 지나면 찬양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요. 그리고 결신한 사람들 이름 적고 우리한테 다 받아가지고 또 결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지역에 좋은 교회를 우리가 소개해서 보내드려서 또 교회와 교회가 만날 수 있도록 성도가 만날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고 있고요. 그러면요 지나가는 모든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영도에 가면 제일 영도 교회가 있어요. 우리 박정덕 목사님 신이 나가지고 막 우리 막 전도하는 모습을 신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기차 타러 가시면서 그리고 음료수는요 기본이에요. 누가 사다 줘도 사다 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빵 기본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면 다 사다 주고 가요. 음료수 사다 주고 가고. 그런 부류를 만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부류를 만나면 우리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아, 저 영혼 내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고 저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받아주면 감사하고요. 거절하면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전도는 손해보는 게 없다.
3: 손해보는 게 없다.
0: 예. 여러분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매맞기 전이 두렵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맞으면 어떻게 해요? 저기서 하나씩 두씩 맞아오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딱 맞아보면 에이 이 정도야. 근데 쳐다보면 이것들이 이거 가지고 뭘 저렇게 떨어 샀냐고. 아니요, 맞기 전에 떨은 거예요. 다들 맞고 난 다음에 떠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입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맞아봐서 알지 않나 싶은데 우리 많이 대니엘 집사님 맞지 않습니까?
4: 많이 맞았어요.
0: 예. 맞기 전에 두렵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맞아 죽을 만큼 때리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때려요. 적당히 깨우칠 만큼 때리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깡패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맞기 전에 두르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맞아보면 에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웃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다가가서 오늘 우리의 가진 마음을 좀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 지금까지 주성교회 손태정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큐티 사역과 생명대학법 중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주성교회는 2115 웨스트 크레센트 에비뉴 수인 넘버 201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새벽 큐티 나눔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성교회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562-896-0691, 562-896-6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의 마당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오늘도 미주보건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GBC 저녁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오는 14일과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성사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정상회담 전 협상 타결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기대감에 미국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고쳐섰고 유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놓고 열린 CNN 주최 토론에서 주요 후보들이 의료보험과 이민, 세금 정책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LA와 샌프란시스코의 경제 흐름이 최근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폭발 화재가 발생한 남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드라이 독스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와대가 한국시간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자국 선박 남우와 관련해 피격이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 속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키우 주재 모든 외국 공관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들 향해서 즉시 대피하라는 메모를 보내 경고했다고 현시간 6일 발표했습니다.

0: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오는 14일과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성사될 전망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이고 미중 정상회담은 작년 10월 30일 부산회담 이후 약 반년 만입니다. 무역 갈등이 주된 전선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두 정상의 회담에서는 중동, 대만 등 지정학적 이슈가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재무부 당국자들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세계 양강 지도자들이 AI를 공식 의제로 처음 논의하는 역사적 장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관세 전쟁을 통해 희토리와 위력적인 대미 공격 카드임을 확인한 중국은 이를 무기로 미국의 양보를 최대한 끌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이 자국산 첨단 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미국 빅테크 메타의 중국계 A스타트업인 마누스 인수 불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술 자신감이 한층 커진 점도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정상회담 전 협상 타결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1: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과 매우 좋은 대화가 있었고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15일까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악시오스와 CNN 등 미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근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원칙을 되풀이하면서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에 나설지 지켜보겠다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PBS와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핵 관련 조치를 이행하게 될 거라며 합의안에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란의 핵 농축 중단 기간이 끝난 이후 우라늄 저농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 대면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와 맞서인 제러드 쿠슈너가 지금 바로 파키스탄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최종 회담이 이루어지면 어디선가 서명식을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내 휘발유 값을 50% 이상 끌어올리면서 1갤런에 4달러 54센트,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란 전쟁 반대 여론도 66%에 이르고 국정 지지율도 37%로 떨어지면서 이 종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CNN은 어제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이란이 타협을 위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합의하지 않으면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악시오스와 CNN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논의하고 있는 양해각서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30일 동안 세부 합의 협상에 나서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쟁점을 단순화해서 이란이 협상에 나서도록 유인하고 이 복잡한 사안은 나중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기대감에 미국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고쳤었고 유가 또한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페이지짜리 양해각서를 먼저 맺고 30일 동안 세부안을 협상하는 방안을 채택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중재국 파키스탄 또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협상 타결의 기대감은 주가와 유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4% 올랐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엔비디아가 5% 넘게 상승하는 등 AI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고 AMD는 깜짝 실적까지 더해져 18% 급등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의 기준이 된 브렌트유와 텍사스유 선물 종가는 7% 이상 급락했습니다. 오늘의 캘리포니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놓고 LA에서 열린 CNN 주최 토론회에서 주요 후보들이 의료보험과 이민 그리고 세금 정책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2: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 모두 베세라 후보가 연방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불법 체류자 미성년자 관리 문제 논란을 비롯해 선거 자금 횡령 스캔들 연루 의혹 그리고 단일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입장 번복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세라 후보는 상대 후보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트럼프식 거짓 주장으로 경쟁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문제를 두고 후보들 간 격돌이 이어졌습니다. KT 포터 전 연방 하원 의원은 베세라 후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주도의 단일 건강보험제인 캘케어 지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캘케어에 관해 각 후보들의 입장은 갈렸습니다. 억만장자 사업가 탐 스테이어는 캘케어에 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스티브 힐튼과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시장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들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체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캘리포니아의 피난처 주정책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한 반면 안토니오 바야라이고사 전 LA시장 등 민주당 측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후보들은 주택난과 생활비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하비에르 베세라와 공화당 스티브 힐튼이 각각 18%로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체드 비앙코 14%, 톰 스테이어 12%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 향후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GBC 리포터 전해드렸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LA와 샌프란시스코의 경제 흐름이 최근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의 오늘 관련 내용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AI 산업붐 덕분에 다시 인구와 기업이 유입되는 모습인 반면 LA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살아난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AI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가 급증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경제도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오피스 렌트는 20% 증가했고 AI 기업들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몰렸습니다. 또한 인구도 지난해 약 0.6% 증가하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LA 카운티는 여전히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 카운티에서는 약 5만 4천 명이 빠져나가 전국 최대 규모 인구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할리우드 제작 감소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침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영향까지 겹치면서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와 TV 촬영이 조지아주나 해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최근 몇 년 동안 4만 5천 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0: 오늘의 한국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남호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드라이 독스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만 당국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4시쯤 남호호에 대한 예인 작업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인선이 사고 해역에서 남호호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해운 관계자는 안정화 작업에만 대6시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두바이 항까지는 약 70km 거리로 출발 후 최대 1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호호를 운용하는 HMM 측은 이 모든 과정에 24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차질이 없을 경우 이르면 현지 시각 오늘 밤 두바이 항에 도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호호는 두바이 드라이독스, 즉 수리조선소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함께 불이 난 기관실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선체 내부에서 구멍이나 침수가 확인되지 않아 내부 요인에 의한 폭발과 화재의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사고 당시 쿵 하는 충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던 만큼 외부 요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면 아래 잠긴 부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 조사에는 선사 이외에도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선박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보험사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0: 이어지는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한국 선박 남우호와 관련해 피격이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준축안에서 브리핑을 열어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해 보니 피격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요구했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 중단을 선언한 만큼 한국의 참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도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최근 미 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장유 항행과 관련해 몇 가지 제의를 해온 적이 있다며 먼저 미국이 해양 자유 구상이라는 것을 내놓은 적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그런데 지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개념을 내놓았고 그때 또 우리 선박의 화재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미국의 임무에 참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확실치는 않지만 미국의 이런 언급들은 한국 배가 피격을 당했다는 전제에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확인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국제 소식입니다. 종전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 속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2: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성사됐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면적인 휴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 공존 원칙입니다. 중국의 입장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2: 중국은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한다는 이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란이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핵포기를 협상 선결 조건으로 내건 미국과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이란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압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선박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키우 주재 모든 외국 공관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들 향해 즉시 대피하라는 메모를 보내 경고했다고 현시간 6일 발표했습니다. 이 경고는 전날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전승절 축하 기간 중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폭격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을 밝힌 뒤 그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폭격 가능성을 근거로 발령하는 것이라고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 향해서 이번 경고를 최대한의 책임감을 갖고 받아들여 키이우의 외교관과 국민들을 때맞춰 제대로 대피시키라고 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승절 축하 행사를 방해하고 공격을 할 경우 러시아군도 키이우에 대한 보복 공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라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러시아 대사관과 외교 인력들도 각 주재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본부들을 향해 이 같은 상황을 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나는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구한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되었죠. 10명 모두 다 고침을 받아 기뻐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것은 오랜 고통 끝에 극적으로 받은 기도 응답이거나 혹은 아주 평범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돼 잊지 않고 감사하시는 미주보험방송 청취자분들 되시길 이 시간 소원합니다. 오늘도 미주보건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BC 안내입니다.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이 손봉호 교수와 함께 남가주에서 콜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최대 빈민촌 지역에 에이즈 여성과 빈민 청소년을 위한 재활센터 보이스 오브 홉 건립을 목표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나성영락교회, 주회축복교회와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이어집니다. 특별히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마련되며 손봉호 교수께서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적 윤리의 본질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 대표 건강식품 기업인 영신건강과 미주복음방송이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또는 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 전화 703-473-469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 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보금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연구소와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진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A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홉,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대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이 시간은 갈보리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심상은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본문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령 안에서 완성되는 은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귀한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은사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새벽 예배를 참석해 보았습니다. 새벽 예배 참석하고 또 평일날 제가 가서 아무도 없는가 싶어서 그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중년 여성이 그 넓은 대성전에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야 드디어 역시 교회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가봤는데 또 역시나 같은 분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제재를 시키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 된 겁니다. 정말 이 귀한 은사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참 너무나 참 약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진짜 맞는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에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혹시 한번 질문을 좀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참 너무 좋아서 그 성령의 은사를 자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지 않는가, 더 대단하지 않는가, 혹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른 성도님들은 다 정말 성령의 은사 받아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을까? 나는 왜 은사를 받지 못했을까? 혹시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혹시나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혹시나 한쪽이라도 포함이 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장 14장 은사장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은사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로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쪽으로 자꾸 신비한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번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은사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먼저 읽었는데요.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느니 뭡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2절을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말해도 말 못하는 우상, 귀가에서도 듣지도 못한 우상, 그 우상에게 그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혹시나 돌멩이 형상, 나무 형상 아니면 어떤 뭐 우상 이런 데 앞에 갈 때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상 앞에 갈 때 그냥 갑니까? 뭔가가 신령한 뭔가 있다고 느끼잖아요. 요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만드는 사람은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저처럼 이렇게 눈 동그랗게 이렇게 안 만듭니다. 눈을 옆으로 쫙 째가지고 보는 사람을 하여금 뭔가가 있게 만드는 뭔가가. 그 고린도교 성도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상 앞에 그런 신령한 느낌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령한 느낌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다른 은사가 있다. 그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신령한 것, 이것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걸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는데 1절에서 이 신령한 은사는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령의 것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이 은사를 카리스마로 표현합니다. 그 은사가 카리스마로 표현하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뜻 자체가 카리스, 우리 카리스 찬양팀 있는 것처럼 카리스의 뜻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에서 카리스마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그 관계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은사가 거기서 나온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선물은 여러 가지 재능이나 아니면 사명 아니면 직분 이런 걸 감당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꼭 이해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 그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라는 것은 개인의 유익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 결국은 뭡니까?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 부어주신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지, 이게 무슨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뭐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나님께 받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은사라고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는 노력해서 얻거나 받을 자격이 있어 얻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 은사들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과.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참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까? 이 은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요. 먼저 정말 이 은사를 너무나 개인 신앙의 가시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사이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그 진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병이 낫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있다잖아요, 은사가. 오늘 여기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회할 때마다 그 신의 은사를 받은 분은 자기 기도를 통해서 나온 분이 있으면 그분을 단상에 올려가지고 자기의 그 신의 은사를 은연 중에 자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병 나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병을 고쳤느냐,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이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밝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여있는 그 많은 회중들이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의 은사 받은 분은 누구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지.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신앙 가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분은요, 이 은사를 너무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뭐 우리 통성기도 합심기도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합심기도 합니다. 통성기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혼자 막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도 못 전하게 어느 교회는 막 혼자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계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중간에 예배 중간에 가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 마지막 열매 절제가 있는데, 여러분 은사도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귀한 은사를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요, 이 은사를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어떤 계급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방언의 은사가 너무 사모했는데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신앙성이 짧은 성도가 자기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건데 방언받았다고 막 나타내면 그러면서 갑자기 옛날부터 와 계시던 그 성도들을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한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방언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옛날부터 다니는 사람보다 더 우월해졌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사를 점치는 데 사용하네. 점치는 데.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땅을 좀 살려고 하는데 어느 쪽에 사야 되겠습니까? 이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그게 진짜 은사를 사모하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은사를 하나님 말씀보다도 체험에 우선을 순위를 두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체험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어떤 형제는 늘 환상 보는 걸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정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입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완전히 환상 속에 묻혀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래서 늘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가 하나 소홀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읽는 걸 소홀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참 오늘 이 시대에는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와 그리고 너무 잘못 사용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난무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잡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정말 이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 신앙 생활하는데 또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이 능력, 이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부터 정말 이 성령의 은사, 이 은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그리고 은사 문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지금 여러 파로 나눠져 있고 옛날에 우상 숭배할 때처럼 그렇게 신령한 느낌으로 교회 와서 그런 느낌으로 오지 마라.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신령한 느낌으로 교회 왔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건 자기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뭔가 이상한 느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삶에 모셔드렸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여러 은사 중에 한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에 가서 느끼는 단순히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고요. 성령께 주시는 은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성령님 안에서 완성되는 은사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완성되어져야만 되는 은사 그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는 거죠.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7절 가보세요. 7절. 저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성령의 나타남은 먼저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심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 유익하게 하렴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고?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오로지 다른 사람 유익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어떤 면에서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번 말씀을 감아 보십시오. 은사들은 누구에게 주신지 알려주시는데요. 연필에 주신 분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7절부터 보면 각 사람에게 동그라미 치시고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8절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9절에 다른 이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죠. 10절에도 어떤 이에게는 또 10절에도 계속 다른 이에게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 11절에 각 사람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은사는 우리 개인이 이 모든 은사를 다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다른 분이 참, 진짜 찬양 잘하고 막 전도 잘하고 이런 은사를 보면서 아, 나는 저거 없어서 어떡하지? 여러분, 남이 없는 은사를 하나님 내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게 뭡니까? 다 골고루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 다 골고루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다, 내 혼자 다 차지하는데 이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남과 비교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각자의 은사, 하나님 나타나심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어디를 향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는 바로 교회의 유익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직분 다 다릅니다. 한 분 한 분 신앙생활 방법 다 다릅니다. 삶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역사하심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은사, 직분, 그리고 역사하심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덕을 세워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목적은 무슨 교회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무슨 그룹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자기들이 은사끼리 맞는 사람끼리 모이거나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다 연합해서 어떡하든지 하나님 교회 덕이 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완성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완성되는 은사는 뭐냐? 교회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입니다.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사는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먼저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지식의 은사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영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 병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에 대한 은사,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은사도 있습니다. 언어, 특별히 방언,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예언함, 그리고 방언을 통역함. 그래서 14장에 가보면요. 교회 안에서 방언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방언하신 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같이 있어야 그 방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신령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장 마치면서 말하셨습니까?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어디에서라고 사용하라고 주시는가 하면 교회 사역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병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말씀 이해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다. 예? 능력 행함, 성령의 능력으로 평범했던 인생들이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이 막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영분별, 영적인 현상, 아, 나 꿈꿨는데 이런 거 말고 정말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 그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꿈 이야기 자주 하시는데 그 웬만하면 다 개꿈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특별한 꿈도 있겠죠. 그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아는 은사,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어야 이 은사도 아는 거죠. 예언의 은사는 뭐죠?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저 5월달이 되었으니까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절대 이번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마십시오. 이게 예언입니까? 그건 점치는 사람, 저, 저기, 그, 저 다운타운에 가면요. 칠보산 옥동자, 예. 칠보산 옥동자 집에 가면 그거 가르쳐 줍니다. 7월달에 여름 물에 가지 마시고, 예. 12월달에 얼음 있는데 가지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 예.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한자하고 점치는 사람이 말하는 예언의 한자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익히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걸 대언해 주는 게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 묵상하시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 그러다가 친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을 딱 주시면 그걸 그 친구한테 딱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말씀을 딱 받고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 그 교회에서 좀 신령하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교회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진 은사 한 가지 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화와 균형. 예, 조화와 균형.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 이 성령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그리고 예수님 몸 대신 이 교회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몸은 오늘 여러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 뭐죠?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 뭡니까? 성도님들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성도님들 전부 다 막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앉았다 가고 이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하늘 주신 그 은사를 진짜 교회를 향해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과 실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죠. 균형을. 예. 조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조화잖아요. 조화. 몸에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이 건강하신 것처럼 우리도 건강하셔야 돼요. 예. 좋아하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몸에 어느 기관이 싫다고 예. 잘라버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은사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와, 누구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예, 잘라내고 없애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말씀을 어디서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쭉 한번 보십시오. 발이, 우리 기관 중에 발이 말하기를, 아, 나는 손이 아니니까, 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손 아니라고 몸에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잖아요. 귀가 나는 눈에 아니라고 해서 몸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할 것이다. 야 나는 눈이 말하기를 나는 발이 아니니까 발 쓸데 필요 없으니까 넌 필요 없어. 귀가 아, 난 눈 아니니까 눈 너 필요 없어. 우리 몸한테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이 은사,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은사, 예, 하나님이 값없이 받은 이 선물, 이거를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맞다고 예? 내하고 안 맞다고 아 당신은 필요 없어 예? 아 당신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다 다르잖아요 이 다 다른 은사가 모여가지고 뭐하라고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사역하는데 꼭 필요한 그 은사를 우리에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은사가 내 능력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마침 땅바닥에 장갑이 한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저 장갑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느냐?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장갑을 들여다가 네 손에 끼워라. 그 손에 끼웠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움직여봐라. 그랬더니 움직이니까 장갑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사는 장갑과 같습니다. 장갑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우리의 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주시는 그 은사로 내가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성령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잘해서 잘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게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늘길로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 나눔의 은사, 섬김의 은사, 아니면 축복의 통로의 은사, 아니면 위로해 주는 은사, 아니면 걱정해 주는 은사, 그것도 은사입니다. 걱정해 주고, 아니면 밥 한 그릇 사주는 은사,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그리고 친절한 은사, 웃어주는 은사,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은사를 성령께서 거저 주셨습니까? 이 한 주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은사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꼭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그 은사가 성령 안에, 성령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갈보리 선교교회 심상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갈보리 선교교회는 8700 스탠턴 에베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금요 성령 집회는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지역번호 714-722-4805 또는 교회 홈페이지 cmclove.net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야기의 남경아입니다. 요즘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우고 미래를 예측하고요.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신해주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 지식을 얻지만 우리 사람은요, 창의적인 사고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감정에 흔들리고 그 감정 때문에 판단을 그르치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 묻게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객관적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사랑도 감사도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감성도 담겨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인데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빠르고 정확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고 있는지,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함으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찬양 들으셨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밤 9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찬양, 감동의 간증,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하루를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큐티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9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세움 메시지의 찬양이었습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 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 대학교가 주최하고 미주 복음방송과 PCCE가 함께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수기 부분, 그리고 1분인의 영상으로 참여하는 쇼펌 챌린지 부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상금은 $5,000,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ibs.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시편 23편이었습니다.
1: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어린 헌금으로 방송되는 미주복음 방송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낀 어깨 죽지는 미치도록 저리고 내 가늘디가는 손가락 하나를 두고 수술한 소리가 둔탁하게 계속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수술실의 차디찬 분위기를 잊기 위해 즐거운 생각을 해야 하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들, 연애하던 시절. 하지만 아무리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려 해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얗게 질려갈 즈음 따뜻한 손이 내 오른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차갑게 나를 세우던 온 신경들이 얼음 녹듯 스스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술 내내 선생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수술대에서 내려오면 하는 손가락을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보다 마취과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의 길목에서 시리다고 엄살 부리는 손을 달래다가 문득 네 번째 손가락의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그러면서 함께 떠오르는 생각 하나. 알이 큰 반지 하나 사서 흉터를 가려주겠다는 우리 집 남자. 여태 소식이 없습니다.
1: 고생 많았어요. 충분히 잘하셨어요.
0: 세상이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주 품의 찬양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 시간은요 우리 주변의 소소한 미담, 나누고픈 간증을 비롯해서 알고 계신 감동의 이야기들이 있다면 언제든 소개해 주시겠어요? KGBS.com 저희 미주보금방송의 웹사이트 청취자 게시판이나 카톡 아이디 AM1190으로 글을 올려주시면 이 시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할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라틴어 편곡 찬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190 미주 복음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따뜻한 행복 큐티.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기 3장 1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댓글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모습이 큰 도전입니다. 저는 확신이 없으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때로 결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행동 이후에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작은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룻과 보아스 모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모습이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댓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드러나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 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룻기 3장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댓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묵상한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요, 마음속에 은혜의 댓글 한 줄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행동할 때는 용기를 주시고 기다릴 때는 인내를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큐티는 매일 아침 6시 30분 묵상의 시간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이 시간은 하루를 마감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따뜻한 행복 큐티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끝곡은요, In His Time 이 찬에 함께 나누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밤 모두 되세요. 샬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클래식 권양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과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자란 테니와 모두페는 1970년대 영국으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적으로 변화된 그들은 자신들이 영국에서 가장 궁핍하고 격리된 지역인 리버풀의 암필드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테니 오미데이와 모두페 오미데이 박사 부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공동체를 섬기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활기찬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었죠. 성경 가운데도 역대하에 므낫세는 그의 나라를 처음에는 악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선한 나라로 변화시켰습니다. 12살에 유다의 왕에 오른 그가 백성들을 잘못 이끈 결과 백성들은 오랫동안 커다란 악을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자 하나님은 므낫세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왕이 고통을 당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왕위에 회복시키는 내용이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변화된 왕은 성벽을 다시 쌓고 이방 신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철저히 변화된 므낫세를 목격하면서 그들 자신도 변화되었다고 역대하 33장 17절을 통해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사명자로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우리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도 변화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브닝 클래식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케스트라로 듣는 유명 오페라의 아리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작품입니다.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의 엘루체반 레스텔레, 별은 빛나건만 아리아입니다. 극중의 인물 테너 카바라도 씨가 자신의 처형이 이루어질 새벽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연인 토스카에게 남긴 편지요 또한 마지막 유서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별은 빛나고 대지는 향기로워 정원의 문이 삐걱대며 땅을 스치는 발걸음 소리 향기를 풍기며 그녀가 들어와 두 팔에 쓰러져 안긴다오. 오 부드러운 입맞춤 부드러운 손길 내가 떨고 있는 동안 그 아름다운 것들이 베일에 쌓인 듯 사라져버렸네. 내 사랑의 꿈은 영원히 사라지네. 모든 것이 떠나고 절망 속에 나는 죽어가네. 절망 속에 나는 죽어가네. 삶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나의 삶을. 이런 내용의 카바라도시의 아리아인 엘루체반 레스텔레, 별은 빛나고 마을을 만토바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십니다.

Puccini opera Tosca Gaudi, Cavallo Siaria인 El Lucevan Le Stelle, 별은 빛나 것만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작품입니다. 주제페 베르디의 오페라 La Traviata, 춘희 가운데의 브린디시, 축배의 노래입니다. 이 아리아는 제1막 2장에서 노래하는 이중창의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오페라의 배경은 1850년 무렵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춘이라고 불려지는 사교계 꽃인 비올레타의 저택에서 밤마다 열리던 파티를 무대로 알프레도라는 청년과 비올레타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건배를 하며 이 축배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시종일관 밝은 곡조의 분위기를 띠는 곡으로서 화려한 파티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느림 나장조의 8분의 3박자 리듬에 맞는 경쾌한 작품으로서 테너 알프레도의 선창에 소프라노 비올레타가 더해져서 테너와 소프라노의 듀엣을 이루고 이후 파티에 참여한 모두가 합창으로 밝게 빛나는 다채로운 장면을 이끌어내며 노래합니다. 이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는 프랑스의 문인인 알렉상드르 듀마피스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동명의 연극을 모티브로 해서 쓴 작품으로 베르디가 37살 나이에 파리에서 연극을 관람하며 그 연기에 감동을 받고 오페라를 쓰기로 결심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주제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에 1막 2장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를 역시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십니다.

네, 주제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의 브린디시 축배의 노래를 만투바니 오케스트라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이브닝 클래식 시간에는 어제 이어서 유명 오페라의 아리아들을 오케스트라연주로 같이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이브닝 클래식 준비한 다음 작품입니다. 독일 작곡가인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의 가운데의 볼프람의 아리아인 저녁별의 노래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인물인 볼프람이 엘리자베트의 죽음, 즉 타노이저를 위한 그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을 예감하고 오늘 함께 나누는 저녁별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아리아의 내용은 죽음의 예감인 양 황혼이 땅을 덮고 골짜기를 검은 옷이 감싼다네. 아득히 높은 곳을 향하는 그녀의 영혼에도 밤의 공포를 가로지르는 길은 두렵다네. 여러 별들 중 가장 아름다운 별이여, 빛을 내서 아늑한 등불을 저 멀리 보내어 부드러운 빛이 밤의 어둠을 헤치고 골짜기의 길을 친히 가르쳐 주오. 오 나의 자유로운 저녁별이여, 나는 언제나 행복한 기분으로 반겨 맞지만 그녀를 결코 배반할 리 없는 이 마음을 꼭 전해 주시오. 그녀가 지나갈 때에 아득히 높은 곳에서 천사가 되기 위해 그녀가 이 땅의 골짜기에서 날아오를 때에. 이런 순정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극중인물 바리톤 볼프람의 아리아인 저녁별의 노래를 역시 만투바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십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가운데의 볼프람의 아리아인 저녁별의 노래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브닝 클래식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명 오페라의 아리아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는 다소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잔잔한 오페라 선율과 함께 쉼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 준비한 다음 작품입니다. 주제페 베르디의 역시 유명한 오페라 리골레토 가운데의 극중인물인 소프라노 질다의 아리아인 카로 노네가 되겠습니다. 바람둥이인 테너 만토바 공작은 세 달 전부터 교회에서 점을 찍어 두었던 아름다운 아가씨인 소프라노 질다의 집에 몰래 잠입해서 정원의 나무 뒤에 숨어 때를 엿봅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어릿광대인 바리톤 리골레토가 그 집에 들어와서 문제의 그 소녀와 부녀 간의 정을 나누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 소녀가 리골레토의 딸이란 말인가? 속으로 이렇게 놀랬겠죠. 이후 질다의 아버지인 바리톤 리골레토가 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누구인가 살펴보러 나간 사이에 테너의 만토바 공작은 소프라노 질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은 괄티에말데라며 가난한 대학생이라고 신분을 속입니다. 공작이 잠시 질다와 사랑의 말을 주고받는데 다시 집 밖 골목에서 리골레토가 집 쪽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소프라노 질다는 자신이 외부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아버지 리골레토에게 들킬까봐 유모인 조반나게 만토바 공작을 밖으로 안내하게 하고 이후 마당에 혼자 남은 질다가 그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아리아가 바로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카로놈의 사랑스러운 이름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주제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가운데에 소프라노 질다의 아리아인 카로놈의를 역시 마찬가지로 맨도베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십니다.

주저비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가운데의 질다야리아 카로노메 사랑스러운 이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작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 생상의 오페라인 삼손과 데릴라 가운데의 데릴라의 아리아인 그대 목소리에 내 마음 열리고를 함께 나눕니다. 오페라 가운데의 성경 이야기를 소재로 한 몇 개의 대표적인 오페라를 들라면 베르디의 나부코, 또한 마스네의 작곡의 타이스, 또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같이 나누는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장사인 삼손과 펠리시대의 미녀인 델릴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아리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 목소리에 내 마음이 열려요. 꽃봉오리가 아침의 키스에 열리듯 말이죠. 내 사랑 삼손, 흐르는 눈물을 멈춰주려면 다시 한번 그대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데릴라에게 영원히 돌아온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그 옛날의 약속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어서 말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어서 들려주세요. 이러한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브닝 클래식과 함께 하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명 작곡가의 오페라 나오는 아리아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도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기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오늘 이 시간과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길 소망하며 오늘의 이브닝 클래식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지금 이슬람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엄청난 부흥이 지금 사실 20년 지난 15년 동안 일어나고 있고 지금 가장 또 많이 관심 갖고 계신 우리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0: 네.
1: 이란은 사실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단체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 세계 가장 부흥한 나라로 그렇게 지정된 나라예요.
0: 그래요.
1: 예. 그래서 그 10년 동안 기독교 인구 증가율이 거의 20% 가까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이란이고 원래 70년, 80년대에는 뭐 이란 전역에 한 2천여 명 기독교인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추정하길 한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새 또 전쟁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사실 저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사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 전쟁을 견디게 하셔서 이 전쟁이 끝나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사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란이 이 부흥 자체가 그냥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미국이랑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런 이슬람 정권 아래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 한 부흥이거든요. 그리고 1세대 이란 크리스찬들은 거의 50%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뭐 저희가 얘기하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접하게 된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란 교회의 그 짧은 역사를 보면 뭐 순교자들도 끊이지가 않았어요. 예, 그 부흥 가운데 그 순교 위에 계속해서 순교 위에 사실 지어진 쌓아진 그런 부흥이고 진짜 부흥인 거죠. 예, 진짜 부흥.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란 보면 진짜 부흥은 저게 진짜 부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란 하나님이 되게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그런 교회가 또 이란이고 그리고 지금 뭐 그 중동 근처 지역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슬람이 시작된 곳이고 완전히 폐쇄되어 있었던 그러한 민족인데 사실 뭐 한 5년 전, 뭐 6년 전부터 사우디가 개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관광 비자들을 뭐 막 나눠주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그 이후에 사우디에 많이 들어가게 되셨고 단기 선교 팀들도 엄청 많이 그곳을 들어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사우디가 특별한 건 뭐냐면 거기 필리핀 노동자들이 많이 와 계신데
0: 그래요.
1: 거기 예전부터 30년 전부터 한 200여 개가 되는 지하교회를 개척하시고 기도와 예배를 그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쌓아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폐쇄되었던 민족이지만 그러니까 노동비자로 가셨으니까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고 크리스찬이시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가정교회로 모이기 시작하셨던 게 이제 막 퍼지면서 그게 뭐 사우디 전국의 지하교회가 되었던 거고 물론 필리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지만 그 기도와 예배가 20년, 30년 사실 쌓여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이 열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우리 필리핀 분들이 개방되니까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우디 선교도 하지만 나아가서 중동 다른 아랍권들도 선교를 하자 하시면서 단기 선교도 또 장기 선교사들도 지금 사우디 노동 필리핀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런 선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최근 2, 3년은 또 사우디 우리 아랍 무슬림들이 예, 엄청 이 마음이 열리고 네.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권에 또 이라는 페르시아지만 페르시아권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그 부흥이 이제 이란과 아랍을 넘어 이제 또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네. 네. 시리아의 영혼들을 섬기고 이제는 이 팔레스타인 이쪽의 영혼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네. 중동 지역 하면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 아랍 민족.
1: 비슷한 거는 이제 공통점은 다 이슬람이라는 게 공통적이고 네. 근데 이제 아랍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은 다른 민족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전쟁에 나오는 이라는 네. 예, 페르시아 민족이고 페르시아에 속한 민족은 이제 뭐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뭐 저희가 잘 알진 못하지만 쿠르드 민족이라고 예, 그분들도 이제 페르시아 계통의 민족이시고 그 정도 됐고 이제 아랍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예, 사우디 그리고 그 근처 국가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뭐 팔레스타인 뭐 등등 뭐 이집트 뭐 이렇게가 이제 아랍 민족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0: 네. 네. 그러고 보면 수십 년 전에 저희 이 한국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1: 맞습니다.
0: 일하러 가셨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네.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필리핀하고 우리를 비교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우린 가서 돈만 벌고 온 것 같은데 우리 필리핀 분들은 거기 가서 뭐 교회를 개척하시고 기도와 예배를 쌓으시고 참 축복된 민족이다. 예, 필리핀 분들 보면서 참 많이 겸손해지는 걸 느꼈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랍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이 다 지하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네. 필리핀 분들 교회가 그냥 가정 집에서 몰래 예배 처소로 그걸 개종해서 이제 개조해서 이제 방음 시설까지 다 해놓고 비밀리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로 교회들을 다 개척하셨더라고요.
0: 네. 네. 그렇게 복음은 전파되고 있는데 만약에 발각되면 어떡하죠?
1: 예전에는 사우디에 이제 종교 경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경찰에게 걸리면 뭐 쫓겨나거나 사우디 법대로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종교 경찰들이 거의 다 없어졌고 근데 지금도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긴 하세요. 근데 뭐 핍박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예, 하도 이제 지금 현재 그 왕세자가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조심은 하고 있고 아직까지 막 포교하고 이런 거는 예,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상황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 땅의 영혼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시면 참 보람되시겠어요.
1: 네, 그렇죠. 뭐, 제가 섬기는 팔레스타인 뿐만이 아니고, 네, 전 중동 이슬람 가운데 참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왔다라는 걸 볼 때 너무 기쁘고, 이 시기에, 하나님 정하신 이 시기에 또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이고. 특별히 우리 지금 어쨌든 우리 아랍 무슬림들의 구원과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구나. 이 복음의 완성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비록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깊어져는 것 가는 것 같습니다.
0: 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선교사님?
1: 모르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하셨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속히 오시겠죠.
0: 네. 지금 우리 선교사님은 미주 지역에 잠깐 방문을 하셨고요.
1: 네, 맞습니다.
0: 가족들은 어디 계십니까?
1: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네. 네, 한국에 저희 같이 살고 있고. 지금은 한국에 좀 사역들이 있어서 저희가 언제 다시 뭐 선교지로 갈지 이런 기약은 없는데 지금 한국에 저희 특별히 선교 동원 사역에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지금 저희 가정이 그 섬기고 있고요.
0: 네. 네,
1: 한동안은 한국에서 머물면서 선교 동원 교육 또 하면서 지낼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은요, 선교사님?
1: 저희는 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죠. 먼 훗날 또 주님께서 저 열방으로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히 빨리 그곳으로 가서 선교지로 가서 섬길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면 또 더 많은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 선교 비전을 나누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또 힘써 사역하겠고 매일마다 불확실성 가운데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0: 예, 가시게 된다면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세요.
1: 네, 저희가 원하는 바는 뭐 당연히 팔레스타인 섬기고 싶죠. 예.
0: 그 땅 영혼들도 그리우시고.
1: 너무 그립죠. 예. 같이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 형제 자매들이 더 보고 싶고.
0: 네.
1: 예, 뭐 지금도 연락하지만. 예. 하여튼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지냈던 기간들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예. 기도 제목도 나눠주십시오.
1: 예, 저희 이제 아이들이 아까 잠깐 나눴는데 네 명의 아이들이 있고 첫째가 이제 10살 그리고 다 2살 터울로 이제 있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어쨌든 이제 10살이니까 곧 뭐 중학교가 되고 예, 뭐 이렇게 곧 될 것 같은데 참 이들이 이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옳은 가치를 갖고 예,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아내의 요새 또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요. 어렸을 때야 괜찮은데 지금 좀 이제 커가니까
0: 네.
1: 예, 그런 기도 제목을 더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선교 동원 사역 하면서 많은 곳을 다니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 날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0: 네.
1: 그걸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우리 이 올망졸망 네 명의 MK들
1: 네네.
0: 이제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 MK들은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나요?
1: 선교사로 알고 있죠. 네네네. 저희는 분명히 우리도 선교사고 너희도 선교사다. 네, 처음부터 이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이제 했기 때문에 선교사고 선교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자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에 미주 지역은 어떤 일정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1: 저희 선교 동원 사역 때문에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비전도 나누고 선교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0: 네.
1: 그렇게 한 2주 좀 넘는 일정으로 와서 여러 지역에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0: 네, 많은 도전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세미나 내용으로 도전을 주셨는지.
1: 보통 이제 미주에는 저희가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슬람권이나 저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특별히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제 선교적 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또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오해 왜 이슬람 선교를 저희가 또 해야 되는지 그 지역을 향한 또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선교 사명 또 부르심에 대해 도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훈련하고 또
0: 네.
1: 동원하고 있습니다.
0: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1: 사실 저도 동일했지만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민족 전체가 한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민족들이 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죠. 예. 사실 저는 그 당시 처음 들었을 때 한국에는 교회가 그 당시에는 뭐 5만 개, 6만 개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는 한 개가 없다. 이거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덜 충격적인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도 그 민족을 알지 못하고 기도해 본 적도 없이 살아왔다. 이게 더 충격적인 거죠. 예. 어떻게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또 사모함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분들은 이러한 또 정보를 들으시고 예, 또 마음 나눔을 들으실 때 참 놀라시고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0: 네. 예. 그렇지만 지금 전쟁 중이라 단기 네네. 선교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1: 네, 뭐 근데 단기 선교는 사실 뭐 예를 들어 이란 같은 데는 힘들겠죠. 지금은 이란은 뭐 갈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사실 뭐 충분히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고 사실 단기 선교 갈 때 중요한 건 뭐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위험한 이유는 이슬람을 몰라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면 안 될지 이 경계선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데 이슬람에 대해 잘 알고 또 거의 잘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 지도 아래 단기 선교를 가면 사실 크게 위험할 것은 없습니다. 네. 사실 이슬람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기독교는 형제자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는 기독교도 하면은 뭐 다 죽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슬람 교리에서는 크리스찬들은 형제자매, 유일신을 믿는 자들은 형제자매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전통적으로 뭐 지금 다 그렇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자기 가정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좀 싫어하고 싫어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좋아하고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나를 어떻게 할까 무서워서 나는 뭐 그냥 무신론자야 뭐 아니면 불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예. 왜냐면 우상 숭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슬람에서 쟤는 사람이 아니다. 무신론자 쟤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근데 오히려 크리스찬이다. 형제자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대신, 이제, 이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뭐, 그러한 사람들로 보지만, 오히려 크리스찬이라고 외국인들이 당당히 얘기해야, 사실, 안전하죠. 예, 그런 사람. 왜냐면, 그들에게는 외국인들이 크리스찬인 게 당연한 거거든요. 예. 오히려 막 숨기려고 하고, 뭐, 괜히 그러면 더 수상해지는 거죠. 얘가 누구냐. 혹시 뭐, 스파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오는 또 공포나 그걸로 인해 위험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잘 알면 사실 네. 위험할 게 전혀 없죠.
0: 네. 네. 실제 선교사님 계신 곳에도 단기 선교팀이 오기도 하나요?
1: 그럼요. 네, 저희 단기 선교팀이 오면 어쨌든 팔레스타인 지역도 섬기고 이스라엘 지역도 뭐 같이 섬기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와보고 싶으신 그런 네. 지역이라 네,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네.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은 이스라엘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을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고 계세요?
1: 제가 살았던 곳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베델, 네, 베델 근처였는데, 네, 사실 베델이 이제, 야곱의, 야곱이 꿈을 꾸고, 했던 그런 지역이어서 그 네. 지역도 너무 좋은데, 또 저희가 살던 곳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 산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 우물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사실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짓 신들이 아니고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했던 그러한 사실 순간들이 많이 귀했던 것 같아요.
0: 네.
1: 목사님 너무 많은데 가장 가까웠던 것들.
0: 네. 목사님 조금 제가 무식한 질문 드리고 네네네네네. 싶은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네. 하신 네. 그 예배.
1: 네.
0: 그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도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날 이 땅에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우리는 어떤 참된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1: 사실 참된 예배 또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저희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헌신, 희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개념과 메시지들이 사실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다시 그걸 회복해야 또 우리가 참된 예배 또 영적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고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정말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영적 예배와 참된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특별히 우리 뭐 무슬림 지역 같은 곳에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죠. 예, 영접하는 순간 모든 가족들로부터 사실 뭐 버림받고 사회에서 그냥 보통 생활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헌신이고 희생이고 많은 친구들이 믿었다가 그러한 현실에 때문에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을 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헌신이고 그 삶 자체가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되는 거고. 근데 저희 또 미주나 또 한국에선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더 고민하고 이런 메시지들을 회복해야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아멘. 네. 네. 선교사님 젊은 시절을 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뒤돌아보실 때 어떠세요?
1: 많이 질문하시는데 단 한순간의 후회도 없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결정을 하라면 천번이어도 다시 결정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참 제가 가장 한국에 오셨던 좋아하는 선교사님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이 또 그 비석에 써있는 것처럼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다 한국에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단 한순간의 후회도 없는 것 같고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그 삶 그대로 다시 살 것 같아요.
0: 네. 너무 멋지십니다.
1: 아닙니다.
0: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네. 이제 이 길 달려가실 텐데요. 주님 얼굴 딱 뵈면 어떤 말씀 가장 먼저 하실 것 같으세요?
1: 저는 참 이 생각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보면 주님 뵈면 딱 첫마디 무슨 말 할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사명 잘 완수하고 왔습니다. 이 고백을 너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백하기까지 참 은혜가 있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보면 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헌신도 하고 했는데 또 그렇게 끝까지 안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참 계속 이걸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제가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다 완수하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은혜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은혜 주셔서

0: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1: 선교사님. 네, 맞습니다.
0: 네. 선교사님,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선교에 대한 도전의 말씀 주십시오.
1: 네, 우리 선교는 사실 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고,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얼마 이제 이 선교 사역이 남지 않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고, 이제는 선교사가 사역하고 뭐 우리는 보낸다 이런 개념보다도 총체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선교,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지금 이 시대에 선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 이슬람, 중동, 또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함께 동참하시는 그러한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0: 네,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전쟁이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1: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전쟁에 지금 가장 마음 아픈 건 이란 같은 뭐 지역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는 게, 그게 가장 아픈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속히 하루라도 빨리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까 나눴던 또 특별히 우리 고통받는 교회들, 핍박받는 우리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선교사님과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주님 정말 금방 구름 타고 오실 것 같아요. 마음이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1: 네.
0: 네. 이제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리라 결심하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해 주세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저희,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곳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 열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처소로 주님께서 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0: 네,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귀한 사역 저희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황 데이빗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714-900-0747, 714-900-747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도움 주신 기업체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그램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 또는 미주복음방송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성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이 시간은 유영기 목사님의 칼럼 시간입니다.
1: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웃으로 품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이웃들을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 중 한 사람 유영기 목사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면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쉽사리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나 답도 보이지 않으면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꼬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해묵은 갈등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동업자와의 오해와 분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꽉 막힌 경제가 가게를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생계 자체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은 극심한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도전 정신이 왕성해집니까?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 옵니까? 기가 막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압도당해 꼼짝달싹할 수 없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중풍병의 주요 증상이 마비입니다. 그렇게 마비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몸뿐 아니라 마음조차도 낙심과 좌절로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병이 어떤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병에는 어떤 직접적인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 통념으로 인해 이웃들이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런 사회의 일원인 자신도 그러한 생각의 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절망에 사로잡혀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영육이 마비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풍병자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죄책감에서 노여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본인은 절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이웃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침상채 들고 갑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렇게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온 것은 예수님의 만져주시고 치유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도 모여있어 도저히 그들을 비집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침상채로 주님 앞으로 들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붕을 뚫으면 집주인에게 보상을 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물질적인 손해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친구가 나을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 그들의 막무가내 같은 열심을 주님은 믿음의 행동으로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전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는데 어떻게 고치실 것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하반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용서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죄사함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단정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단순히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풍병자를 괴롭히고 마비 상태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인 죄책감을 용서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9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포가 말하기는 쉽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유의 효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명령은 그런 치유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허한 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와 치유의 명령 중 어떤 말이 더 쉬운가라고 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죄 용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나라는 명령은 그 결과가 곧 나타납니다. 어느 말이 쉬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중풍병자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죄 용서는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의 마음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선포입니다. 과거의 결박에서 풀어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주님의 용서를 받자 그는 곧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마비되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을 그렇게 속절없이 마비 상태로 거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죄의 사함을 받자 마음이 먼저 소망과 믿음으로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몸이 치유되고 곧 일어나는 기적은 그런 용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 사죄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죄악이나 어떤 결박도 용서하시고 풀어주십니다. 용서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오늘을 장악하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마음과 몸이 결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죄진 사람들의 행동이나 자세를 따지지 않고 용서해야 합니다. 진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용서해주고 계속 못되게 굴면 나도 용서치 않겠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품은 사람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그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함이 마땅합니다. 상대방의 낌새와 상관없이 먼저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상대를 위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그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체리티라는 기독학생 합창단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활동하는 오케스트라 멤버 중에는 대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서울 음대생이 있었습니다. 음대생보다는 농부에 더 어울리는 외모입니다. 검은 얼굴, 다부진 체격, 뭉툭한 손가락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동네에 떠돌던 개 한 마리가 왈왈 대고 덤벼들었습니다. 그 농부같이 생긴 음대생 형이 바이올린을 길에 내려놓더니 네 발로 엎드려 그 개에게 더 크게 멍멍하고 짖어댔습니다. 그 개가 깜짝 놀라 도망가는 것을 보고 모두 다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대로 같은 반응으로 살면 똑같은 수준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장악하고 규정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진정한 나입니다. 영원한 자아입니다. 그러한 가치, 기준,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가해자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피해자, 즉 애매하게 당하는 사람이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를 베풀어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변합니다. 과거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용서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였고 동족에게 경원시되던 존재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의 빌부터 유대 동족에게서 지나친 헌금을 걷어내던 존재입니다. 그 레위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로 불림을 받은 어부와 세리 중 누가 더 많은 희생을 했을까요? 먼저 불림받은 제자들은 세리 마태를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집을 방문하여 다른 세리와 죄인들도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랴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 용서를 베풀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건행,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0: 지금까지 유영기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영기 목사님은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나성 북부교회 은퇴 목사이며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전 이사장이십니다. 유영기 목사님과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818-262-7892번, 8818, 262-789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BC 안내입니다.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위 손봉호 교수와 함께 남가주에서 콜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최대 빈민촌 지역에 에이즈 여성과 빈민 청소년을 위한 재활센터 보이스 오브 홉 건립을 목표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나성영락교회, 주회축복교회와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이어집니다. 특별히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마련되며 손봉호 교수께서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적 윤리의 본질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한인 대표 건강식품 기업인 영신건강과 미주복음방송이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또는 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 전화 703-473-469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 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 한인 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보금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에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 복음 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 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A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 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호, 이안황 물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이 시간은 오렌지 한인교회 정유성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요, 워낙에 천주교에서 이제 필요 이상으로 좀 부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그 마리아라는 인물의 역할이나 어떤 그의 믿음 그런 위치가 조금 더 축소되어 있는 듯한 그런 독특한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이 마리아에 대한 비성경적인 세 가지 교리가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는 타락한 죄성이 없이, 즉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무염시태라는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로 남았다는 영원한 처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육신을 입은 채로 천국에 갔다는 승천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천주교는 이 세 가지 교리를 넘어서서 아예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공동의 중보자, 중재자로 그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신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점점 더 언급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위치지만 자주 거론되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의 기록은 특별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위대한 역사 안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역할과 특별히 그녀의 믿음, 그리고 그녀가 고백한 찬송회까지 아주 세밀하게 자료와 조사들을 다 해서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기억하시죠? 사가랴에게 가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예언을 하게 되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마리아에게는 이게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이었지만, 천사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도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 지금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내 친척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 지났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들은 천사는 떠나갑니다. 천사가 떠난 후에 곧바로 마리아는 서둘러 짐을 챙겨서 약 150km나 떨어져 있는 유대의 산지로 가요. 이미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4일에서 5일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벳과 만납니다. 마리아의 시선은 엘리사벳의 배를 보았을 거예요. 6개월이기 때문에 분명히 겉으로 티가 났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두 여인이 만났을 때 먼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6개월 된 아기가 뛰어놀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반응을 느낀 이후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특별한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마리아, 지금처럼 미리 간다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갑자기 찾아왔으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은 그 예언을 전혀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지금 눈앞에 있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눈앞에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작은 아이가 바로 구주이신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축복하며 마리아에게 외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이제 그동안 혼자서만 품고 담고 있던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마음을 놓게 되었어요. 그동안 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 실제로 마리아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오늘 지금 엘리사벳을 만나서 직접 눈으로 엘리사벳의 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하여 대화한 이상 이제 마리아에게 남은 것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불리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의 첫 번째 단어가 Magnificat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 마리아 찬가를 다른 말로 Magnificat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우리도 마리아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Magnificat, 마리아 찬가입니다. 이 찬양을 부른 마리아는 그 뒤로 세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복음서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이 복음서의 현장, 거기로 가보는 거예요. 거기로 그 시간,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시선, 그 인물의 감정을 우리가 느껴볼 때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대한 그 스토리들이 더 우리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언제나 그곳으로 가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 고지를 받았던 그 마리아 당연히 심히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천사의 확증 그것을 들은 다음에 마리아의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은 순식간에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그 먼 거리로 찾아갔던 것이고 직접 만났던 엘리사벳을 보면서 엘리사벳으로부터 지금 내 복 중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고 기뻐한다 이 말을 들은 뒤에 확신에 차서 더 이상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저 마리아 찬가를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복에 대한 메시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 안에서 복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췄을 때 보이는, 들리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때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복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하면 기복신앙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또 아예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절로 삼은 45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복에 대한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는요, 믿음과 복의 순서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이 먼저고 복이 그 다음입니다. 복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풀어 말하면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살 때 따라오는 그 복이 진짜 복이지, 지금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면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고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복 안에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오복이라고 부르는 그 오복도 들어있지 않겠어요? 장수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자손이 많은 것, 그리고 이가 튼튼한 것까지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비교 불가능한 복,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물으면 우리는 주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들려주셨어요. 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요절 45절이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마리아의 태중에, 그 복 중에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인가? 그 복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근거가 무엇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증거는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의 일상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근거는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수태 고지를 다 듣고 나서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또 1장 45절에서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너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앞서 확인했죠. 분명히 마리아의 믿음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 못했어요. 또 이전까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성경 안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고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 할 수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정혼자인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며, 또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금세 유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다 마리아는 꽉 움켜쥐고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칭송받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이 믿음이 마리아를 복 있는 여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요, 이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근거가 된 복, 이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겁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까지 수용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설명의 영역을 넘은 신비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설명의 영역이 있고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마리아는 파혼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여론의 수많은 공격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 현실적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주권적인 믿음으로 의지했어요. 선택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분명히 치러야 할 대가와 손해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만큼까지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38절에서 말한 마리아의 고백을 잘 보면 말씀대로 내가 시행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소서,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다였어요. 즉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보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능동태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수동태로 마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능동적으로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수동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아멘으로 받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복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우리의 시선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기에 먼저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거입니다. 이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니,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들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에서 하늘의 평화가 확 내려왔으니 내게 이루어지다면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믿음을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면서 감정보다 믿음이 훨씬 앞서 있었음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근거는 그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우리의 삶의 복이 시작되어야 그 복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증거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증거는 내 안에 계신 분. 자, 오늘 42절에서 엘리사벳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이걸 한글 성경만 본다면, 어순을 본다면 그냥 아, 마리아가 먼저 복을 받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도 복을 받았구나 같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당연히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을 받은 것이 맞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내 속에 계신 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는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복중에 그날 그 자리에 계시던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살아계셨고 그리고 영으로도 살아계셨어요. 그렇게 자기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그러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가? 뭐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오복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받는 복.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근거하여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로운 신분을 받으면 그 다음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내일이, 새로운 미래가 더 나아가서 새로운 영원까지 다 보장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라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받는 복, 로마서 8장 10절을 근거로 하면 몸은 죽어도 영은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죽은 몸이지만 너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언젠간 죽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원히 보장된 겁니다. 몸은 사라져도 우리의 영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두 번째 복이고,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 복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받는 복, 요한복음 15장 5절을 근거로 보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사실은 복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맞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는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열매예요. 이 열매는 우리의 목숨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살리는 열매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열매를 열매라고 해요.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의 근거와 증거에 이어서 세 번째는 일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무엇이냐? 감춰지지 않는 빛이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았어요. 감춰지지 않는 빛. 오늘 성경에 나온 근거된 말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은요, 48절 안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말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복이 아니라 드러나는 복이에요. 감춰지지 않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쭉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도 등불을 켜놓고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등불을 어렵게 켜놓고 그 등불을 테이블 아래에 집어넣는 그런 바보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출 수 없고 감춰지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가 시편 1편인데 여기선 복 있는 사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형통은 당연히 막히지 않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것, 막아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도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나는 사람, 누구와 있어도 그 안에 계신 예수가 감춰지지 않는 사람, 아무리 내 삶이 지금 사방으로

0: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아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외쳤던 그 축복의 선포를 우리 자신의 삶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복은요, 상황이 평안해서 온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차하면 가늠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마리아는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했을 때 마리아의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라기는 내 상식과 경험으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말씀 앞에서 계산기를 좀 그만 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기를 자꾸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봅니다. 이 결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분을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계신 분을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복이 되었던 이유는 그녀가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 복이 근원이신, 참 복이신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짜 복은 이 땅의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면 내가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지? 왜 나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걸 내가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모든 것이 모자람 투성이일까? 바라기는 이 땅의 복을 추적하고 이 땅의 복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세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출 수 없는, 감춰지지 않는 그 빛으로 일상을 사시기 바래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억지로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복은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누구와 함께 계시든지 그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의심하고 똑같이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그 찬가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출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의 삶 속에 흘려보내시고 또 드러내며 드러나며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오렌지 한인교회 정유성 목사님의 설교와 함께하셨습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주일 설교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9시 30분, 3부 예배는 오전 11시 15분, 그리고 2M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드립니다. 오렌지 한인교회는 643 웨스트 말번 에비뉴 플래튼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는 714-871-8320번, 714-871-832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월 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GBC 아침마당 공미연입니다. 이 시간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GBC 아침마당은 AM 1190 라디오 채널 www.kgbc.com 홈페이지 GBC 모바일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미주보건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언제든 빛을 켤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는 해가 지면 하루가 멈춰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둠 속에 작은 빛을 전하는 특별한 나눔 이야기, 굿네이버스 USA가 시작한 굿 라이프 캠페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오늘의 초대 손님과 함께 이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네,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어릴 적 전등 불빛 아래서 책을 읽던 기억 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밤이 되어도 안전하게 집안을 오갈 수 있었던 그 익숙한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약 7억 명이 아직도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고 특히 아이들은 해가 지면 공부를 멈춰야 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작은 태양광 조명 하나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굿라이 캠페인을 통해 빛을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 단체이죠. 굿네이버스 USA 김재학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 따뜻한 이야기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학 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제가 마이크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김재학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좋은 소식 갖고 또 이렇게 아침마당 찾아주셨어요.
1: 네, 지난 2월에 아침마당 제가 토리엘 장혁재 목사님하고 함께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그때 살짝 스포를 해주셨는데
1: 맞습니다.
0: 먼저 이 시간 함께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굿네이버스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사역의 의미와 또 단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네. NGO 단체고요. 아동의 권리, 이제 아동들이 공부할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놀 권리, 네. 이제 아동들의 권리와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학교도 건축하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구축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하는 단체이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그중에 또 아이들이 빛이 없어서 갖지 못하는 그 권리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0: 네. 마침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오늘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들고 아침마당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캠페인이 바로 굿라이 캠페인인데요. 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환해지고 좋은 기분 좋은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캠페인인지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여러분들 처음에 설명 들으셨듯이 7억 명이라는 숫자가 전기 없이 네. 살아간다는 거 상상이 안 되시죠?
0: 깜짝 놀랐어요.
1: 특히 캘리포니아, 미국에 네. 계신 분들은 좀 상상하실 수 있는 건 캠핑 가셨을 때
0: 맞습니다.
1: 빛이 없는 상황에 처해 보셨죠.
0: 네. 그런데 일부러 네. 별 보러도 가잖아요.
1: 그쵸,
0: 빛 없는 곳으로.
1: 빛이 없을 때 별이 잘 보이죠.
0: 네. 근데
1: 그런 일들이 사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냥 일상입니다. 사실은 그냥 해가 지면 할 수 없는 있는 일들이 없고
0: 네.
1: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또 걸어서 또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고
0: 네.
1: 우리는 아이들뿐 아니고 제가 아프리카 니제르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임산부들이
0: 네.
1: 이제 전기가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러 아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0: 네,
1: 밤에도
0: 그렇죠.
1: 나고 나. 근데 밤에 아기를 낳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전기가 없었어서.
0: 네.
1: 그래서 굿네이버스가 솔라 패널 이 오늘 말씀드리는 거랑 좀 다르지만
0: 네.
1: 그 건물에 솔라 패널이랑 배터리를 해서 전기가 들어오게 해줘서
0: 네.
1: 아이를 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0: 네. 네. 아, 이렇게 어린이의 권리만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의 권리까지도
1: 맞습니다.
0: 네, 안전하게 출산을 돕기 위해서 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그런 귀한 솔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시대에 참 전기가 없다라는 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잖아요. 전기가 없는 지역이 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들이 좀 전기가 없을까요?
1: 주로 아프리카 아까 말씀드린
0: 네.
1: 그 사하라 이남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차드 니제르 그리고 뭐 잠비아 뭐 말라위
0: 네.
1: 정말 뭐 아프리카의 전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좀 잘 사는 남아공도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한 번은 정지가 나간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풀리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들이 사실 저희는 좀 기아 대책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그래서 좀 식량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보건 상태가 안 좋고 좀 이런 위생 상태가 안 좋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전기가 없다라는 거. 네. 아, 그렇군요. 이런 전기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현실. 사실 우리도 잠깐 정전이 돼도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일상에 전기가 없다라는 거, 전기라는 것을 활용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의 현실은 어떤지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뭐 전기가 없다는 거는 낮에도 전기는 저희 지금 살면서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공부할 때도 아이들이 네. 다 요새는 랩탑으로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인터넷 또 안 네.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0: 이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1: 네. 그 선풍기, 에어컨
0: 그런 게
1: 당연히 없고.
0: 거고.
1: 네. 그리고
0: 냉장고는 냉장고, 생각도 못 하고.
1: 그러니까 식품의 위생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0: 다
1: 질병 네. 우리 연결이 되고 아이들 사망률이 늘어나게 되고 또 밤에는 위험하죠.
0: 네.
1: 위험하고 뭐 너무 껌껌하니까 또 동물들이 또 공격받을 수, 동물한테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 또 이제 너무 어두우니까 한국에서 옛날에 썼던 것 같이 호롱불 같이 이런 등유 안 좋은 등유를
0: 네.
1: 켜서 또 아이들한테 또 사람들에게 또 폐를 또 망가뜨리기도 하고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0: 네.
1: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 사람들은 좀 당연하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0: 네.
1: 가서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전기라는 거는 인프라를 국가에서
0: 그렇죠.
1: 네 만들어내서 이제 다 인프라를 깔아주고 해야 되는 건데
0: 네.
1: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수도 자체는 되겠지만 수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0: 네.
1: 거의 전기선이나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사실 보내주신 영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굿네이버스 굿라이 캠페인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안에서 아이가 출연하는 그 아이의 그 생활 환경 뭐 공부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하고 저녁에 뭐 공부는 뭐 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호롱불이라는 거 등유죠 등유 그 등유로 인해서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냄새가 나잖아요 석유 냄새 뭐 이런 가스 냄새 같은 것 때문에 폐도 안 좋고 눈도 따갑고 이래서 굉장히 호흡하기가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1: 맞습니다
0: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일상 생활이 안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말씀하신 대로 밤에 외출이 너무 무섭다고 아이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촛불이나 등유 램프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화재 같은 것도 많이 난다고 해요?
1: 그럼요.
0: 실제로?
1: 그게 아무래도 밤에 켜고 깜빡 잠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
0: 네.
1: 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옆에 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0: 네.
1: 불이 붙을 수도 있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0: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식량 부족한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빚까지 없으니 이 아이들이 참 얼마나 많은 생활의 제약이 있겠어요. 그래서 굿네이버스에서 이번에 아주 굿라잇 캠페인이라는
1: 맞습니다.
0: 이 굿라잇이 단순히 좋은 빛이라는 그 의미를 넘어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1: 아멘입니다.
0: 굿라잇이라는 타이틀을 지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들이 이 캠페인을 처음에 디자인할 때부터
0: 네.
1: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이 캠페인을 디자인했어요.
0: 네.
1: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0: 네.
1: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바로
0: 네.
1: 이어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0: 네. 아멘.
1: 빛 그 16절에 5장 16절에 보면 이 빛을 통해서
0: 네.
1: 착한 행실을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알게 해라. 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빛으로 사는 삶. 이건 뭘까 저희도
0: 네.
1: 고민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뭘까 생각했을 때
0: 네.
1: 와 이게 너무 잘 맞고 예수님의 명령 어떻게 보면 명령이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직접 얘기해 주신 것인데
0: 네.
1: 이게 교회와 함께 우리가 신앙으로 네. 해나갈 수 있는 사역이다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디자인이 됐고 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 신앙적으로뿐 아니고 환경적으로 네. 친환경적인 아주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네. 직접 아이들이 조립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 교육도 되고 친환경 교육도 되고 네. 또 교회에서는 신앙 교육도 되고 다양한 자녀들 그리고 어른들도 함께 동참해서 이거를 우리 빛을 또 아프리카에 또 전해 주는 그런 사역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0: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말씀을 근거해서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또 굿네이버스의 이런 성경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빛으로서 또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또 그런 예수님의 또 명령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제공되는 이 태양광 조명 네. 지금 저희 아침마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아주 귀여운 저는 뭘까 처음에 이게 뭐죠 했는데 저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할 솔라 램프 솔라 램프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어떻게
1: 랜턴이고요.
0: 랜턴 네,
1: 들고 다니는 네. 이렇게 불을 켜볼까요 제가?
0: 네. 와 생각보다 이렇게 밝습니다. 굉장히 네. 밝습니다.
1: 뒤를 화면으로는 네. 네 이렇게 태양 열로 충전할 수 있고
0: 네. 네
1: 옆에는 이제 혹시 태양 열 충전 좀 약하다 그러면은 직접 이렇게 꽂아서 충전할 수도 있게
0: USB
1: 백업도 있고요.
0: 네 C 폴트인가요?
1: 네. 네. 네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요 완성 키트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자동으로 꺼지는 거는
0: 네.
1: 이게 밝기가 밝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어두운 데만 켜져 있고
0: 네.
1: 지금 여기 초록불이 들어오는 건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거고
0: 그래서 스마트하기까지 하네요.
1: 예, 조금 기술을 넣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고
0: 네.
1: 그분들이 사용하면서도 좀 편안하게 사용하고 오랫동안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방수 생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0: 했고
1: 되고요. 이런 제품들이 사실 시중에 많이 있는데
0: 네.
1: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만든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0: 네, 아무래도 그 현지에서 현지의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먼지도 많고 또 물에 이렇게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떨어뜨릴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을 하셨는데 정말 특이한 건 이것을 우리가 직접 조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네.
1: 키트도 가져왔는데
0: 네네.
1: 이렇게 아예 조립할 수 있도록 레고 같습니다. 그냥
0: 네.
1: 꼽고
0: 아이들이 뭐 이런 키트 같은
1: 네. 아이들한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영상을 좀 보여주시고
0: 네.
1: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아이들이 알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분들이 도와주셔서
0: 네.
1: 스몰 그룹으로 같이 파트를 조립해보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하고 이제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0: 네.
1: 그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있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저는 1분 안에 만들려고 열심히 해봤거든요.
0: 네.
1: 1분은 힘들더라고요. 한 3분 정도.
0: 3분.
1: 어른이 빨리 했을 때 한 2분 30초 뭐 걸렸는데 아마 젊은 이제 청년들은 1분 안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우리 청소년들,
1: 네.
0: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뭐 이런 거 조립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 네.
0: 아이들이 직접 자신이 조립한 이 랜턴을 정말 이 어려운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환한 빛을 선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조립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1: 네.
0: 그 단순히 조립만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이 아이들을
1: 네.
0: 위해서.
1: 네.
0: 정말 좋은 신앙 교육도 되고
1: 네.
0: 또 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역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싶어요.
1: 네. 목회자나 전도사님들이 요걸 가지고 설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으로
0: 맞습니다.
1: 같이 전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0: 네.
1: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0: 국내버스에서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하면서 요 부분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1: 네.
0: 뭐 스몰그룹에서
1: 네.
0: 스몰그룹 액티비티로 너무 좋네요.
1: 그렇죠.
0: 네, 3분이면
1: 네.
0: 끝나는데
1: 네.
0: 이렇게 한번 참여를 하신다면 아이들에게도 정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네. 있겠어요.
1: 실제로 이게 아프리카에 전달되는 걸 상상해 보시면
0: 네.
1: 그 내가 여기서 충전한 조립하고 태양으로 충전한 것이 네.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한테 전달된다. 그 빛이.
0: 그 빛이.
1: 그 느낌은 참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맞습니다. 그런 과정도 다 굿네이버스에서는 다 기록을 해서
0: 네.
1: 다시 또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조립한 게 어떻게 쓰임받고 네. 어떻게 될지 또 잘 보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저희는 끝나지 않고
0: 네.
1: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또 진행하시면서 저희한테 또 아이디어를 주시면
0: 네.
1: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만든 랜턴을 그곳에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1: 네. 네. 저희 꿈은 같이 가고 싶어요.
0: 아이들하고. 그럼 너무 좋죠. 네.
1: 아프리카 좀 멀지만
0: 네.
1: 같이 팀을 꾸려서
0: 직접 전달을
1: 네, 교회 단기 선교 가시잖아요.
0: 네.
1: 갈 때 직접 전달해서 같이 불 켜고 같이 밤에 또 이렇게 안전하게 걸어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0: 네.
1: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0: 굿네이버스가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교회에서 우리 지역 교회들이 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네. 또 우리 자녀들이 몰라서 못하지 또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알면은 아이들이 또 너무 좋아하고 또 참여하는 데 또
1: 맞습니다.
0: 굉장한 의미를 둘 거예요.
1: 하이스쿨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클럽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으면 저희가 또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0: 네.
1: 또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또 클럽 활동으로
0: 너무 좋겠네요.
1: 쿠키 팔고 하는 것처럼
0: 네.
1: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0: 너무 굿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조립하는 참여형 나눔이라는 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신청을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1: 저희 지금 웹사이트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아마 궁금하시면 877-499-9898
0: 네.
1: 877-499-9898 로 전화 주시면
0: 네.
1: 저희 직원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1: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면 되고
0: 네.
1: 이 키트가 하나에 20불이에요.
0: 네.
1: 그래서 필요하신 수량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보내드리고
0: 네.
1: 아니면 배달해 드리고 그 근처에 이 근처에 계시면
0: 네.
1: 저희들이 가져다 드리고 다 조립된 것도 픽업도 가능하니까 안내해
0: 네.
1: 주시면은
0: 네.
1: 저희 담당자분들이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0: 네. 신청은 저희가 지금 아침마당 자막에 구글 폼을
1: 네.
0: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그 구글 링크를 참고로 하셔도 되고 또 QR코드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저 QR코드는 어떤
1: 웹사이트로 갑니다.
0: 웹사이트로
1: 네네.
0: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저희가
1: 자세한 정보
0: 네.
1: 아까 말씀하신 영상을 또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0: 네.
1: 네.
0: 이 영상 저희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그 설명란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를 참고하셔도 되고 저 QR코드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굿네이버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877-499-9898 877-499-9898번 굿네이버스 USA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나눈다 이런 표현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네.
1: 나눠야죠.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게
0: 맞습니다.
1: 불을 켜고 낮에도 불을 밝게 켜고 사는데 그걸 조금만 더 나눌 수 있으면 좋을
0: 네.
1: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굿네이버스가 항상 이렇게 나눔. 근데 그 나눔의 대상이 또 어린이잖아요.
1: 네.
0: 네. 항상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고.
1: 네. 저희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0: 네.
1: 그냥 아이들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왜냐면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좀 아이들답게 잘 살고 있긴 하지만
0: 네.
1: 아프리카인 아이들은 그런 권리를 다 박탈당한 경우가 너무 많고
0: 네.
1: 이 빛과 그리고 건강하게 먹고 사는 그런 것들 아동 결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교육받고
0: 네.
1: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이외에 이제 빛이 없고 밤에는 저희들이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케어하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이걸 또 빛을 나눠줘서
0: 네.
1: 밤에도 좀 더 안전하게 또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꿈꿀 수 있고 네. 자기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공부해서 또 좋은 공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네. 보통의 아이들이 다 그냥 그런 것 다 포기하게 되는데 네. 이제 또 리더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본인 나라를 또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네.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사실 그곳이 많은 자원들이 부족하지만 태양 자원은 굉장히 풍부한 나라잖아요.
1: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이런 태양을 주신 게. 네.
0: 그 태양을 통해서 태양의 빛을 통해서 네. 또 이렇게 솔라 랜턴을 저희가 공급을 했을 때 정말 그 빛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좀 함께 우리가 나눔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1: 특히 BBS 지금 시즌이잖아요. 곧.
0: 그래서 아이디어가 막.
1: BBS 때 또 활동 중에 하나로 네. 아이들이 이걸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몇몇 교회 교회 이름을 아직 확실히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네. 몇몇 교회들이 논의 중입니다. 네. EBS에서 여기 남가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들이 네.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 한인교회뿐 아니고요. 미국 교회도 이제 하려고 네. 아예 영어권 교회에서도 하려고 지금 저희가 논의 중입니다.
0: 지금 이미 동참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좀 멀지만 네. 앵커리지 열린문 장로교회라고요. 네. 생소하시겠지만 그쪽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앵커리지라는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거의 해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에 좀 더 동참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립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0: 빛이 없는 거에 대한 또 그런 네. 어려움을 더 잘 공감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미리 가장 처음으로 네. 또 동참해
1: 열린문교회에서 이 캠페인을 열어주셨습니다.
0: 네, 열린문교회 오늘 라임 잘 나옵니다.
1: 아,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정말 그러네요. 열린문교회가 참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우리가.
1: 맞습니다.
0: 네, 이렇게 작은 행동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도전이 또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도전까지는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불 켜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그런 거 아끼셔도 좋을 것 네. 같고 아이들한테도 교육도 되고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는 아이들을 좀 생각하면서 한 20불 정도 그냥 조립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네. 좀 힘드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좀 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도네이션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네. 도네이션으로 한 개당 20불씩 나는 뭐 100개 할게, 10개 할게 이렇게 해서 네.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아니면 전화하시면은 그냥 도네이션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모여진 거는 아이들이 또 동참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서 자원봉사자들이 또 조립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0: 그것도 네. 너무 좋네요.
1: 네.
0: 정말 아이디어가 뭐 무궁무진합니다.
1: 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0: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니까 더 잘하라고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아멘.
0: 네. 네, 어둠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또 저 먼 곳에 전기가 없는 곳에서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빛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조명 하나로 아이들의 배움과 생명과 안전까지 지켜주는 굿라이 캠페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으로 빛을 만들어서 함께 나눌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굿네이버스 USA와 함께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좀 요목조목하게 한번 쫙 읊어주시죠.
1: 네, 전화 지금 주셔도 되고요. 877-499-9898 네. 전화 주셔서 또 정확하게 정보 봐주셔도 되고요.
0: 네.
1: 저희 웹사이트 에 오셔서 goodneighbors.us 에 네. 오시면은 관련된 정보들이 또 다 있습니다.
0: 네.
1: 그걸로 보셔도 되고 신청 원하시면 여기 QR코드 이제 QR코드 하셔서 스캔하셔서 구글 폼에다가 몇 가지만 적어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연락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나 공동체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이 나눔 캠페인에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리카 및 개발 도상국에 태양광 조명 키트를 제작해서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의미 있는 사역이니까요. 많은 교회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지역 단체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굿라이 캠페인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변화나 비전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1: 저희는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아이답게 성장하고 그 또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 복음 듣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역하면서 어떤 필요가 있을까 또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잘 또 사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굿네이버스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좀 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 굿라이 캠페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고 굿네이버스는 또 이거 굿라이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저희 이제 아동결연 프로젝트로 해서 찬양 사역자분들하고 함께 교회 방문하는 이제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단체에 전화 주시면은 그 스케줄 맞춰서 교회 가서 이 굿라이트 캠페인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 아동결연 캠페인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또 같이 나눔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0: 굿라이트 캠페인은 이번에 일회성은 아닌 거네요.
1: 네. 지금 일회성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7억 명에게 빛을 선물하시려면은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저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0: 네.
1: 많은 교회와 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기업에서도 하셔도 되고요.
0: 네.
1: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빛이라는 것이 단순한 전등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고 생명을 밝히는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작은 빛이 누군가에는 배움의 기회가 되고요. 안전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꿈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솔한 나눔해 주신 김재학 본부장님. 정말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미주 보건방송. 정말 너무 큰 사역하고 계셔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청취자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더 많은 굿라이트이 전달이 되어서 정말 나중에 또 한번 함께 하셔서 그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이 굿라이트 랜턴 사진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아침마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KGBN Anaheim.
1: This 시간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까이 나아가 목격하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측의 요청으로 재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영적인 전쟁의 정말 위대한 승리의 장면입니다. 시대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한 850년 전쯤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북과 남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왕은 아합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었는데 그중에 일곱 번째 왕이 아합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왕이 정말 잘못한 것 중에 잘못한 일이 되게 많은데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잘못했어요. 왕비를 외국에서 데려왔어요. 근데 뭐 혈통이 다른 외국인이라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방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왕비로 삼았는데 이 이세벨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섬겼던 이방 숭배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부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종교가요. 그건 종교죠. 종교가 왕궁에서 먼저 시작됐고요. 거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이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들이 왕궁에서부터 온 나라에 퍼져나갔던 거예요. 우리 남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십니까? 장가 잘 가셨어요? 가만 계시네요. 갑자기 얼음처럼 굳어지시네요. 장가 잘 가셨죠? 예. 잘 가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어제 젊은 부부들하고 어제 그 어화나 선수들 우리 자녀들의 부모들이 젊은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는 부모들인데 아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들인데 대부분 아우 하여튼 내가 세상에서 딱 안 맞는 사람은 와이프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대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미투다. 예. 그럴려다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맞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제가 그랬죠. 어떻게 격하게 공감이 가십니까? 예. 맞는 사람, 맞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맞춰서 사는 거지. 말 잘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여보시오, 남편들 잘 맞춰 사셔. 업어줘도 시원찮아. 예,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잔소리를 좀 했는데 귀한 줄을 알아. 성경에 내 아내 귀한 줄 알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내를 귀한 줄 알아야죠. 아내들도 똑같아요. 뭐 여러분 뭐 비웃지 마세요. 내가 저 인간 아니었으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를 만난 덕분에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하방이 정말 왕비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봐줘도 그렇게 많이 봐주셨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라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생명도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이라는 이 이방신의 그 이름의 뜻은요, 이게 아버지라는 소리예요. 아버지,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농경의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는 신, 그런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바알입니다. 아세라는 그 와이프예요. 신도 결혼하나 봐요. 참 여러 가지 해요. 예, 그래서 그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런 이 신들을 섬겨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왕궁에서부터 그러니 뭐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다 따라하는 거죠. 안 하면 여러분 짐이 법인데요. 당시에는요. 참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외롭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어쩌다 나타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발탁하신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에게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47편을 보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자, 8절과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이시죠? 자, 9절 되어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여러분 이런 미물도 먹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 정말 은혜예요. 엘리야가요 성격이 엄청 뻣뻣했습니다. 아하방도 뻣뻣했어요. 그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요. 아하방이 엘리야 딱 볼 때, 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 왔구나. 자자자, 예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왕 앞이면은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도 아이 진짜 예 이러면서 주눅이 들만 해요. 그런데 엘리야 그러지 않았어요. 뭔 소리? 당신하고 당신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인간들이지, 이렇게 직언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예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딪힘이 있긴 있었지만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 어느 날 엘리야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겨뤄보자. 갈멜산으로 다 모여! 아, 이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여! 도합 850명이에요. 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서 겨뤄보자! 이랬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갈멜산의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를 보시고요. 갈멜산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에도 있는데요. 어딜까요? 갈멜산이. 예. 쭉이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왼쪽에 그 지중해 변에 초록색으로 갈멜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예, 거기가 갈멜산이에요. 어떻게 형편 되시는 분들 나중에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갈멜산에 올라, 그 옛날에, 야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에서 여기서 승리했구나. 한번 가서 보면 좀 느낌이 다르겠죠. 아무튼 자 거기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컴피티션이 아니라 맞대결이에요. 맞대결인데 엘리야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미 숫자에서 밀립니다. 850대 1이에요. 그런 싸움을 우리가 내 한번 나가보지? 어려울걸요? 850대 1?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850대 1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 설교집을 쓰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예, 저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의 목사님,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었어요. 아 그분의 그 설교집, 그 설교 정말 은혜 충만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절대적인 불리한 입장에 갈멜산으로 올랐어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구경꾼들 덜어도 다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 도전장을 내민 엘리야의 마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이요. 예.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위축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세상이 무서우십니까? 세상이 좀 큽니까? 달걀로 바위치기입니까? 내가 세상 나가가지고 뭐 믿는 사람답게 살아봤자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거 버리시고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시고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맨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다가옵니다. 외부로부터 와요. 영적인 공격이.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자, 전혀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상대방에게 당신들이 먼저 해라. 네, 그랬습니다. 대신에 제단을 두 개 다 셋업하고 거기에 재물을 준비해 놓고 다 일일이 여러 가지 여러 개의 피스로 다 나누어서 재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자, 그러면 너네들은 너네 신 이름 부르고 나는 나의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해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임을 판별하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근데 거기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했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조롱하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쇼하고 있구나. 잘한다. 예,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엘리야가요. 자, 그런 다음에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그때의 엘리야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 엘리야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과 엘리야의 행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첫째 교훈. 먼저 그거를 읽고 성경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하래요. 첫 번째 뭐예요? 시작.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왜 앞으로 땡겨서 앉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자,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 전반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잘했어요. 백성들도요. 여러분,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말한 그 외침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배 시간에 강당 가까이 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저 맨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지옥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모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이게 마음의 표현입니다. 알고 계시죠? 뒷자리에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많이 경험해 보셨죠? 당연히 분산됩니다. 시선부터 분산돼요. 뭐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까? 뒤에 앉으면.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제너럴리 생각해 보십시다. 뒤에 앉으면 어떤 것부터 눈에 들어올까요? 앞에 계신 그분의 헤어스타일부터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 때문에 또 아이 자꾸 가리네. 그래가지고 그걸 피해서 또 앉아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품위 있게 번역을 하셔가지고 야,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집중이에요. 집중.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 앞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뒷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게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1대1로 대화를 할 때에도, 여러분 대화하다가 대화를 하는데 전화기 꺼내가지고 아이고 카톡 메시지 뭐가 왔나 대화하면서, 예, 그러면 어떨 것 같으셔요?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예, 나하고 1대1로 대화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저 같으면 벌떡 일어나겠어요. 지금 뭐 나하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전화하고 하자는 거예요? 예, 이럴 거예요 아마 보나마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시선이 분산되고 오늘 목사님 넥타이는 뭔 색깔을 했나 이런 거 보고 꽃꽂이는 어떻게 됐나 찬양대는 어떻게 예, 화장들은 다 했나 아이고 좀 떴네 뭐 이런 거 보면서 예.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잖아요. 엘리야가요 가까이 와. 왜? 와서 보라는 거잖아요. 말처럼치 서가지고 뭐 딴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고 가까이 와서 직접 봐라 이거잖아요. 백성들이 가까이 온 게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데 예, 꽉 뭐 앞에 자리에만 다 앉으라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알고 한마디라도 말씀 더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몸가짐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두 번째 이렇게 백성들에게 준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엘리야가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30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많은 것이 여기 들어있긴 한데요. 제단이 무너졌다. 무너진 것을 수축했다. 배경 설명 다 드렸죠? 왕궁에서부터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정말 예 그냥 쉽게 말하면요. 귀신들이 우글우글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너진 것. 그런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 영적인 현실 앞에서 그러나 굴하지 않고 다시 세우는 수축하는 이 행동을 보임으로써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시 예배 드려야 한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이방신을 쫓았던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다시 고침받아야 한다. 이것을 표현해 준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3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했네요. 의미 부여하기를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서 자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예,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주셨던 그 이름을 새롭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언어니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 야곱이 받았던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와 능력과 지혜, 믿음을 더해 주시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메리칸 처치 그 다음에 코리안 처치라는 이 아이덴티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우리 오리지널리 한국에서부터 생각해 본다면 이 먼 이국 땅에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이민자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뜻하신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토닥거리다가 기분 좋을 때는 커피도 한잔 마셨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아이고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디아스포라 이 소위 그러니까 소수민족 교회라고 하죠. Ethnic Church. 소수민족 교회들을 이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들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땅에서 무너져가는 제단을 수축하라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알아야 되겠죠 똑바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교회 끝났다고? 미국 교회 타락해버렸다고요? 이 나라 미국 영적으로는 이젠 소망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그 살아서 비록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는 있지만 그래서 무너져버린 제단이 무너져버린 것과 같은 영적인 타락의 현상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 교회만 든든하면 돼요. 일단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대 찬양 제목 자체가 정말 힘이 됩니다. 찬양 제목 다 알고 계시죠? 예, 박자 맞춰서 시작. 예, 확실한 소망을 노래했잖아요. 정말 소망이 확실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은혜 충만해요. 여러분 확실한 소망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타락했다고요? 미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세 번째예요. 자, 엘리야도 그렇게 했어요. 자, 셋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뭘 했나?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믿음의 기도. 자, 엘리야가 일단은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37절입니다. 37절. 같이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 읽었으니까 제단에 주변에 도랑까지 파서 물을 엄청나게 갖다 부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누가 기도할 때 어떤 신이 불을 붙여주나 보고 그 신이 참신임을 판별하자라고 얘기했으면 좀 축축한 거라도 말려가지고 올려야지 가능성이 있죠. 그렇잖아요? 고기라도 비프 저키 같은 거 바짝 말린 고기를 올려놔야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런데 완전히 반대 행동을 하잖아요. 거기다 물을 왜 부어요? 왜? 거기 만약에 엘리야 도와주러 왔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면 뜯어 말렸을지도 몰라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이러면서 정신 차리시오. 선지자님 불을 붙여야 된다면요. 여러분 젖은 고기에 어떻게 불을 붙여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행동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면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될까? 불이 붙을까? 안 붙으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괜히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내 제단에 이 재물에도 불이 안 붙으면 어느 길로 도망가야 되나 해가지고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 피할 길을 살짝 보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 마음속에 들어가 보세요. 의심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어요. 조금 더 헤아려 볼까요?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요 죽을 각오 한 거예요. 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에요. 그래? 뭐 내가 져서 내 재물에 불이 안 붙으면 날 죽여라.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엘리야 아마 이러셨을걸요. 나도 못 말리겠다 엘리야는 이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불이 어떻게 했나? 번제물을 태웠어요.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어요.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더니 무너진 제단이 드디어 수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온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든 왕궁에서 섬기든 뭘 하든

0: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드려도요, 한마디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 것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뭘 미리 보여준 건가? 성령의 역사예요.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미리 보여준 예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요,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까? 다 태워버리려고 뭘 태워야 합니까? 똑같아요. 재물을 태우고요,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이 시대에도 보내주셔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을 똑똑히 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목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무너진 제단들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수축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멕시코도 가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말씀, 그 능력을 어려서부터 양육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와나 교육도 받고 컴피티션도 나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까이 나아가 목격함으로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황영 목사님이 섬기시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먼트 애비뉴 허벌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310-326-0300, 310-326-03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이 시간은 Grace and Mercy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드라마 바이블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부터 22장입니다.
1: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2: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0: 나르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1: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0: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1: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랴바알 곧 기랴앗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랴앗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힌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열두 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열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제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멧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놋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열하옵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제20장.
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1: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제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1: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 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 하차손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루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열두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제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0: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1: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0: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0: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1: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5: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7: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1: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5: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1: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5: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1: 함이었더라.
9: 지금까지 Grace and Mercy Foundation이 제공하는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하셨습니다.

0: KGBN Anaheim.
1: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리의 아들들 대 사무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문화를 막론하고 자녀 교육의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천들 가정들의 경우에도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참 뜻대로 되지 않은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도 애써쓰나 잘 되지 않은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는 40여 년간 이스라엘의 중앙성소 실로에서 성막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이끌었던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죠. 그 당시 제사장의 존재는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예배를 주관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오는 헌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살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환경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성소에서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 품을 떠나서 온 사무엘에 비해서 이 두 아들들은 훨씬 출발점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수저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의 아들들이 장성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는 것은 좀 점잖은 표현이고 원어 그대로 직역한다면 거의 막대먹은 인간입니다. 악하고 무가치한 거의 불량배 같은 인생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외우고 율법을 외우고 성전 의식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뭐 지식은 차고 넘쳤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적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줄줄 외면서도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삶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또 물질적인 욕심이 많았습니다. 13절, 16절에 보면 그들의 대표적인 기가 막힌 행태가 나옵니다. 당시 하나님에게 바쳐졌던 재물 중에서 가슴과 뒷다리는 율법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가슴과 뒷다리만.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갈구리를 푹 넣어서 나오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좋은 고기는 다 취해버렸습니다. 또 모든 제사의 재물은 기름은 먼저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는데 그들은 기름 태우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고기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걸 보다 못한 백성들이 이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참 이들이 안하무인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제사장이면서도 헌물에도 관심이 많았던 정말 물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이들의 죄의 본질을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한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밥벌이 수단 정도로 여겼고 요식 행위로 여겼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교회 의식과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속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디 먼 아들들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권사님 자녀들,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을 남의 보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얘기예요. 교회 출석 잘하고 찬양 따라 부르고 성경 구절 좀 암송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신앙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너무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하다 보니까 감격과 열정은 사라지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모태신앙 출신들이 많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들은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은 한마디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하무인으로 음란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이 행위는 주변 가나안 족속의 그 제사장들이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과 하던 음란 행위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신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아버린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엘리의 아들들이었고, 이 아들들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관장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참 이 시대가 절망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 폭주를 보다 못한 아버지 엘리가 불러서 꾸중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이 말이 제일 안타깝죠. 이 아버지의 이 눈물 어린 충고를 엘리 아들들이 그냥 콧방귀를 뀌고 무시했습니다. 통제불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그들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양심이 얼마나 무뎌 있었는지 아버지의 질책을 받고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엘리의 책망도 초점이 잘못되었죠. 엘리는 아들들이 정말 이 악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백성들의 비난거리가 된 것이 더 불쾌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의 죄가 이렇게 소문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꾸짖지 않고 방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엘리는 죄악을 제대로 책망하지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흘려들은 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사라졌던 거죠. 얼마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식이 우선이었다는 뜻이죠. 이때 엘리의 나이가 90을 훌쩍 넘어서 있는데 엘리가 아무리 늦은 나이에 아들들을 낳았다 해도 아마 이 아들들이 그래도 한 30, 40은 됐을 것 같아요. 소년이라고 하지만 소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도 엘리와는 나이 차이가 거의 손주벌에 가까운 아들들입니다.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귀여웠지만 동시에 또 아버지는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목회에 바쁘다 보니까 아들들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고, 그래서 제대로 된 가르침 없이 아들들을 그냥 귀엽다고만 하면서 방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을 더 방대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무섭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애지간하면 죽이지 않고 살리시려는 분이십니다. 참고 또 참아주시면서 회개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 같은 놈은 살아서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자식이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심판을 결심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들이 아버지 엘리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말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이들과 하나님의 심판사에 있는 마지막 찬스가 아버지의 훈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부모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심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말씀에서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가 죽을 것이며 이 가문이 문을 닫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40여 년간 충실하게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으로 수고했는데 그 엘리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면서 아들들 때문에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직분은 있는데 실제 사는 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서 생긴 결과죠.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통제불능의 자식,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한 자식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키워놨다면 우리가 엘리처럼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얻은 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애가 설마 엘리 아들들 같을까? 우리 애는 사무엘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너희도 정신 차리고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지 않는다면 너희 자녀들도 무늬만 크리스천인 엘리 아들들 같이 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이 시대의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편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 비하면 뭐 사회적인 신분이나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평범한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아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거인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떼었을 때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이전에 소원한 대로 주의 종의 수업을 받도록 이제 맡기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3살 때까지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애기를 맡긴 것이 아니라 적어도 3살 될 때까지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품에서 사랑과 기도를 먹으면서 자란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가정의 달 기념 책 추천했죠? 그 서울대 우리 소아과 김봉년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저도 그 책 보면서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생애 두 번의 큰 변화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3살 될 때까지, 두 번째는 10대 초중반 때. 그런데 이게 다 건물의 기초공사처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3살까지의 뇌가 잘 발달해야지 그 다음 오는 힘겨운 사춘기의 뇌를 지탱한대요. 그리고 10대의 그 2차 발달기를 잘 지나야 그 다음 오는 성인의 시기를 잘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3살 때까지의 뇌 발달 속도가 인생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애착, attachment, 그리고 사회성, 자기 조절을 배우는데 부모는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애정과 이 서포트를 표현해줘야만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기가 세상에서 맺는 첫 번째 인간관계예요. 부모의 사랑을 흠뻑 먹으면서 아이는 아 세상이 살만한 곳이다, 안전하다,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 감각을 배워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 3살 될 때까지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키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었던 거예요. EQ, 감성지수라는 단어를 3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하버드의 대니얼 골만 교수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대니얼 골만 교수의 책에 보면 이 EQ, 감성지수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8살 때까지 영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대. 그 다음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을 이때까지 우리가 잘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인성이 형성이 되는데 생각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된대요. 티칭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고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고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집안에 친척도 많고 형제들도 많아서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서 애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했는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돼서 아이에게 정서적인 터치를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인성이 많이 메마르다는 거예요. 자, 한나가 3살 때까지 사무엘을 기도와 찬송으로 키워서 성전에 맡겼지만 그러고 나서 손 털지 않았습니다. 19절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사무엘이 부모가 사는 곳이 성소가 있는, 사무엘이 이제 살게 될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불과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의 어머니는 항상 그곳에 가서 사무엘을 보고 위에서 기도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특히 매년 한마다 절기 때마다 가서 공식적으로 볼 때는 옷을 지어가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 옷은 직접 옷감부터 짭니다. 다 일일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거죠. 매년 가서 사무엘의 몸의 사이즈를 보고 엄마는 내년에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와서 기도하면서 1년 내내 짜는 옷이에요. 그 옷은 보통 옷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이 들어간 옷이에요. 사무엘이 매년 성장함에 따라서 한나의 기도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뱃속에서부터 사무엘은 엄마의 기도를 먹고 자라네요.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임신하신 분들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태교를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아이인데 그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한나의 기도는 매년 옷을 짜서 입히면서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니얼 골만이 말한 이 감성이 형성되는 영유아기에 계속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을 덮고 있는 거예요. 알렐루야. 이것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꾼 거죠. 부경수보다 중요한 게 인성 교육이고 영혼의 문제예요. 인성은 지식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부모와 좋은 믿음의 어른들, 형제들, 친구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영혼의 틀이에요. 이 기초경사가 안 된 애들한테 계속해서 선행학습시키고 조교교육시키면 정신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정신적으로 지금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사무엘이 엘리 아들들과는 어릴 때부터 결이 달랐어요. 18절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저 에봇이요, 제사장이 입는 일종의 겉옷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입혀주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3살 꼬맹이 때 성막에 맡겨졌잖아요. 설마 3살 때부터 큰 일을 시키진 않았겠죠. 그때는 뭐 엘리의 손을 서 자라면서 성소 촛대에 불을 붙인다든지 접시를 붙잡고 있다든지 하는 뭐 소소한 잔심부름부터 시작했을 텐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기도로 자란 애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해도 경건한 애가 됐어요. 집에서도 아빠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 돌아오기 싫어하는데 애가 딱 옷 차려입고 가자 그러면 아빠가 그 권위에 눌려갖고 오게 되는. 근데 어린 사무엘을 볼 때 성막에서 다 그걸 느끼는 거지. 얘는 다르다는 거지. 엘리가 보니까 자기 아들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자기 아들들이 나이는 훨씬 많은 30대인데 이 꼬마보다 뭔가 달라요. 그리고 엘리가 느꼈죠. 아,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세대의 대제사장은 내 아들들이 아니라 이 아이구나. 엘리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앞으로 제사장이 될 아이가 입는 에봇을 사무엘한테 입힌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 성장 환경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는 너무 까마득한 어른이고 사무엘의 사수는 주로 엘리의 아들들이었을 거죠. 야,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멘토로 이끌어줄 사수가 이상한 인간 걸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나 저렇게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납고 악한 인간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만약에 그들의 영향을 받았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직장 상사들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지키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상 선배, 뭐 회사에서 그런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우리 부모의 기도가 덮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르게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가슴에 새겨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신앙교육하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우리도 어린 시절을 거쳐보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모르는 어려움이 너희 세대에 있구나. 아빠도 답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정직한 격려를 우리가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착각은 일단 지금은 공부가 급하고 신앙교육은 나중에 대학 들어간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거 생각하는 부모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게 그렇듯이 교육은 타이밍 놓치면 끝입니다. 사람의 뇌가 자라면서 계속 발달을 하는데 크게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제일 1층이 뇌가 아닙니다. 브레인스템인데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숨쉬기, 체온과 맥박을 조절하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교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태어나고 나면 2층이 변연계입니다. 여기서는 성욕과 식욕과 감정을 주관하는 감정의 뇌라고 하죠.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행복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데 태어날 때부터 10대 초반까지의 영유아기와 사춘기 초입에 완성이 되는데 중요한 게 3층이에요. 이게 뇌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이 제일 끝에 완성돼요. 지식을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정적인 충동을 절제하는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인데 이게 1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여자는 24살, 남자는 30살 될 때까지 20년 동안이나 폭풍 같은 리모델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므로 중 1, 2, 사춘기로 진입할 때 이 전두엽의 이 뇌 리모델링의 50%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질풍노도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사 현장이 어지럽잖아요. 애들이 갈팡질팡해요. 어지러워요. 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논리적으로 사고하기가 어려워져요. 막 충동적이고 성욕과 식욕이 왕성해지고 막 욕도 잘하고 막 무례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때 충격을 먹습니다. 야 갑자기 왜 이러지? 이전까지 말도 잘 듣고 부모한테 부침성 있게 다가오는 애가 갑자기 막 말수가 적어지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더니 아빠 출입금지라고 탁 붙이고 막 화를 내고 대들기도 하면 부모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부터 신앙 좋은 부모는 막 갈등하면서 우리한테 마귀가 쓰였나 막 대적기도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어른들은 애들이 사춘기 때 체격이 크니까 그들의 그 모든 것이 어른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몸만 컸지 지금 전두엽은 한참 리모델링 중이란 말이죠. 부모는 이미 3층 전두엽 완성된 때 가 있는데 애는 아직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부모는 갱년기가 옵니다. 아, 그래서 이 갱년기와 사춘기가 부딪히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이 전두엽을 제일 늦게 발달되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뇌관과 변연계의 기초공사를 충분히 하라는 거죠. 이때 부모와 주위 어른들을 본을 보고 그들의 사랑을 먹고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좋은 습관을 익힌 뒤에 이제 스스로 생활을 통제하고 결정해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이때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되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의 남은 생애가 달라집니다. 이때 부모가 사랑과 정성으로 신앙교육을 잘하면 아이의 미래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에 나오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이것이 늙어서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두엽이 완성된 뒤에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의 인생을 보세요. 한나가 태교로 배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했으니까 뇌관이 얼마나 사무엘이 건강해서 나왔었겠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3살 때까지 믿음으로 키우고 3살 이후에도 성막에서 키우면서 매년 옷감을 찧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키웠으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믿음의 후력이 끝까지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뇌라고 하는 변연계도 전체를 컨트롤하는 전두엽도 리모델링할 때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과 육이 연결되게 자라게 하셨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들이 이때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의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스마트폰과 SNS로 우리 아이들의 도파민이 지금 중독 현상까지 왔잖아요. 뇌를 슬로우다운 시켜야 돼요. 천천히 가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곳곳에 북셰프가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책꽂이에 있고 책이 사방에 꽂혀 있는데 저는 독서하는 자가 검색하는 자를 이긴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사색하는 자를 검색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곳곳에 책을 많이 읽히고 또 좋은 친구들과 어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내면 세계가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우리 뇌가 가지치기를 한대요. 그거는 안 쓰는 기능은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전화번호 못 외우잖아요. 안 써가지고 다 입력해놓고 다니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운동 기능이 없어져요. 사람과 눈을 맞추고 공감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안 하면 애들이 인성이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삼성그룹 신입사원과 임원들 리더십 강의를 5년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삼성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대기업이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일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파괴돼가지고 회사 생활을 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성이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AI 시대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는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갖춘 인재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교회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연결되게 하셨어요. 사람 좋은 사람들한테 기도를 받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무너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거친 세상한테 휘둘리고 있어요. 성적, 외모, 팔로워 숫자로 하루 종일 평가당해요. 문제는 부모까지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부모는 그러면서 얘기하죠.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럼 아이들이 느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해야 안전하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지만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지쳐지지 않으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집 애들하고

0: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1: God's image,
2: yeah! We enjoy.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God's image의 변용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마이크가 여기 안 켜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마이크. Thank you. 네. 하나 더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이제 이번 오는 썬데이가 무슨 날이에요?
3: Mother's Day죠.
2: Mother's Day.
3: 네.
2: Happy Mother's Day. 아, Mother's Day 되면은 아,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저희가 썬데이니까 항상 썬데이 모닝에 아, 차 타고 가가지고
3: 꽃 달아드리고
2: 네. 이모한 장꽃 네. 그렇게 달아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속으로 달아드립니다. 예. 그래서 참 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 아름답고 아, 가장 멋있고 가장 아, 존경하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3: 그렇죠. 네. 어머님들.
2: 저 미리 해피 머더스 데이 해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네. 네.
2: 머더스 데이 되면은 뭐 이렇게 어, 바라는 거 있으세요?
3: 바라는 거요?
2: 네. 뭐 원하는 거 있으세요?
3: 바라고 원하는 거야,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2: 인간적으로.
3: 아니, 방송용인지.
2: 아니, 뭐, 와,
3: 인간적으로는.
2: 방송용
3: 뭐, 많죠.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2: 하나님의
3: 네.
2: 은혜로.
3: 야,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2: 아니, 원하는 게 없네요, 그럼. 있습니까?
3: 아, 됐습니다. 네. 아, 뭐, 정말
2: 빌고 이러다가
3: 건강, 건강만 한다는 것도 건강, 감사하고, 네.
2: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나중에 가가지고 또, 다른 얘기하려고. 그
3: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네. 아,
2: 저희가 오늘 저 스튜디오에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네. 이제 스크린에 벌써 나온 것 같습니다.
3: 네.
2: 지소영 사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어머니.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아, 예, 참 반갑습니다.
3: 네.
2: 예. 한국에 계시죠.
3: 네.
2: 근데 이번에 미국에 이제 동부에서부터 쭉 이렇게 투어하시면서 이렇게 오셔서 내일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3: 네.
2: 그래서 참 저희가 얼마나 럭키한지.
3: 네. 정말 여러분 한번 만나뵈야 될 분입니다.
2: 저는 그 네. 사모님을 저희가 처음 봤어요. 사모님이 작가 출신이시고.
3: 네. 방송 작가.
2: 방송 네. 작가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책을 쓰셨는데 153 가정예배.
3: 네.
2: 153 가정예배를 비롯해서 살아가는 게 힘이 될 거야 하는 그런 책들을 쓰시고 지금 한국에서 말씀 사역, 그 다음에 가정 사역,
3: 네.
2: 이런 사역을 하세요.
4: 사역이랄 건 없고요. 그냥 매일 15분? 어린이들과
2: 매일 15분.
4: 저녁에, 저녁 8시에 15분간 말씀 암송 하면서 그 15분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그 15분이라는 게 가정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3: 아이들과 암송.
4: 암송.
2: 암송.
3: 네네. 암송. 지금 줌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2: 아, 암송하는 시간.
3: 네.
2: 매일매일.
4: 매일매일.
2: 매일매일.
4: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 와.
3: 저도 사실 그 클립을 좀 이렇게 봤는데, 아니, 지금 글쎄, 그렇게 암송을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학교, 그 크리스천 학교나 이런 뭐 교회서나도 아이들 암송을 막 하게 하잖아요.
4: 네.
3: 근데 사실 아이들이 제 딸을 봐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막 즐겁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정말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4: 맞아요, 맞아요.
3: 해야 되니까 숙제니까 또 이거 또 그레이드니까 이제 막 할 때도 있고 I forgot to memorize. memorize 하고 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이게 motivation 동기는 사실 그렇게 막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닌데 이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지금 하는 아이들 한 200여 명 정도.
4: 네, 다섯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16 가정이 들어와요.
2: 가정. 200 가정이 넘어요.
3: 200 가정.
2: 가정.
3: 아이들 플러스.
2: 항상 네. 그렇게 들어옵니까?
4: 아, 그 아이들이 다 들어오진 않는데.
2: 네.
4: 좀 이제 또 돌아가면서.
2: 돌아가면서.
4: 네.
2: 근데 끊기지 않고 꾸준히 계속 들어옵니까?
4: 제가 암송방에 사실 그 200가정이 다 들어오면 이 줌 화면에 아이들이
2: 그렇죠,
4: 안
2: 그렇죠,
4: 보이죠.
2: 그렇죠.
4: 근데 돌아가면서 들어오는데 끊이지 않고 아이들이
2: 끊기지
4: 즐거워하면서
2: 않고.
4: 암송에 참여하고
2: 저도 그 줌 그 클립을 봤거든요. 애들이

0: 신나가지고 손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1: 동작하고 네.
0: 말씀을 외우고
2: 한번 말씀 한 절 동작으로 보여드릴까요?
0: 네네네. 네. 네. 네.
2: 어디를 보고 해야 될까요?
0: 네, 카메라 저 앞에 있습니다.
2: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아멘.
0: 아멘.
2: 와. 이렇게 하면서
0: 이거 사모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동작?
2: 네. 기도하며 하나님
0: 기도하면서.
2: 너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쉬운 말이 아니죠.
2: 네. 근데 동작으로 하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0: 하나님의 본체시나
2: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르쳐 줬더니 아이들이 아 예수님은
0: 비워
2: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0: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2: 네네. 네.
1: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사모님과 이 153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이야기를 네. 나눌 거고 오늘은 저희가 좀 어머니에 대해서 좀 이 엄마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모님. 근데 제가 어제도 대화를 나누면서 사모님 폰에서 뭐를 발견했냐면 엄마 한 열 몇 번을 우리 딸 이슬이가 이렇게 네. 썼어요.
2: 네.
1: 그거를 보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물어보셨나요?
2: 그냥 엄마가 좋아서 엄마를 그렇게 좋았어. 부르고 싶었다.
1: 네. 근데 그걸 보는데 막 왜 제 마음이 막 짠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엄마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엄마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과연 저는 그 엄마인가? 어쨌든 정말 저는 항상 늘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엄마인가 하면서 이 아이가 엄마 근데 한번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엄마 불러보고 싶었어 한 그 단어가 근데 네. 분명히 이런 아이가 또 나오기까지 또 이제 우리 사모님 같은 따님이 나오시기까지는 네. 또 귀한 또 엄마가 있지 않았을까?
2: 네, 저희 어머니가
1: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모님을 키우셨을까요?
2: 엄마가 그냥 말씀과 기도로 키우셨어요. 그때는 예전에는 어머니의 삶이 좀 뭐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꼭 저렇게 사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뭐 가령 이웃집 아저씨가 저희 참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는데 너 저기 가서 맥주 한 병만 사다 줄래? 내가 그럼 너 용돈 줄게. 근데 어머니가 그냥 딱 저를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악은 모양도 흉내내지 말랬어. 심부름도 안 돼. 그런 심부름 앞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그런 것에 순응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때는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좀 답답해 보였고 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너무 고집스럽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지금은 자랑스러운 엄마죠. 저에게.
1: 아 정말 눈물이
2: 글쎄요.
1: 네. 그 지금 자녀들을 지금 사모님 자녀들을 보면 또 대화 가운데 또 아이들의 그 모습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이삭이
2: 네.
1: 네 여러분 혹시 방송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은 청년입니다. 지금 리베카 같은 자매를 찾고 있습니다.
2: 네.
1: 네. 근데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다.
2: 또 네네네.
1: 정말 좋은 가정에서 좋은 가정 교육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좀 다른 아들과 다른 모습. 굉장히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엄마 아빠를 굉장히 존경하고 이런 어떤 태도나 또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어머 어떻게 어쩜 이러니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나가거든요. 어떻게 하셨나요?
2: 가정 예배였던 것 같아요.
1: 가정 예배.
2: 네네. 아. 가정 예배라는 이름으로 뭐 그 안에서 왜 예전에 밥상머리 교육 또 베갯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밥을 먹으면서
1: 밥상머리.
2: 네, 밥상머리 교육. 이제 뭐 어른들이 그런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것들을 다 배우는 자리가 식탁의 자리였는데 요즘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좀 어렵게 살아서 한 방에서 다 살아야 할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근데 이제 그때 아이들하고 성경 퀴즈도 하고 재밌게. 뭐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들, 우리 어떤 삶의 철학들, 하나님 말씀, 물론 철학이랄 것도 없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나눔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 이슬이하고 엄마하고의 그 릴레이션십이라 그럴까요? 그런 대화 나누는 시간들이 네. 이게 평상시에 종종 있죠?
2: 늘 나누죠.
0: 늘
2: 그냥 엄마 엄마 엄마 하면서
0: 그러니까
2: 엄마 나랑 꽁냥꽁냥 하자 이러면서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뭐 이제 연인들이 아. 막 이렇게 살갑게 아. 뭐 막 이렇게 네, 그런 시간을 꽁냥꽁냥이라고 하는데 사귀자.
1: 엄마가 함께 사랑하자
0: 사랑하자
2: 네 근데 이슬이가 야. 하루 종일 나갔다 오면은 엄마 오늘 뭐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래서 별일 없었는데 그러면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마트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 마트에서 엄마한테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 없었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동네가 미인을 몰라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루도 빼지 않고 어딜 가든 도서관에 가도 야 여기서 엄마가 제일 예쁘다 그래서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가 했더니 정말 엄마가 예쁘다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딸처럼
0: 예. 네, 이슬이도 굉장히 미인이에요.
2: 아 감사합니다.
0: 엄마 닮 엄마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2: 아빠 닮았어요.
0: 아빠 닮았어요. 네네.
1: 와, 저는 지금 이거는 사실 이런 말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딸과 엄마의 그런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있어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예쁜데 엄마를 못 알아봐 이런 미인을 못 알아봐 막 저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뭐 캠프를 가는데 아니면은 뭐 무슨 미팅 하는데 엄마 오지 마.
2: 맞아 그러죠.
1: 많이 그러죠.
2: 사춘기 되면
1: 그럼요. 엄마 그럼요. 멀리 떨어져 있어 나 아는 척 하지 마 제발 엄마.
0: 특히 엄마 아빠가 나이가 조금 좀 들었잖아요. 그러면 더 심합니다.
1: 아,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젊은 엄마들 많잖아요. 가슴 이제. 그러면서, 아니, 사모님, 얘가요. 저 모른 척 했어요. 막 이러고 너무, 그 엄마들.
0: 그러니까.
1: 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사실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늦둥이가 혹시 나한테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상관이 없구나. 나이에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그냥 엄마 오지 마. 이게 그런가 보다. 네.
2: 그 153 가정예배 책 원고를 출판사에서 읽으시고 아, 이 책의 추천사는 자녀들이 쓰셔야겠습니다. 자녀들이 그랬는데 저희 딸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엄마와 함께 길을 갈 때 아, 저 사람에게도 우리 엄마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저 사람에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엄마 우리 엄마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우리 엄마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네. 너무 아쉽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0: 차원이 다릅니다.
1: 네.
2: 아예 딸을 데리고 함께 왔더라면 그냥
1: 다음번에는 꼭 와서 우리 이슬이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0: 아 제가 아들이 있으면은 얘를 며느리 삼는 건데.
2: 네 맞습니다. 정말
0: 아, 아들이 없어가지고 참.
2: 제가 이제 갱년기인데. 갱년기를 극복하는 방법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읽고서 네. 엄마 정상이라고 엄마 더웠다 시원했다 이거 정상이고 엄마 감정이 업다운 하는 것도 정상이고 또 제가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어머니가 92세거든요. 네. 노인을 이해하는 26가지 방법 그런 책을 또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쭉 읽더니 할머니 저랑 같이 이거 만들어요. 저거 만들어요. 할머니가 나이 드셨다고 그냥 방에 혼자 있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대학원을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대학원 한 학기 쉬고 싶어요. 왜? 할머니랑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서요.
0: 할머니하고 네.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2: 그래서 아니 공부하는 김에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저는 젊잖아요. 나중에라도 공부할 수 있지만 할머니는 언제 어떻게 돌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후회할 것 같아요. 대학원을 휴학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래서 휴학했어요?
2: 아니요. 할머니가 반대하셨죠.
0: 할머니가 반대했어요.
2: 공부하라고. 근데 할머니 아직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학교에서 뭐 이제 집에 못 올 때 학교 그 좀 먼 거리에서 이제 직장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머니에게 날마다 전화하고
1: 서민이 또 어제 네.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 엄마를 버리고 싶어요? 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2: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 아이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참 많은데 너희들 뭘 버리고 싶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제가 엄마 몰래 게임하고요. 엄마 몰래 뭐 이상한 거 보고요. 뭐 그런 마음을 버리고 싶어요. 이랬는데 한 아이가 자기는 엄마를 버리고 싶다고
0: 얘기해요. 엄마를 버리고 싶다.
2: 왜 엄마를 버리고 싶니? 그랬더니 그냥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버리고 싶어.
0: 참 이게 잔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네 애들한테. 네네.
2: 그래서 어릴 때는 뭐 먹는 것 또 보살핌으로 이제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제 대화를 잘못하면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 찾아오신 손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0: 자녀들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구나.
1: 고객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몰랐네.
1: 이런 마음으로.
0: 네.
2: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은 네.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 그런 가정들을 참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1: 제가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또 나를 하루 지내다 보니까 네네네. 이분의 이게 저한테 와다 보니까 아침에 저희 딸이 이렇게 늦게 이제 좀 눈에 염증이 생겨서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전에 같으면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막 이럴 텐데 제가 우리 사모님의 이 기운을 받아서 앉아서 눈을 다 닦아주고 이제 자는데 이제 약도 발라주고 하는데 애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눈 안 뜨고 살짝 이 미소가 이러고 있어 더 해줘 하는 그 느낌. 그래서 그래, 나 지금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봤더니 한참 이러고 그래서 약도 넣어주고 이제 이러니까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 그러고 왔는데
0: 우리 지소영 사모님이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이 3년이면 말을 배워요. 3년. 그렇죠. 3살이면 말 막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참는 것은 참 이게 평생 걸린대요. 그 얘기 하시는데 이게 찡 와닿습니다. 야, 그렇구나. 저희도 지금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하는 거는 참 이게 쉬운 거구나.
1: 그쵸.
0: 내가 말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말을 내가 참는 게, 야, 이게 큰 힘이구나.
1: 저는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이후에 내가 지금 얘한테 좀 귀찮은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하기 싫은 일을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다들 웃고 있어서 걔들 이거 잊지 말고 꼭 해야 돼 하는데 네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징징거리고 막 뭔가 이렇게 할 때 내 행동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나의 tone of my voice 나에게 좀 더 지혜스러운 말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모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에 많은 엄마들이 이제 앉아 계신다 생각을 하면 사모님 지금 마이크에다가 이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
2: 네. 제가 뭐 저희 가정이 가정예배라는 책을 또 쓰고 또 가정예배를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를 그렇게 키우셨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든 자녀들을 키우고 싶어 했던 남편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텐데 제가 여기 와서 아까 이렇게 휴대폰에서 제가 예전에 썼던 기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뭐 이 시간에 한 가지 나누라고 한다면
0: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2: 기준이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0: 네.
2: 기준. 여보, 강사료를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으니 절반은 다시 돌려드리면 좋겠소. 며칠 전 교사 세미나를 마치고 강사료를 받아온 저에게 남편이 건넨 말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돌아가신 엄마가 30년 전 하셨던 말씀이 남편의 말에 오버랩되어 떠오릅니다. 소영아, 나는 이 돈이 반갑지가 않고 왠지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들은 몇 달간 일해서 받을 돈을 너는 한 달 만에 벌었구나. 너 그 회사 그만두면 안 되겠니? 첫 월급을 들고 자랑스럽게 집으로 달려간 날 엄마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돈 쫓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마라. 다 썩어서 끊어질 줄들이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석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엄마의 가르침은 제 평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연말입니다. 지인들과 식사할 일이 종종 있는데 지난주도 약속이 있어 나갔다 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속이 불편하다며 소화제를 찾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아무래도 너무 잘 먹으면 안 될 것 같소.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저희가 외식을 할 때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식비가 1인당 2만 원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밥을 사주신다고 해도 가급적 그 기준 안에서 식당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세우고 사는 것과 되는 대로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휴대폰 절제를 위해 와이파이가 11시에 끊기도록 설정한 것도 저희 가족이 정한 약속이자 기준입니다. 무제한으로 열린 세상에서 제한을 두는 것 또한 쉽지 않지만 제한이 없으면 절제가 어렵고 결국 무절제한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들이 휴대폰을 알뜰 요금제로 바꾸면서 몽골 어린이를 몇 명 더 후원하게 된 것은 절제의 열매입니다. 기준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나 가치 판단의 근거인데 어머니의 가르침도 무제한의 제한을 걸어준 남편의 선택도 그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만 눈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후반부가 더 확대되어 보입니다. 아무리 고아와 과부를 많이 돌보아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아님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를 지키는 길은 기회가 되는 대로 모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안에서 절제하고 때로 결핍의 삶을 선택하고 훈련하는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0: 사모님 아까 그 따님 그 이스리아구의 엄마하고 그 대화 내용 이런 대화 내용을 그 좀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느끼는 게 야, 이 딸이 엄마를 그냥 좋아하는 정도 레벨이 아니고 예? 엄마를 사랑하는 정도 이 레벨에서 더 아주 깊은 그런 관계를 느꼈거든요. 엄마를 너무너무 리스펙트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엄마 그러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모님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엄마가 주님의 말씀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나는 그 말씀 안에선 내가 부스러지기를 원한다 하는 게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다 보니까 지금 사모님 부군 되시는 목사님 어머님 또 사모님의 어머님도 이제 그렇게 사셔가지고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엄마를 그렇게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번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번 오는 주일이 어머니 Mother's Day인데 저희가 Mother's Day 그러면 우리 애들 찾아오겠다 다른 집 보면 뭐 선물 주는데 그러면서 자녀들이 뭐 하는 거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녀들이 왜 안 해주나 자녀들이 뭐 해야지 자녀들이 뭐 하는 거를 은근히 저희도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Mother's Day 또 이번 부모님의 날 어버이날은 그러니까 거꾸로 엄마 아빠가 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정말 리스펙트하는 그러한 시작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운동을 시작한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아름다운 가정의 달 또 Mother's Day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지소영 사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프로그램 제2편 3편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났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가아츠미제 변용진
1: 샌드변이었습니다.
0: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이천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오늘은요, 셋째 화요일 GBC 법률 상담을 귀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청관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변호사님의 개인 신앙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방송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미주보건방송 청취자분들께 또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월요일, 화요일, 셋째 주 화요일마다 그 이민법 상담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 청관호 변호사입니다.
0: 예. 자, 오늘은 법률 상담이 아니라 예, 예. 개인 신앙 간증에 대해서 좀 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1: 네.
0: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렸을 때 예. 어떤 가정에서 또 자라시고 또 예. 어렸을 때는 어떻게 신앙으로 또 자라오셨는지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1: 예, 저는 뭐 아주 정말 너무나 운 좋게도 네.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0: 네.
1: 태어났고 그다음에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교수님이셨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교회 커뮤니티에서 크기는 컸어요.
0: 네.
1: 그런데 사실은 당연히 뭐 때 되면은 뭐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에서 올라가듯이 뭐 유년부에서 주일학교에서도 올라가고 중등부, 고등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커뮤니티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정작 예수님은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0: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언제쯤이었었던 거죠?
1: 그러니까 서른이 훨씬 넘어서 이제 미국으로 늦게 유학을 왔거든요. 예, 이제 그때 이제 미국 와서 한 30대 중반 이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후반이 다 돼서.
0: 미국에는 어떠한 이유로 오시게 되었던 거죠?
1: 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 아버님이 대학 교수셨는데
0: 네.
1: 그 종합대학에서 굉장히 좀 높은 자리에 계셨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아버지처럼 교편을 잡기를 원하셔서 이제 미국에는 사실 박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예, 이제 학부에서 한국에서 학부 대학원 공부한 그 분야로 박사를 이제 잠깐 하고 이제 목표는 5년 안에 학위를 받고 빨리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제 목표로 이제 미국에 오게 됐죠.
0: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생각처럼 안 되고
1: 네.
0: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였죠?
1: 아, 예. 그 계획은 그렇게 딱 세우고 왔는데
0: 네.
1: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자꾸 그 교수하고도 그렇고 좀 문제가 학교에서 생겨서
0: 네.
1: 결국은 이제 박사하는 걸 중간에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박사를 하러 왔는데 이제 공부도 다 못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참 애매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되어버린 거죠.
0: 네.
1: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학부 뭐 4년, 대학원 6년 그래서 여기서 한 거의 한 10년의 시간을 썼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0: 그때가 한 언제쯤인 거죠?
1: 제가 그게 이제 30대 중반 정도 다 되고 이제 결혼까지 했을 무렵입니다. 막 중반으로 넘어가는 무렵쯤이었죠.
0: 네.
1: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로펌에 그래도 이제 결혼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생계는 책임져야 되니까 저도 가장으로서도
0: 네.
1: 그리고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한 곳이 로펌이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원래는 계획했던 그런 분야하고는 전혀 다르게 로펌에서 일을 하게 되신 거네요.
1: 그렇죠. 이제 이 법률 분야에서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를 그 30대까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때인데 갑자기 누가 어떻게 찾아간 곳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이 이제 박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나마 이제 생계적인 문제 때문에 일을 시작한 곳이 그 로펌이었어요.
0: 이렇게 변호사님 뵐 때에는
1: 네.
0: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1: 네.
0: 변호사 일만 쭉 해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다른 거를 계획하고 박사하기까지 생각했다가
1: 예, 예.
0: 그게 틀어지고 그 생계를 위해서 법률 사무소에 들어가면서
1: 네.
0: 변호사가 이제 되었던 거네요.
1: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파트타임으로 거기서 이제 러스쿨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 로펌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네. 좀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내용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진짜 하느님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냥 좀 쉽게 박사 좀 받게 해주시지. 왜 갑자기 이제 미국에 남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도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일도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생계적인 문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나 막막해진 거죠.
0: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만나시게 되었던 거죠?
1: 아, 그렇죠.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만난다고 하고 예배는 매일매일 갔었는데 네. 제가 왜냐하면 공부도 한 번도 남의 나라 말로 영어로 법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데 네.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영어로 하니까 제가 공부를 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면서 네. 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또 그때부터 좀 열심히 하게 됐어요.
0: 그러는 와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건가요 그러면?
1: 예예. 근데 시험을 몇 번 떨어지고 공부도 간신히 원래 3년 만에 끝나는 건데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하니까 뭐 4년 넘게 공부했는데 시험도 자꾸 몇 번씩 떨어지는 거예요. 변호사 시험이. 이제 네. 공부만 끝나면 되겠지. 러스쿨만 끝나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 와중에 도저히 공부를 시험 과목이 이제 15과목에서 18과목 정도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3일 풀데이를 보는 긴 시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공부 시험을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좀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사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리고 새벽기도 매일 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 번 떨어지고 나서 맨 마지막 시험 볼 때는 성경 공부를 위주로 하고 시간이 남으면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시험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그 공부를 하지 않기로 하느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아예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갔는데 전에 이제 그래도 공부한 내용을 하느님이 딱 다 끼워주셔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때 시험에 붙었습니다.
0: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새벽 기도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 오히려 매달리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게 된 그런 맞습니다. 케이스인 거네요.
1: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공부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그때는 어려웠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장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로서가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시험 본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 막막했어요. 항상 서울 있을 때는 아버님이 사실 저한테 이렇게 좀 막 예수님 위치에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아버님 의지할 때도 많았고 그랬는데 정말 미국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딱 바라볼 손이 하느님밖에 안 계셔서 그때 같이 걸어가면서 또 어려운 문제들 같은 거 닥쳤을 때 하느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또 공부도 마치고 시험도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게 해 주시고 정말 하느님 은혜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보면 사실 광야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하느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어려운 일도 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 밖에 일이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예수님 등에 업혀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내가 네. 걷는 걸로 그래도 걸어서 나가니까 정말 그렇게 좀 착각을 하고 지나왔는데 아무튼 되게 어렵게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느끼면서 지나갔지만요.
0: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네. 사모님께서는 좀 어떠셨나요? 옆에서.
1: 아, 좀 다행히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저보다 사실 더 신앙이 좋은 와이프를 만나게 됐습니다.
0: 그렇구나.
1: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안절부절하고 막 그럴 때 저한테 굉장히 지혜로운 충고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네, 그 충고하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항상 나보다 저보다 더 자기가 더 속이 탈 텐데도 오빠 자기가 할 수 있어 항상 그렇게 격려해 주고 그다음에 네. 저한테 그 성경 구절하고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네네. 써줬어요. 맨날 읽으면서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하느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나는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다.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매일매일 선포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적어준 거를 결혼 초반에 계속 선포하고 다녔었습니다.
0: 네. 참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서로가 그렇게 격려하고 네. 그렇게 특별히 말씀으로 네. 그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맞습니다. 네. 예수님 덕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굉장히 이기적으로 혼자 살다가 결혼했었고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다른 배경하고 가정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맞으니까 부부싸움 초반에 엄청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해야 될 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은 진짜로 좋은 선생님이시고 또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잘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군원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해야 될 바 그리고 내가 저희 집사람한테 잘못한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전에 잘못한 게 갑자기 생각나서 막 울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0: 자, 그러면요. 네. 여기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네.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이 또 있으시고. 네네. 또 붙잡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네네. 찬양과 어떤 성경 구절이죠?
1: 아, 일단은 제가 그 성경 구절이 아까 읽어주신 말씀이 네네. 초반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이 그렇죠. 말씀이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서른도 훨씬 넘어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걱정이 되셔서 새 성경책을 한 권을 사주시면서 그때 네. 빨간 책으로 이렇게 쫙 그어주고 아버지가 라고 써주신 구절이에요. 아. 그거 보면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대껴시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0: 아멘.
1: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아.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아버님이 빨간 볼펜으로 싹 그어주시고 새 성경을 한 권 주셨었거든요. 그때 네. 그 말씀 듣고 좋아하는 찬양은 요새 그 신의학단에서 소개됐었던 네. 그 광야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아.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네. 한국에서는 좀 되게 보호된 분위기에서 컸습니다. 네. 뭐 대부분 다 그랬겠지만 그렇죠. 대학교 대학원 다 부모님 다 지원해 주시는 데서 컸고 미국 와서 처음으로 로펌에서도 처음 일해본 거예요. 그 나이에도 대학교 떠나서는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아무 대책이 없었는데 딱 그분 손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도 내가 이걸 통과할 수 있었는데도 괜히 막 두렵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되게 광야 어려운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려운 거는 그분이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사실은요. 내가 그렇다고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실제적으로는 진짜 예수님 등에 엎여서 지나온 거 맞습니다. 내가 걸은 걸로 생각했는데. 네. 그게 생각이 항상 저한테 있습니다.
0: 네. 자, 그렇게 네. 어렵게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셨는데요. 네. 자, 이제 변호사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가 되시고 나서 네. 어떻게 일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게 되셨죠?
1: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커리어라는 것 자체를 네. 전에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리거 클럭으로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변호사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그래서 아,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언어도 다른데 변호사는 하나님이 정말 지혜주셔가지고 은혜로 합격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실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다녔어요. 그 와중에 이제 처음에는 전에 이제 로펌에서 일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DTS를 갔다 왔거든요. 아. 예수전도를 해서 하는 걸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다시 취직이 될 줄 알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벌써 한 10몇 년 전, 꽤 오래 전 일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일을 하는데 모르니까 새벽기도 더 열심히 다니고 그때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변호사 사무실로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전도도 되게 많이 하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문제 있는 분들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영접하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변호사한테 오는 거는 다 문제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예수님도 만나고 그분의 문제까지 해결되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0: 그러니까 오히려 변호사님은 힘들 때 네. 새벽기도 더 많이 나아가고 힘들 때 제자 훈련 더 많이 하고
1: 예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힘들 때 오시는 손님들한테 오히려 복음 더 열심히
1: 더
0: 전하고
1: 많이 전했어요 그때.
0: 예, 그러니까 힘들수록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길일 수 있다.
1: 맞습니다. 제가 능력이 드네요. 없으니까 하느님한테 구할 수밖에 없어요.
0: 자, 네. 그러면 그렇게 변호사로 쭉 섬겨 오시면서 네. 참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네. 역사해 주신 여러 네.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저 이제 어제도 사실 통화를 했었는데 네. 이제 불교도 분이신데 믿게 되신 분이 있어요.
0: 예.
1: 이제 저 의뢰인 중에 한 분인데
0: 네.
1: 그러니까 불심이 아주 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평신도 스님도 아니신데 저의 주지까지 평신도도 주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주지 스님도 있지만 네. 이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주지를 하신 분이에요. 불교 평신도인데.
0: 네.
1: 근데 이제 미국 와서 이제 학생 신분을 좀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신학 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 아주 불심이 깊으신 분인데 우연히 이제 저랑 이제 상담도 하고 케이스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가
0: 네.
1: 뭐 전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때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극락에 가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걸로 태어나지 나는 거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우리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이라는 거 착한 일로 그렇게 공덕을 쌓아서 되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착한 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착한 일로 천국 못 가고 의롭게 못 되니까 저기 예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와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룰이 바뀌었어요. 착한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극락 왕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착한 일 못하니까 그 잘 살고 있는 물고기를 괜히 잡아다가 방생하고 자기 만족 느끼는 거 아니냐 착한 일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 딱 꼽혔나 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입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신 하느님의 아들이 맞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 믿는다고 고백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딱 고백했어요. 그 말 그대로 따라서. 그러고 나서 믿게 됐는데
0: 네.
1: 그다음부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사는 동안 그럼 나 이제 천국 가는 거는 천국 가는데 그러면은 난 사는 동안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아 천국도 가지만 이제 하느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사시는 길도 지켜주시겠죠. 제가 그렇게 공수표를 탁 날렸거든요.
0: 네.
1: 그랬는데 뭐 서울에서 돈을 뭐 한국에서 돈을 받았대요. 비즈니스 살 돈이 좀 안 되는데 네. 어떡하냐. 이거 가지고 못 먹고 산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했잖아요.
0: 네.
1: 좀 지나니까 변호사님 전화가 왔어요. 비즈니스 하나를 두 개를 하나 살 돈으로 샀대요. 일이 생겨가지고.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잘 벌게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2020년 그 코로나 때 그 BLM 그 운동이 좀 있을 때
0: 네네.
1: 주변에 있는 가게가 다 불에 다 탔거든요. 시카고였는데 그분 가게만 불에 타지 않았어요.
0: 그래요.
1: 예. 네.
0: 야.
1: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다 불 타는데 어떻게 자기 가게만 불에 안 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제 옛날 불교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은혜를 갚아야 되고 나도 또 이제 선행을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돈을 잘 버니까.
0: 네.
1: 그래서 교회 가서 뭐 한 달에 뭐 천불씩 내놨대요. 어려우신 분들 돈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그 도움을 받은 분이 자기를 탁 째려봤다는 거예요.
0: 왜요?
1: 젊은 놈이. 젊은 놈이 이렇게 돈 주고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시험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1번이라고 그랬죠. 착한 일 앞으로 세 달 이상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친해질 생각을 하세요. 딱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부터 딱 그분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변호사님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만병통치약 맞네요. 이제 머리 안 아프대.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0: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보니까 그 오시는 손님들을
1: 네.
0: 거의 예수님 믿게 하고 또 제자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도하는.
1: 제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은 저는 장로교에서 특히 칼빈니스트 전통에서 커서요. 어릴 때 아버지부터.
0: 네네.
1: 저는 좀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구원이.
0: 네.
1: 그러니까 좀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까지는 저는 다 어디나 다 알죠.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천이니까 믿는데.
0: 네.
1: 제가 하는 역할은 그 사람들 믿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 역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 전하는 데까지.
0: 네.
1: 그래서 결신하면 너무 좋고. 근데 그 안 믿으면은 자기 복인 거죠. 지옥 가기로 되게 싫은가 보네. 아주 되게 편안하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복음 한 줄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그거를 내 책임 아니고 믿게 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느님하고 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막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자메이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뭐 심지어는 아랍에서 온 분 외국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2: 네.
1: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데까지는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2: 아.
1: 큐티 책 사놨다가 좀 나눠드리고 사형리 조그만 거 해서 해드리고 믿고 안 믿고는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쩌면 그분보다 더 악한 죄인인데 내가 뭐 모범을 보여서 그 사람을 믿게 그렇죠.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2: 그렇죠.
1: 간신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2: 네. 우리는 내가 증거하고 그러면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1: 맞습니다. 그리고 네. 예수 믿은 다음에 간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삶을 지켜주셨는지.
2: 아.
1: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거는 진짜 뭐 한 몇 분의 백 분의 일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신 것도 많아요.
2: 아,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1: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 네.
1: 그러니까 이분은 이혼하고 아, 네. 학생 비자로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미국에 오신 분인데
2: 네.
1: 그분이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들을 이제 미국 군대에 보내서 시민권을 따고 장학금으로 대학교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2: 네.
1: 근데 그 아들 시민권이 거절이 돼서
2: 네.
1: 그 큰 아들은 한국으로 돌아간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막내라도 영주권을 받게 해주려고 취업을 했는데 잘못됐어 케이스가.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큰 아들한 자기는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케이스를 이제 하면서 그분의 취업 이민 고치면서 혹시 하나님한테 자녀대 아버지 관계로 하나님한테 구한 적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아니 내가 그 양반한테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저렇게 해서 갔는데 내가 그 양반한테 다시는 기도 같은 거 안 한대. 하나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전할 그래도 입술로 내가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또 미쳤냐고 막 뭐라고. 근데 이제 서류 얘기를 다 하고 전화를 끊기 전에 이분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2: 네.
1: 서류 확인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변호사님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매일매일 악몽을 꾸는데 예수님 도와달라고 한 그 주에는 악몽을 하나도 꾸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마음의 평안은 받은 거네요. 속으로 생각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본 게 하나님 그럼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그건 단가요? 저 사람의 문제는 저렇게 가득한데? 이제 하나님이 근데 조용기 목사님 옛날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2: 네.
1: 예수 믿으면 천당한다고 전하니까 이분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살 수 있냐 판잣집에 살고 아이들은 동양하고 있는데 근데 난 그건 모르는데 내가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또 되물어보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옥 간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지옥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섭다고 소금을 막 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천막교회 가셔가지고 하느님한테 하느님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좋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여자가 구원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가서 빨리 잘 살 수 있다고 전해라. 그래서 가서 네 예수 믿고 천당국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느님이 잘 지켜주십니다. 그 간증이 딱 떠오르면서 그럼 저분 문제 마음의 평안은 왔는데 그럼 저분의 삶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까요? 내가 속으로 딱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예스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주 있다가 이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 아들 시민권이 거절됐다고 그랬잖아요.
2: 네.
1: 갑자기 한참 전에 거절됐는데 갑자기 인터뷰가 잡힌 거 아세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들이 다시 와서
2: 그건 기적인데.
1: 그래서 시민권을 받았어요, 결국은.
2: 이야.
1: 그리고 2년 대기 기간이 있어서 군대도 안 가고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엄마 초청하고 그다음 막내 아들은 엄마가 시민권 저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해서 세 가정이 다 받았어요. 영주권을.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조그만이라도 다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분한테 그러셨는지 그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문제들 있잖아요.
2: 네.
1: 다 해결했어요. 아까 뭐, 그 내일 당장 소셜카드가 필요해요. 취직이 됐는데 미국 회사에.
2: 네.
1: 근데 소셜카드가 없어요. 신청하러 갔어요. 갔더니 4주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2: 네.
1: 근데 다 내일 써야 되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집에 와보니까 다음날 우체통에 하루 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일도 있고 시민권 영주권 한꺼번에 그게 몇 년 안에 다 해결된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상하게 그분은 그분 지금 자기가 완전 인생 다 망친 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시립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교에서 시간 강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이에 공부도 하고 학기도 아무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 인생의 해답이 없이 다 망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아니, 정말 생각도 못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제 그러니까. 머리로는 생각이 안 되는 길로 사람을 다 살려내시더라고요.
2: 변호사님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네. 점점점 더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네.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마음 안에 깨닫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1: 깨닫게 되는 거는 뭐 이민관이든 이민관이 결정하든 케이스든 아니면 재판관이 결정하든 케이스든 아니면 뭐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거 뭐 정치적인 거나 뭐 이 모든 일의 그 결정권자가 결국에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거 하나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항상 틀려요. 보통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2: 네.
1: 하나님만 옳으시다는 거. 그래서 좀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한테는 일단은 막 토론도 좋은데 최소한도로 좀 어릴 때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일단 외우도록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2: 아.
1: 말씀을 먼저 배우고 네. 머리가 좀 큰 다음에 사고방식이 완전 로봇처럼 되면 안 되니까 토론은 일단 가르치고 어릴 때는 성경 말씀 가르치고 토론은 나중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예배에 대한 그런 가치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점점 네. 다가오는데요. 변호사님 앞으로의 어떤 네. 계획이라 그럴까요? 어떤 네. 비전이라 그럴까요? 네. 어떻게 되실까요?
1: 사실은 어차피 변호사 하는 것도 계획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는 왜냐하면은 제가 머리 아무리 써서 짜봤자 소용없다는 게 너무 맞거든요. 항상 지난 미국 와서부터 한 벌써 20년 이제 넘어가는데 뭐 한 번도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제 계획이 된 적이 없어요, 일이. 근데 하나님 계획대로 됐는데 항상 더 좋은 거 주신 분이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다음에 저 이제 묵상 열심히 하거든요. 큐티. 큐티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큐티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나가는 거 그게 계획입니다.
2: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좀 주신다면요.
1: 아 기도 제목이요? 뭐 개인적인 거 해도 돼요?
2: 네 그럼요.

0: 싶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저희 케이스 맡고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 케이스 가지고 오시는 그런 의뢰인 분들 케이스 예수님 만나면 좋고. 전했을 때 요즘 사실 좀 게을리했어요. 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복음 잘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고 이제 일단은 케이스를 맡기로 왔으니까 그 케이스를 꼭 다 승인 받기를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복 받기 그거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복 받는 그런 게 기도 제목입니다.
1: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오늘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네. 더 주님 붙들고 그리고
0: 예수님만 해답입니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나든 시간이 날수록 복음을 더 전하고 주님을 네. 어떻게든 증거하려고 하고 네. 그분을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네. 우리는 시간이 나면
0: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네. 전 그것만 전합니다.
1: 그렇죠.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변호사님 통해서 오늘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0: 예, 예.
1: 또 법률 상담을 통해서도 예, 또 그렇게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귀하게 섬겨주시는 천관우 변호사님과 방송을 꾸몄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의 그 간증 너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붙잡아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0: 시간은 베이스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펼쳐가면서 좀 다소 답답하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배교의 위협이 자꾸 이렇게 가중되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또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한 가지 믿음으로 살기에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심이 흔들리는 거죠. 신앙은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한 어떻게 보면 충성 서약과도 같은데 그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께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언약관계에 들어가면서 약속을 굳게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신실함이란 볼 수가 없어요. 보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뭐 밥 먹듯이 뒤집고 거짓말을 뭐 그냥 뭐 숨소리처럼 해대는 세상에서 그런 신실함을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적어도 그 신실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 신실함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증언하는 어떤 그런

0: 뭐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뭐 꼭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녀야 우리가 한국 국민이란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꼭 무슨 교인 증서, 세례 증서를 갖고 다녀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사는 사람은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오늘 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성품, 예. 그리고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목하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흔들리고 배교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오늘이라도 예수를 그냥 부인할 만한 사람들한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어마어마한 호칭을 갖다 붙입니다. 마치 뭐 나중에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할 베드로를 그 시몬을 갖다가 베드로라고 불러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게 지금 신앙의 외관은 어떨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뭐 누구 다른 사람이나 무슨 뭐 목사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거룩한 그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없이 우리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이 뭐 같이 놀아주겠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면 그분이 무슨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초대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제가 이제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소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세상에서부터 소속이 하나님께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의 변화다. 소속이 변한다. 여러분 여기 있다가 여러분 군에 입대하면 소속이 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학교에 속한 학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정체성이 바뀌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인식이고 너무나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여러분 무슨 이상한 종교적 관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뭐 저기 무슨 뭐 집사니 장로니 이런 직분을 지금 뭐 안 두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여러분들 그 각 교회마다 뭔 저 직분 세울 때 뭘 기준으로 삼는지 아시죠? 거룩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주일 성수를 하나, 십일조를 내나, 무슨 전도를 몇 사람 했나, 아침 새벽 예배는 몇 번을 나오나, 이걸 다 따진다고요. 그걸 다 여러분들 그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제가 뭐 의미가 없다, 그런 일을 왜 하냐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지켰다고 해서 11조 다 하고 내가 아침 새벽 예배 1년 내 나오고 뭐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고 재직 훈련, 제자도 훈련 받으라는 거 다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재직을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냐는 말이에요. 그게 거룩의 보증서가 되냐는 겁니다. 거룩의 실마리는 될 수 있을 만큼 그게 거룩의 보증서가 되지 않는 것, 거룩의 적어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로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시작을 했어요. 사역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사역이 없겠어요? 의자는 누가 깔고 청소는 누가 하고, 예? 커튼은 전 누가 치고, 다 일이에요, 일. 그러나 그 일이 중심이 되고 일이 그게 목적이 되고 일이 가장 그게 신앙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뜻에서 사역이 없는 교회, 그 사역이 여러분을 절대로 거룩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훈장이 되고 오히려 뭐나 되는 것처럼 되고 하도 그 어줍지 않은 일들이 많아서 그냥 그런 걸 좀 젖혀놓고 그리스도를 좀 알자.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보자. 그게 이 교회가 시작된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래요. 믿는 도리란 우리가 믿음을 공언하고, 예, 내 입으로 공언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걸 믿음의 도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분을 따라갈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도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는 지금 뭐 열두 사도인데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사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지 않은데 그분도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그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분은 이 땅에 처음으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보냄을 받아서 오셨고 우리 또한 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여러분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샬롬, 평안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24시면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내놓으니 너희는 가라. 이게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왔으면 그분께서는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는 것, 부르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흩어지느냐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래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무슨 뭐, 예? 무슨 지수나 지표로 이게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의 기준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거룩은 예수님이 거룩의 기준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무슨 뭐 바리새인이 기준이 아니고 율법학자가 기준이 아니에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의 기준처럼 되어서, 예, 하나님을 종교라는 틀 안에 가두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뭐 하나님을 구출하러 오신 것처럼 말이죠. 그 제도의 틀 안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거룩의 기준이 새로워졌고 그분이 거룩이에요. 그분이 거룩의, 예, 기준점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이 되는 것,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거룩이 되고, 예, 새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그분이 사도다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호칭이 없어요. 대제사장은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구하는 존재예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몽땅 본인이 가지고 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나오지 못하면 그는 그 안에서 죽어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방울을 달아요. 죽었나 살았나 흔들어 보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냐? 그분이 우리의 죄사함을 1년마다 한시적이고 유효한 1년짜리 면허증을 새로 갱신하듯 그렇게 대제사장의 죄사함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우리의 죄사함을 영원한 효력으로 발효시킨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 우리는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입게 되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 거룩한 무리가 곧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확실한 분이죠. 1년짜리 대제사장이 아니라 1년간 유효한 죄사함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예수는 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지만은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뭐 자나깨나 모세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고 어쨌건 광야 40년 전전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그런 민족적 지도자, 둘도 없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냐. 어떻게 모세에다가 예수를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열광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록 공통점은 있지만 그분은 격이 다른 분이다.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이에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안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좀 더 깊어지겠다고 하면 오늘 이 결론이 그래. 처음부터 시작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무슨 권사가 돼도 왜 넘어집니까? 왜 자꾸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저렇게 많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그렇게 이렇게 자꾸 알려주고 이럴까요? 오늘 이 보니까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전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면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의로워졌다. 그러면 죄로 안 돌아가야 되잖아요.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를 해요? 아니 개가 토한 거를 또 먹듯이 그걸 또 죄로 또 돌아가요? 그분이 누군지를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신앙생활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뭘 여러분들이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를 깊이 깊이 묵상하고 여기 생각하라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묵상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를 깊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가 되었으면 그분을 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분을 수용하고 포용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나는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라. 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고 세상이 너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게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뭐 생각만 하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분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얘기 이외에는 한계 없어요. 그분은 뭐 오셔서 딴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일 이외에 행하지 않았어요. 그게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신실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다 펼쳐 보여주셨고 우리들은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뭘 하셨고 그분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조차도 오래 사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내 삶의 전적인 믿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곧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제가 실족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깊이 묵상하라는데 얕게 생각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을 깊이 생각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딴 일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몇십 년을 목회를 하다가 왜 그렇게 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역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래요. 왜 설교하다가도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그냥 난도질하고 해부해가지고 말씀만 갖다가 전을 펼쳐놨지 그 말씀 자기는 먹지도 않으니까 자기는 남한테 말씀을 전하고 빈사 상태로 가는 거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선생님, 이거 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선생을 하려면은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알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적어진단 말이에요. 많이 알면 아는 대로 사라집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못 살 가능성이 많지, 알면 알수록 더 잘 사라지는 일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한마디라도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그 말씀 가르치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버릇을 놓쳤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 생각을 안 해요. 교회 사역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과 대화를 안 하니까 예. 사람의 말이 점점 중요해지죠.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 들으면 바로 떨고 말이죠. 사람의 말 한마디 들으면 나 상처 입었네.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다른 교회 가보세요. 더하지 뭐 덜할 게 있나? 다 똑같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길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길 잃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곳이에요. 목적을 잃고 방향을 놓친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들과 함께 죽도록 살면 여러분 길을 놓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의 길을 놓치지 않게 되고 세상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 세상이 왜 방향을 놓쳤으며 왜 길을 잘못 들었으며 이러다가 세상이 무슨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뭐 다 좋아 보이죠? 뭐 어마어마해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당신 말처럼 무슨 성경이나 묵상하고 예수 묵상이나 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무슨 경쟁력이 있고 무슨 우리가 여기서 밥 먹을 일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뭐 AI를 쓰지 말라, 뭐 인터넷 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뭐 여러분들 보고 뭐 좀 MEC 피플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라, 무슨 뭐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더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기술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술을 이용하다가 기술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이 끌고 가고자 하는 바람은 기술 노예 제도, 기술 봉건 사회 이런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보하면 그 시간을 가지고 더 묵상하는 데 써야 여러분들이 길을 놓치지 않는 거지. 예. 이 세상을 사는 지혜는 간단해요. 여러분 중세시대는 다 농노로 살았어요. 봉건주의 사회니까 땅이 다 뭐 몇 사람 지주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토에 묶여 살았어요. 농토에서 풀려나서는 어디 묶입니까? 여러분 중상주의라는 거는 상거래에 다 묶인 거예요. 거래하는 데 다 정신 팔린 거 아니에요? 사고 파는데. 예? 산업사회란 뭡니까? 기계에 다 묶인 거 아니에요? 기계. 기술사회란 뭡니까? 기술에 다 묶인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묶여 사는 것은 무슨 뭐 농토에 묶여 살거나 기술에 묶여 살거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스포츠에 묶여 살거나 무슨 뭐에 묶여 사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건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게 묶여 사는 길로 접어든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길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의 정보를 더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더 묵상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길만이 길을 잃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무슨 우리가 도장을 찍어줍니까? 무슨 훈장이 생깁니까? 뭐예요? 길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세상과 온통 여러분 경쟁하고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새끼 먹으면 그냥 자족한 줄로 알고 그 남는 시간 좀 확보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데 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서 길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잃게 되어 있다고요. 떠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고. 무슨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안 떠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구별 안 되니까 거룩은 어디 갔어요? 거룩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룩만 붙들고 사는 거죠. 우리 안에 내면의 거룩은 다 사라지고 말이죠. 거룩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지고 주일날 성수하고 있나 무슨 뭐 11조는 잘하나 무슨 사역은 잘하고 있나 통독반은 몇 번 나오나 그런 거나 체크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신실하신 성품은 아버지께 신실했듯이 우리는 주님한테 신실한 삶을 사는 것 신앙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람 눈치 좀 그만 보고 좀 사람들한테 그만 좀 아부 떨고 말이죠. 예. 참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12장 6절 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이러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손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하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모세도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냥 같은 반열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경고장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격이 다르다. 예수님 저 모세도 워낙 출중해서 다른 선자보다는 하나님이 좀 더 귀하게 생각을 했다. 내 종 모세하고는 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모세와도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비교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고 모세는 그 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럼 여러분 집 지은 자하고 집하고 비교됩니까? 그것도 비교 안 되세요? 보통 우리는 집 지은 자 다 잊어버리죠. 자기 집이 좋아가지고 집은 누가 지었는지 관심도 없죠. 여러분 집이 하도 좋으면. 그러나 우리는 집이 지은 자라는 표현은 창조주라는 표현이에요. 집을 지은 자는 창조주를 가리키고 집이란 피조물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지금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도 모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보면은 예? 역대상 17장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거 다윗 언약인데 그를 갖다가 이 70인역을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는 걸 내가 영원히 그를 신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신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증하는 예. 성경의 요절이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이 오셔서 당신 자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는지를 직접 증언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신실한 건 뭐예요? 아버지한테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게 설교하려면 어떻게 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말고 있는 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 잘 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뭐 인문학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사 신문을 많이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게 궁금해서 여기 오지 않는다는 건 내가 잘 압니다. 그냥 하나님이 궁금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저기 외국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정말 깊이 기도하신 분이 들어와서 한국이 이래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면서 큰 그냥 걱정을 하고 가시는데 환상을 보았대요. 예. 한국 교회가 지금 그 혈루병 앓는 여자의 모습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그런 환상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와서 그걸 전해주고 가는데 제가 가슴이 참 아프고 그래요. 네. 우리 다 혈루병 앓는 여자나 마찬가지인데 죽어가는 마당인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를 붙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이 저는 참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믿고 같이들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보통 뭐 걱정이 아니잖아요. 잘 가야 될 텐데 이 땅에 전쟁이 터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터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믿음을 지켜야 될 때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 국가에 복음이 전해진 국가가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도대체 아시아에 어디 있어요? 온 세계에 지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은 붙들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붙들고 있다가 이 예배 자리에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놓쳐서 여기도 와서 붙들겠다고 오는 게 아니고 붙들고 계시다가 여기 와서 붙들고 와서 다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서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베이직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beijingchurch.or.kr을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beijingchurchkr@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의 마당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중보기도의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진행할 하늘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오충성 목사입니다. 중보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소원을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증거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거나 또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화번호 714-484-1190, 714-484-119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AM1190 미주복음방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모든 청취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 음성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예수 안에 참 안식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며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아 함께할 날을 기대하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만물 위를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울고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함께 울어주기 원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놀라운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미주복음방송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벌써 5월달입니다. 5월에도 미주복음방송이 다양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영선 사장님과 모든 직원들 임직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에 하나님 미주 복음 방송을 세워주셔서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연약해지고 낙심되고 왠지 불안해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성령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매일매일 아버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또한 5월달에도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이 모든 사역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들 구원시켜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 이영선 사장님 비롯해 모든 임직원들 마음과 생각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해서 정말 섬기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족들도 우리 사장님의 가족 또 우리 임직원들의 가족들도 주님께서 돌봐 주셔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어려워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 사명 감당하고 또 주님 주신 구원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시무님 청취자 사연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몬트클레어 양로 병원을 섬기고 있는 우리 시무님 통해 이 양로 병원 안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영혼들이 구원받는 정말 기쁜 소식들이 더 많이 울려 퍼지길 원하고 특별히 이영덕 이정숙 목사님 부부 또 장근성 목사님, 이희철 목사님, 이원영 장로님, 공정범 목사님, 윤성훈, 이경숙 목사님 부부, 또 양혜승 권사님, 또 찬양율동팀, 윤비호 아코디안 선생님, 한수 무용용 팀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여기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지치지 않고 정말 몬테클레 양로병원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섬길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봤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오른손을 내밀어서 일으켰을 때에 그도 함께 성전에 들어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몬테클레어 양로병원 안에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적 앉은뱅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신부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고 또 오른손을 내밀어 그들을 섬길 때에 아버지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여러 가지 또 율동팀으로 또 아코디언으로 또 무용으로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누가 이곳에 보냈는지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사명감 다하게 하셔서 아버지 섬길 때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이 아버지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흘러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영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육적으로도 건강 지켜주셔서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하고 또 증거가 되고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일제강점기와 또 6.25 사변 여러 가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견디시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새벽 예배, 새벽 제단, 또 주중 또 철야, 또 무슨 모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공 예배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며 자녀 대대 손손 구원받기를 소원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먼저 간 우리 어른들 아버지 이제는 육신이 연약해져서 새아인 것 같으나 아버지 무엇보다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주님 우리 믿음의 어른들 기도손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예수님이 참 신랑 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어른들 끝까지 믿음의 어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끝까지 믿음의 어른으로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영육간에 강건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들이 있으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어른 세대가 기도한 모든 제목이 우리 현 세대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양로호텔, 양로병원 많은 곳에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강건한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취자 김성도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지난번 교통사고로 남편 장로님께서 전하시고 또 장례 일정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오랜 기간 병원에 계셨던 우리 윤은정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퇴원 후에 가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무엇보다 정말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어머니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 부어주셔서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더욱더 부모님의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장로님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또 우리 권사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퇴원해서 가정으로 돌아오셨는데,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주일에는 세계선교교회에서 진행된 윤장로님 장례식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참석으로 마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 우리 권사님의 건강 회복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고 또 육신도 건강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남은 여생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곳에 마음 한 곳에 아버지 남편을 또 이런 그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보지 못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속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해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이때 더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두 아들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두 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아버지 두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셔서 아버지 마음과 생각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비어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의 공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며 또 어머니 잘 섬기며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증거 또 증인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정을 성령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취자 우리 박성도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박성도님이 아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복음이 닫힌 곳에 들어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며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여름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비용을 마련해서 선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주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이 선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선교지 가는 과정 속에 또 도착해서 또 그곳에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정말 그 은혜가 끊어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도 선교사적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정말 지금 시국이 정말 시끄럽고 서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이때가 복음을 전할 때이고 이때가 구원받을 때이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또 부모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눈물로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하셔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먼저 아버지 심장이 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정말 자신의 휴가를 빼서 자비량으로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귀한 마음에 은혜 부어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주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공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아버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아버지 이제 주목하여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성전미문에 앉은 자를 주목하여 본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정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본 것처럼 그 영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들이 원하는 육적인 것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정말 앉은뱅이 일어나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아버지 그들의 입술이 열린 것처럼 아버지 성령이 오신 그 바람 소리를 듣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가 부러지면 아버지 그 말씀의 씨는 스스로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씨를 마음껏 뿌리고 올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그 부모들에게도 하나님 이 복음이 잘 흘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님과 성도들의 이
정말 마음이 그 땅에 그 영혼들에게 잘 흘러가서 정말 언젠가 그들도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또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놀라운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또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목사님과 성도들의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사 선교지에서만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삶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답게 아버지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선교 여행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텍사스에 사시는 우리 고성도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 또 남편 가족의 영혼 구원이 첫 번째 기도 사연이고요. 또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 비즈니스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음의 딸을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평탄케 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특별히 우리 고 성도님을 주님의 딸로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고 이 텍사스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 이 남편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 남편의 마음과 생각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성도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사명도 잘 감당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하여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비즈니스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정말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고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시국이 시끄러워도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자신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이 가정이 온전히 함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또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은 이수영 형제였고요. 진행의 하늘기쁨의 교회 오충성 목사였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이 시간은 좋은 비전 교회 최준우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첫 번째 시간으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잠언 22장 6절 그리고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학구열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구열 역시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글입니다만은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우유 이름들과 대학을 연관지어서 쓴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 다니는 것을 보니까 도통 세계적인 인물은 못 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꾸었습니다. 서울대학에 가라고 서울우유로. 이 녀석이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보니 서울대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한 단계 낮추어 보았습니다. 연세대 가라고 연세우유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턱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낮추어서 건국대 가라고 건국우유 먹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유를 바꾸면 다니게 될 학교도 바뀌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녀석이 고등학생이 되니 건국대는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서 또 우유를 바꾸었습니다. 저지방 우유로요. 저쪽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부디 붙어주길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서 3.4 우유로 바꾸었습니다. 3년제, 4년제 가리지 말고 합격만 하기를 바라면서요.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그 친구는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0: 학교라도 매일 빠지지 말고 부디 다니기를 바라면서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자기는 아이에게 빙그레 우유 먹인다고 했습니다. 사고치지 말고 날마다 빙그레 웃으면서 밝게 살라고 말입니다 라고 하네. 여러분, 그런 글을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유는 조그마한 단지 모양의 저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참 예쁘지 않습니까? 빙그레 우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녀 양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우리는 힘들어도 자녀들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해서 세상에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으로 부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 아닐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넉넉히 해결할 만한 지혜와 용기, 순발력과 담대력을 갖춘 왕이었지만 여러분, 아들 압살롬의 문제만큼은 속수무책으로 쩔쩔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고 한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정말 내 뜻대로 원대로 안 되는 일은 내 자녀의 일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에서는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잠언과 오늘 읽었던 사사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언과 사사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잠언 22장 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아이에게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어른에게, 노인에게 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어린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청소년,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는 자녀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잠언은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아이에게라는 표현을 통해 배움의 시기, 가르쳐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나무의 어린 죽순에 삼각형의 틀을 씌워주면 그 대나무는 일평생 동안 삼각 기둥으로 자라고 그 어린 죽순에 사각형의 틀을 씌워주면 그 대나무는 일평생 사각 기둥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어린 죽순에 어떤 모양의 틀을 씌우느냐에 따라서 그 대나무의 일생이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의 틀을 마련해 주고 어떤 신앙의 경건한 유산과 전통을 물려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중대한 숙제이자 책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우리 자녀들과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임에 분명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마땅히 행할 길이란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사람의 본분을 말하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전도서의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인 우리조차도 사람의 본분을 온전히 지키며 살지 못할 때가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지 못하기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의 본분을 100% 온전히 살아내신 온전한 아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땅 위에서 감당해내야 할 그 마지막 사명과 소명은 바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참된 길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결단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일임에 분명합니다. 한편 이런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를 보내야만 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 차세대 리더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 역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시작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출애굽 1.5세대 2세대도 사라진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죠. 여러분, 그래도 이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도 경험하였고 광야의 생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세대들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온 몸으로 경험했던 세대들이 바로 모세의 세대들이었고 여호수아의 세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사기 2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 알고 있는 우리 세대와는 달리 여호수아 이후에 세워진 그 세대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사기는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온몸으로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도무지 알지 못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분명 다음 세대가 맞지만 신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사사시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면서 이 한 번 말씀으로도 부족한지 사사기 21장 25절에 또다시 동일하게 기록하면 있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왕정시대 못지않게 암울한 시대를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부모들은 결단코 나쁜 부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밝은 미래와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을 떠났고 그 힘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걸었으며 이런 목숨을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했던 세대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사사시대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드림을 심었지만 왜 자녀들의 세대는, 왜 그 다음 세대는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혼란과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 세대들이 기름지고 넓은 땅과 풍요로운 환경은 전해주었지만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못하였던 두 가지 때문이었음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도 기업도 좋은 환경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지만 두 가지를 전수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수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사사기와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관념적인 암, 머리와 지식적으로 아는 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직접 관계해서 아는 암,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아는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자신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죽기 전에 세겜에 세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다음 세대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지난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행하신 큰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며 그들에게 결단하며 다음 세대를 가르쳤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선배를 통해 부모를 통해 전해 들은 하나님, 이야기 속의 하나님, 율법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기억될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말로 전하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마침내 마땅히 행할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단어는 늙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늙어도라고 하는 말은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일평생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과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할 때 늙어도 죽을 때까지 일평생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후손들에게 세상의 넓고 화려한 길을 닦아주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참되고 영원하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유초등부 조이랜드 어린 생명들과 우리 1128, 우리 EM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의 인격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모든 역량을 붓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이 5월을 보내며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며 영원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좋은비전교회를 섬기시는 최준우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좋은비전교회는 1601 웨스트 라하브라 블러바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그리고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등부 예배와 EM 선데이 서비스 그리고 굿 비전 월십은 주일 오전 11시 45분에 드려지고 있으며 EM 프라이데이 펠로우십은 금요일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714-388-6547, 714-388-6547번 또는 웹사이트 goodvisionchurch.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AM 1190 미주 복음방송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잠언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와 책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잡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다가오시고 함께 머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달아나기를 거듭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인을 짚어보면 저희들이 불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치도 아니하시는 죄의식이 우리 자신을 억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이간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적마다 잡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옵소서. 아플 때에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눈물 날 때에는 눈물을 씻어주시며 고통할 때면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장수와 부귀와 건강과 즐거움과 평강을 주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보며 임마누엘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시는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영성일기 칼럼을 들려드립니다. 어얘기해 다 얘기해 아홉 번째. 전도하러 나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거절당할 때의 비참함이 두려워 버벅거리기 일쑤였던 제게 노방전도는 늘 피하고 싶은 산이었지요. 하지만 오늘 비록 시작은 떨렸으나 성령님께서 제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시니 거절조차 상처가 되지 않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막힘없이 복음을 전하는 제 모습을 보며 전도사님 같다고 말씀해 주신 분을 통해 주님의 따뜻한 응원을 들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저를 현장으로 이끌어준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절대 맛보지 못했을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역시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청소하시는 분을 1층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밝게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부끄러워서 무심코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얘기해가 떠오르며 다시 돌아가 인사할까? 그것도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어쩌지? 그니까 아까 했어야지 하며 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섰는데 그분을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인사해야지 생각하며 걸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청소를 하시며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걸어가면서 제가 힐끗 보고 말로만 인사를 했다는 생각에 또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할 걸. 다음에 만날 때는 눈을 바라보고 밝게 미소 띄우며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불륜으로 이혼당한 막내 오빠가 갑상선 낭종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어얘기에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내인 저를 핍박하고 힘들게 한 오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선포하니 따라합니다. 주님, 오빠가 아내와 두 자녀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눈물로 통회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하소서. 사소한 것도 시댁에 관한 것은 왜 이리 어색하고 어렵고 예민할까요? 제사 준비하는 과정도 참 예민합니다. 순간 화가 났지만 다시 조율합니다. 주님, 사람한테 화 안 내고 싱크대한테 화낸 건 괜찮을까요? 어얘기에 생각하며 남편 핑계대며 동서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마음에 화를 몰아내 주셔서 다행입니다. 주일 예배 못 드리고 갈 줄 알았는데 일부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깍두기랑 김치 종류를 택배로 보내셨는데 처음 보자마자 부담감이 먼저 듭니다. 신혼 때부터 늘 함부로 대하시고 뭘 주셔도 대가가 따랐던 터라 반갑지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어얘기에 생각하며 신랑을 끼지 않고 먼저 감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무리한 고집을 버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상황 속에 순종합니다. 내 감정만 내세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더 이상 내 안에 없다고 선포하고 나니 한결 마음은 편하지만 내면 깊은 곳엔 여전히 아픈 내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투성이인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며 그들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내담자들과 대화할 때 저는 어얘기에 늘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얼마나 돕고 싶어 하실지를 생각하며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시선을 바꾸면 제 마음 상태는 물론 눈빛과 제스처, 말의 온도까지 달라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닌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하며 상담 유지성이 높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이유 역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내담자를 대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일은 잠시 쉬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나아가 보려 합니다. 아자. 지금까지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영성일기 칼럼을 들려드렸습니다.

0: 지금 이 시간은 Grace and Mercy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드라마 바이블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입니다.
1: 제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2: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3: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1: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4: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1: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1: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5: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1: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2: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1: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6: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7: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1: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5: 이 사람들을 넣어라.
1: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6: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8: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침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1: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갑니다. 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루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8: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1: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9: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1: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10: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1: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우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11: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1: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우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8: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1: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5: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1: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제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8: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1: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11: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12: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1: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13: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1: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8: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1: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8: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14: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8: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11: 요한의 세례니라.
8: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1: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12: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1: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15: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
1: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0: 아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1: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0: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2: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0: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3: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0: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3: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야!
0: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4: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0: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제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1: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0: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0: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와 배우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1: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0: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AM 1190 미주 복음방송입니다.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GBC 안내입니다.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이 손봉호 교수와 함께 남가주에서 콜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최대 빈민촌 지역에 에이즈 여성과 빈민 청소년을 위한 재활센터 보이스 오브 홉 건립을 목표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선한 목자교회, 선한 청지기교회, 나성 영락교회, 주의 축복교회와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이어집니다. 특별히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마련되며 손봉호 교수께서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적 윤리의 본질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 대표 건강식품 기업인 영신건강과 미주복음방송이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또는 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 전화 703-473-469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일본인의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턱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 복음 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 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호,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This 시간은 나성 영락교회 박은성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솔저너 트루스라는 이름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름은 이사벨라라는 여인인데 1797년에 뉴욕 허드슨강의 한 농장에서 노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하든버그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죽으면서 그 노예를 아들에게 상속했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를 이제 계속 자자손손 이렇게 물려줬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아이를 양들과 함께 백불에 또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9살의 부모와 생이별을 합니다. 그때 아이를 구매한 존 릴리는 이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잔혹하게 구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티너스 슈라이버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105불에 샀어요. 그 18개월을 부리다가 존 듀몬트라는 사람에게 175불에 팔았는데 이 존 듀몬트라는 사람보다 그 아내가 더 이 아이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 놀랍죠? 그 당시에 그 아이를 산 사람의 이름이 아직도 기록되어 있고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팔았는지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주인들에게 팔려다니면서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 로버트라는 노예를 사랑하게 됐는데 주인이 그것을 보고 자기 노예와 다른 사람의 노예가 서로 결혼하고 혼인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를 살해합니다. 자기 노예와 강제 혼인을 시켜서 자기 자식 들을 가져서 자기 노예로 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또 젊은 시절에 당했던 이 생이별, 부모와 가족들과 떨어져야 했던 것, 학대와 폭력, 깊은 절망 가운데에 이 이사벨라가 부르짖습니다. 우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생명을 걸고 마지막 막내딸, 갓난 아기 딸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결국 자유를 찾게 되면서 노예제 폐지 운동에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새롭게 결단하며 이름을 이사벨라에서 Sojourner Truth, Sojourner, 순례자 Truth, 진리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순례자로 자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문맹이죠. 또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미국 전역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흑인 여성인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울림이 있었던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851년에 오하이오 에디트 론에서 있었던 위대한 연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Ain't I a woman? 이라는 저는 여자가 아닙니까? 라는 연설 가운데 나는 남자만큼 많이 일할 수 있고 많이 먹을 수 있고 채찍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나는 13명의 아이들을 낳았고 대부분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내가 어미의 슬픔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누구도 나를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유명한 연설입니다. 소저너 트루스의 그 신앙과 그의 삶의 신념,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이와 성별과 인종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억압과 차별에도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864년에 링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을 만나고 잠깐 그와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20달러 지폐의 인물 후보가 되기도 했죠. 그 20불에 그녀의 얼굴이 새겨졌을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의 환경 그 고난을 이기고 같은 고난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리더, 그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가 케어간다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키워가는 것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양이나 서양에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아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뭔가 이 불완전한, 다른 어른들이 필요하면 그냥 사용하는, 노동을 위해서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856년 매사추세츠의 찰스 레오나드 목사님이 아이들만을 위한 예배를 드려보자, 어른들과 껴서 어른들의 그냥 겉절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처음으로 아이들만의 예배를 만듭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방정환 선생이 1923년 5월 첫날, 본래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지금 5월 5일이지만 그렇게 어린이날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국교회가 그러면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정하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인교회가 우리도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정하자 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있는 것은 200년도 안 됐어요.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2025년 작년에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에서 조사를 해놓은데요, 전 세계 1억 4천만 명, 1억 3,800만 명의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39%, 5,400만 명의 아이들은 지금 죽어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매일매일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 글로벌한 코퍼레이션,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다국적 기업들이 이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매출을 늘리고 이윤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린이를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심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을 지역 공동체를 이 기업들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이 신앙 공동체가 자녀들 아이들의 교육과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가치의 교육과 환경에 무심합니다. 왜냐? 내 아들, 딸은, 내 자녀들은 이미 잘 되었으니까.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많은 교회들이 방관하는 거예요. 내 자녀만 좋은 대학 가고 내 자녀만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하는 일들조차 교회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가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거든요. 연복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일곱 개를 선택합니다. 일곱 개의 교훈, 자기 선언으로 시작되는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의 일곱 개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떡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목자로서 채워주시고 포도나무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삶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이가 바로 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 목자는 양의 그 마침까지 끝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목자는 필수적인 직업이었어요. 없어서는 안 됐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더 중요했죠. 목축업을 주로 했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농업을 시작했어도 여전히 양을 치는 목자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하게 취급받았던 사람이 목자입니다. 왜냐? 목자는 양을 따라다니고 양의 필요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들판에서도 자고 양들이 원하면 어디든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의 배설물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양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말도 섞지 않았어요, 목자와는. 그리고 법정에도 이 목자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이라면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직업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세리, 창녀, 그리고 목자. 너는 크면은 목자는 되면 안 돼. 세리, 창녀 절대 되면 안 돼. 라고 이해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시는데 나는 목자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가족에서는 그 시대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항상 우리의 생각을 깨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목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세 번 거듭되어 반복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이 말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전제 가정은 무엇이냐? 너는 양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양들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겁니다. 너희는 연약한 존재여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들에게는 약점이 꽤 많습니다. 주요한 특징 세 가지 중에 하나. 첫째, 양은 앞을 잘 못 봅니다. 시야가 항상 흐릿합니다. 양은 그 초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가시거리가 약 6m 정도. 그 밖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양은 어떠냐? 그냥 두면 제갈 길로 갑니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만 없을 뿐 아니라 용기도 없어요. 무기도 용기도 없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체제가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무방비로 그냥 무방비하기 때문에 무리 짓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양은 우리가 자는 대로 털이 자라죠. 몸에 털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거기 더러운 게 쌓입니다. 기생충이 자랍니다. 기생충이 생겨나면 질병이 옵니다. 그 질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에요. 그냥 놔두면 생존이 위태로워집니다. 스스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길을 찾아갈 수 없으며 자기를 지킬 수 없으며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가장 대표적인 생명이 양이에요. 양.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정행, 바로 갈 수 없고 방어, 지켜낼 수 없고 정결,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양 같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천년 전, 예수님 시대에 거의 정확히 천년 전에도 여전히 목자에 대한 생각은 같았습니다. 목축업은 농업에 비해서 천한 업이었고 양치기라는 그 직은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야 돼. 도둑과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맹수와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가장 고된 노동입니다. 그런데 천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대단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선언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양과 같은 뭐 세상에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양이에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최고의 지위에서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누려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주류 사회에서 최고로 잘 나간다 해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 보호하여 주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더러워진 영혼,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받아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자리를 누리는 왕이었지만 양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됨을 인정했습니다. 목자의 채우심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체험이 계속 쌓이면 경험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게 된 영상이 있는데 교육에 대한, 특별히 한국 교육 실상에 대한 실태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멀리서 보면 풍경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전쟁이라는 겁니다. 교육 현장을 보면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요즘에는 옛날에 소풍이라고 요즘 현장학습 또는 체험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날 아침부터 학부모 전화가 빗발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민원과 고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비 오는데 왜 가냐는 겁니다. 공기가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는데 왜 소풍을 가냐라는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럼 운동회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요즘 운동회는요 학교에서 외부 업체를 돈을 많이 주고 불러서 합니다. 외부 업체가 돈을 받아서 와서 운동회를 해줘요. 왜냐? 선생님들이 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유치원에 종종 오는 전화가 있어요. 유치원에 학부모가 전화를 건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 애한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셨다면서요. 제가 애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손발이 떨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라고 토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실제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답글을 달았어요. 밑에 이건 약과입니다예요. 이건 순한 맛이라는 거예요. 다들 내 아이를 왕으로 키우고 있어요. 내 아이가 기죽을까 봐, 혹 다른 애들에게 떨어질까 봐 염려가 되니까 자기 자녀들을 왕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 앞에 우리가, 너와 내가, 우리 가정이 연약하고 부족한 양됨을, 정말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목자 되심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기적인 존재만을 양산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만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왕으로만 키워요. 우리는 나도 그들도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정말 유약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약이 여기시는 좋은 죄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주류 사회에서 으뜸되어도 나에게도 목자가 있다. 우리의 자녀, 우리 어린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유효한 선물, 평생 그들에게 목자 되신 주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양이 300마리가 넘어가면 대형 목축업에 속했습니다. 혼자 목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300마리. 그러면 돈을 주고 일꾼을 샀습니다. 삭스를 주고 일꾼을 샀어요. 그것은 우리는 삭스를 준 일꾼에서 삭꾼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목자는 아니죠. 목자는 한 명이에요. 세대를 거쳐서 교전되고 있는 율법이란 미시나라는 것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삭꾼에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거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한계를 규정하기를 이리 한 마리로부터 양을 구하는 겁니다. 그 뜻은 이리가 두 마리가 온다던가 이리보다 강한 곰이나 사자가 오는 경우에는 도망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마리 공격까지는 의무적으로 막지만 그 이상 되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건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합니까? 마치 자기 것처럼 돌봐주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 버려버리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나는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우리 자녀가 세상에 사꾼이 아닌 정말 목자를 만나고 목자와 함께 살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을 우리가 자녀들이 만난다 해도 사꾼이에요. 다 사꾼. 목자는 하나. 제가 이제 피택 받게 되는 장로 집사 권사분을 만나면 항상 제가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방문객이 목장을 지나다가 목자가 보였어요. 그 여행객이. 그래서 양치기를 찾아가서 양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놀라운 겁니다. 목자가 이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풀을 뜨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딱 이야기하면 그 양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방문객이 너무 의아해요. 너무 신기해서 목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목자의 답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양의 이름을 다 압니까? 또 어떻게 양들이 목자의 부름에 응답합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양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을 구분하는 법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얼핏 보면 모든 양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모든 양들에겐 작고 큰 흠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그 상처.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목자는 그 상처를 보는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하여 얻게 된 그 상처를 보고 그 양 하나하나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은 자기를 기른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기억해냅니다. 아무리 흉내를 잘 내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도 목자 외 다른 사람이 부르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방목이 궁금해서 목자의 옷을 입고 비슷하게 이름을 불렀는데 양들은 전혀 그에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부모가 잘 나간다 해도 내가 너의 목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실 그 주님을 우리는 소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이 평생 따라서 살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오랜 기독교의 거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아직까지 그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현존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콥트 교회, 콥트 정교회입니다. 누가 세웠느냐?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세웠어요. AD 40년에 세웠다고 알려지니까 지금 거의 2000년 되어가죠. 로마의 박해를 견뎌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의 공격을 견뎌냈어요. 무슬림, 이슬람의 그 억압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2000년을 버티냐? 지금 이집트 콥틱 교회의 신자 수는 2천만 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서 2천만 명이에요. 2000년 동안 2천만 명이에요. 지금도 차별과 폭력이 계속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현재 콥틱 교회의 신자들이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 환경을 견뎌냈는가? 어떻게 그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가? 핵심은 어디 있느냐? 알려줌에 있어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세 가지를 꼭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을 짓는데 크리스찬 이름을 짓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 교회도 제이콥, 제임슨, 존, 뭐 제이만 해도 크리스찬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죠.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가진다는 것 자체가 박해의 시작입니다. 너 이름의 정체성, 너는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때도 하지만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유아 세례,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신앙이 그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른쪽 팔목에,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깁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신앙. 그래서 아기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아동이 되고 아동이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완전한 성인이 되어도 주님을 평생 따르는 양으로 살아가게 한다.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것이 아니다.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새겨놓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이 험해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한 자녀들도 왕이 되고 싶어서 뛰쳐나가는 일이 많지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양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육이, 이 아동사역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세계교회가 분명히 한 가지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어릴 때에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4-14 window라는 말이죠. 4세에서 14세까지의 열려있는 창입니다. 자기의 신념과 자기 삶의 방향이 형성되는 시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열려있는 시기, 4세에서 14세까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목자 대신,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경쟁의 시기, 이기의 시대에 정말 무너져가는 공교육,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유일한 목자 되심을 알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NC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가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도 없고요. 그러니까 손주도 없어요. 우리 교회 교육부에 수많은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세지 말래 시대에 Soldier of Truth,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해주는 순례자,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유대인 기독교적 가치관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계속하여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 제갈 길로 가려는 나를 찾아주시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격하며 고백하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가 알려주어 우리의 자녀 손의 자녀, 자녀의 자녀가 평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온 이 믿음과 통

0: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나성영락교회를 섬기시는 박은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박은성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나성영락교회는 1721 노스 브로드웨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323-227-1400, 323-227-1400번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큐티 라이프 미션의 유설령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교제한 그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첫 번째 순위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증인으로 세우고 첫 번째 순위로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첫 번째 순위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물으겠다고 대답했으나 보아스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물으지 못하겠다고 보아스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는 하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자신이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오늘 저는 보아스가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가 처음으로 한 일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보아스는 새벽에 룻을 돌려보내고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갖추어 입고 아침 일찍 성문으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이미 보아스는 첫 번째 순위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왜 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보니 2절에서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에 지역의 유력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렸고 마침 기업 물을 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장로들을 자연스럽게 증인으로 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자신들의 형제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첫 번째 순위로 기업 물을 자는 당신이고 그 다음은 자신이라고 밝히자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산다는 것은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순위의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물지 않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결국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어디서 만나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증인들 가운데서 말함으로써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번복할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표하게 하여서 자신이 합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법을 쓰지 않았고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지혜롭게 일을 진행시킵니다. 1절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라는 말씀 속에서 우연인 것 같지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마침 기업 물을 자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생긴 일 가운데에서도 허둥대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순리대로 일을 성사시키는 보아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며칠 전 저에게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기한이 4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집 주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이사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좀더 일찍 집을 비워줄 생각이 없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렌트 기간을 연장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나니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이제 떠올라서 이동할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으로 집 주인의 메시지가 다가왔습니다. 이사 시기를 딱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기간 안에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이사 갈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유롭게 준비할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니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궁리가 많아서 잠이 잘안 오는데 남편은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인지 늘 그랬듯이 제가 이사갈 집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며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으니 저만 마음이 바빠지며
남편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남편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남편과 함께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성령님이 저희 부부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순리대로 이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아침입니다. 다음으로 묵상한 구절은 1절 하반부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입니다. 처음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순위자는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오미에게 후손이 없기에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있고 나오미의 땅을 산다는 것은 룻에게서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자 말을 바꿉니다.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물지 않겠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내 기업, 나를 위하여,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 나눔을 하면서 첫 번째 순위에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계속 첫 번째 순위에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도 분명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1절에서 보아스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묵상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군병에게 억지로 붙잡혀온 지나가는 행인 중에 아무나였는데 이름과 고향이 정확히 기록된 것과 대조가 됩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로 기록되었을까 머물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었는데 아무개는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며 손해보는 것을 피하는 듯 했지만 그의 이름은 성경에 아무개로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이름이 혹시 아무개로 불리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저의 삶을 돌아다 보니 저 자신만을 위하여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던 일 하나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고된 시집살이를 하던 젊은 시절에 반찬 투정을 심하게 하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저는 싫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저희와 다르시기도 했지만 저녁 식사 시간 정도는 잘 조정하면 맞출 수도 있었는데 밥이라도 편히 먹고 싶다는 생각에 항상 시어머니 식사를 따로 차려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식사를 차려 드리기는 했지만 사랑으로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며 가족 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함께 저의 옹졸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거의 누워 계시고 죽을 떠 먹여드려야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죽을 떠 먹여드리면서 저도 접시에 간단하게 먹을 것을 담아 가지고 가서 옆에서 밥을 먹으며 동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게 여겨지던 이 일이 저의 유익만을 위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섬기지 못한 저를 오래 참아주시던 하나님이 저를 아무개가 아니라 유설령이라고 불러주시려고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어머니에게 빚진 마음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어머니께 죽을 먹여드리는 시간이 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식사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어머니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의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서 순리대로 일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당장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을 먼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저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큐티 라이프 미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산소망 교시는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GBC 안내입니다.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이 손봉호 교수와 함께 남가주에서 콜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최대 빈민촌 지역에 에이즈 여성과 빈민 청소년을 위한 재활센터 보이스 오브 홉 건립을 목표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나성영락교회, 주회축복교회와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이어집니다. 특별히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마련되며 손봉호 교수께서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적 윤리의 본질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 대표 건강식품 기업인 명신건강과 미주복음방송이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또는 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 전화 703-473-469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에 풍성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체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 복음 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 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호,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이민 사회를 끌어안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이 시간은 퀸즈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김바나바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본문 내용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귀한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이제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와 바울의 또 베드로의 순교를 눈앞에 둔 67년 전후는 이제 기독교의 이제 살고 죽는 안을 가르는 하나의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디모데 후서를 급하게 바울이 죽음 직전에 쓰면서 디모데에게 너에게는 세 명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전적인 아빠, 그래서 the hereditary father라고 하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우리 신앙의 부모들, 또 너에게 유니스 권사님과 유니게 권사님이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너의 아빠다. 나도 너의 아빠다. 내가 너를 눈물로 낳았고 신앙 안에서 낳았고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바울 스스로가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고 디모데를 비롯한 젊은 교회는 이제 지도자들 베드로와 이제 바울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지도자들은 이제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고 있고 교회는 이미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탈이라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제 교회들 이탈하죠. 그래가지고 특히 이렇게 좀 죽어가는 도시들 이런 데 보면은 저는 한번 그걸 경험했는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교회는 그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뭐 한두 명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디모데 후서에 의하면 다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디모데 뭐 누가 요 정도 몇 명 남겨놓고는 결국에는 다 지금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헌신된 자들이 지하 교회로 숨어들긴 했으나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쓸 수 있는 작전이 뭐냐 가능성 있는 작전이 뭐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급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가능성 있는 작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 몇 개 적어봤습니다. 36개 우리 중국의 유명한 전법서죠. 36개 그래서 6개 상황, 이기고 있는 상황, 공존하고 있는 상황, 뭐 패배하고 있는 상황 해갖고 6개 상황을 6개의 시나리오로 만들어 놓은 것이 36개인데 그 36개의 마지막 6번째 챕터의 마지막 6번째, 즉 36번째가 바로 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칠 주자에다가 행하다 위자에다가 위상자 해가지고 주위상, 즉 도망가는 게 최고다. 그래서 이제 이 주위상이 이제 우리 한국에 넘어와가지고는 줄행양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하인들이 쓰는 방을 줄행랑이라고 했는데 뭐 하인들이 거기다 도망가서 그런지 이 주위상을 한국말로는 줄행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아이 뭐 그거를 모토로 그 미련하게 거기서 다 죽고 앉아있냐. 아이고 뭐 모토로 미련하게 지금 로마가 다 죽이겠다는데 아니 나라가 하겠다는데 나라를 누가 막냐. 나라를 어떻게 이겨? 그냥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하고 줄행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약간 신앙도 지키는 듯 하면서도 또 이 현실도 약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타협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황제 숭배를 인정하고 로마의 이 카이사르 시저가 황제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적당하게 목숨도 유지하면서 대신 이제 우리는 약간 변형해가지고 말씀에 유일신 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존중하라 요 한 단어를 집어넣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938년 9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즉 지금의 뭐 통합 합동 뭐 기장 다 합치는 온 겁니다. 그래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1938년 9월 달 27차 총회를 열었습니다. 27차 총회를 열면서 신사참배는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라는 이 문건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이제 대다수 대한민국의 교회들 거의 뭐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모든 교단, 딱 한 교단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있었던 교단은 딱 한 교단이 이제 그것을 반대하고 전체가 다 투옥되고 교단은 폐쇄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신교단인데 고신교단은 사실상 그 당시 있었던 이 대한 예수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 있었던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 교단은 이미 넘어갔고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 뭐 주기철 우리가 아는 그런 뭐 목사님들 몇 분이서 반대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생긴 게 고신교단입니다. 52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고신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교단이에요. 해방이 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좀 창피했지만 생겨난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정통성을 가져다 준 하나의 아름다운 교단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30년대에 그것을 반대하고 끝까지 나갔던 교단은 유일하게 한 교단, 기독교 한국침례회. 아주 작은 교단이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 그래서 32명 목사님들이 다 체포투옥, 그리고 교단이 이제 폐쇄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예. 일본 천황이 신이다. 이거를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하면서 슬쩍 바꾸고 가서 그냥 인사 한번 하고 또 교회 와갖고는 아, 별일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아니, 나라가 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하면서 그냥 자존심 묻고 가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때 이제 그거 하자고 했던 분들이 여전히 교회에서는 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이것들이 다 인간들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어떤 방법을 제시했을까요? 네, 그래도 일본은 뭐 변호사라도 붙여주고 우리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뭐 아주 바쁘했지만 그거보다 더 무식하게 로마는 그냥 다 갖다 죽여버렸는데 그때 바울이 제시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작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그것이 저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울의 작전은 쇼부, 승검, 승부죠. 일본말로 승부, 이기든 지든 이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쇼부를 본다라는 그 말, 이제 일본말로 이길 승자와 질 부자, 그래서 승부, 쇼부를 보는 건데 그 쇼부를 어떻게 보느냐? 예, 아까 말한 주랭랑도 아니고 또 타협도 아니고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어떤 승부를 보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정면 승부. 그냥 바로 앞으로 어디 가서 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 이래서 이제 honor and shame이라고 shame and honor. 그러니까 이제 이거 shame 하다고 그러죠. 네, 창피한 거와 이 명예, honor는 이 고대 근동 이 로마 사회를 이끄는 하나의 문화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 신학자들도 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honor 명예와 이 shame 이 정말 창피한 거 추시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연구해 놓은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그 마태복음 컨텍스트 안에서 한 것도 있고 뭐 신명기서 안에서 한 것도 있고 이런 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중세 저기 고대 근동에 가면은 명예살인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 저기서 나온 건데 아니 감옥에 갇혀서 사형 판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에 갇혀서 초라하게 있지만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Shar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by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나누라. 즉 고난을 승부를 보라. 고난 앞에서 그냥 걸어가라. 그걸 어디 뭐 총알이 날라오는데 피하지 말고 그냥 그 고난을 앞으로 두고 그저 걸어나가라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고난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뭐 잘못했을 때 당하는 고난이 있겠죠. 내가 뭐 뻔하게 잘못한 길로 가면 고난이 오겠죠. 또 애매하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 시대에 거의 찾기 힘든 이 시대에 미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아, 이 삶에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신학교 교수님이 정색을 하고, 미안하지만 형제님, 우리 미국에는 이 여기서 말한 이 십자가를 위한 고난이 없어요. 당신이 직장에서 받는 약간의 불이익 뭐 있다 칩시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컨텍스트 안에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난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래서 그 신학자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데피니션을 내 삶에 무슨 조금 뭐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문 닫으면서 약간의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조금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 우리가 낮췄지,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박탈당하는 그 고난하고 그 정의 자체가 너무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어지다 보니까 모든 해석이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 고난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고난인데, 그것을 지금 내가 조금 뭐 회사에서 약간 주일 성수한다고 당하는 어려움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순간 모든 이 어떤 이 차이점들을 도저히 극복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 안에서의 재해석되어진 고난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그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치 선지자들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했던 그겁니다. 내가 좀 딴 길로 갔어요. 내가 좀 교만해졌어요. 내가 좀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그때 뭔가 고난이 오면, 아, 정신 차려야겠다. 지금부터 기도해야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 그건 아예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가장 큰 고난인 이것은 축복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단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다음입니다.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계속 읽게요. 죄가 있어 매를 참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즉,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뭐 나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것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고난을 받는다. 선교지에서도 여전히 많은 순교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 고난을 당한다? 그거는 진짜 축복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럴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작은 것도 힘들죠. 작은 것, 주일을 성수 한번 하려다가 진짜 직장에서 혼나고 막,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최소한 정직하게 이 컨텍스트 안에, 디모데후서의 컨텍스트 안에서의 고난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디모데는 겁이 없나요? 뭐 그 64년도, 7년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겁이 없나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겁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정면 승부할 것인가?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저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패한 것, 즉 abolished, 없애버린 것, 없애버리고 그냥 갖다 없애버린,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게 하나 있고, 다시 드러낸 게, brought in, 이것을 가져온 것, 다시 드러내게 한 것이 있습니다. 없애버린 것은 사망이고 드러내게 한 것은 생명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힘이 쓰지 못하게 했다, 사망을 무력화시켰다,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죽이셨다, 정복하셨다라는 더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제일 무섭게 사용하고 마귀의 가장 최후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맨날 너 죽을래? 하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너 죽을래? 너 이러다 죽어? 너 죽는다? 이게 제일 무서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망을, 그 사망의 왕된 이 마귀를 주님은 패하시고 제하시고 제압하시고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에게는 죽음과 삶이 잠자는 겁니다. 자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왜 나사로가 나와가지고 그냥 붕대 감은 채로 얼마나 순종을 잘했으면 돌문 열라고 그랬어요. 왜? 순종을 너무 하니까 나오라고 그러면 그냥 앞으로 나오다가 돌문에 박을까 봐 돌문 열게 하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탁 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하니까 나옆돌아 뛰어다니게 해라. 왜?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드러나게 하고 죽음은 죽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지금도 이 시기에 우리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뭐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천국 환송 예배가 맞냐, 그 용어가 맞냐, 뭐 틀리냐 이러는데 뭐 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잘 가시라고 천국으로. 왜? 환송이란 건 뭐예요?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니어부에서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왜? 아, 죽음은 패한 것이에요.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패하지고 없어진 것이고 마귀가 맨날 하는 말, 너 죽을래? 그래. 지금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래. 그러면 나는 그 앞으로 걸어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제압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는 걸어가겠다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은 우리 기독교에는 천국의 소망으로 치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초망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죽음 이유를 거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쉬쉬만 하죠. 우리는 명확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가서 그 길을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신 참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사우디에 일하러 가시면 슬프죠. 아버지 못 보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가 언젠가 사우디 가서 돈 벌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엄마는 그래서 또 돈 아껴가면서 사는 것이고 자식들은 나가갖고 기죽지 않고 우리 아빠 조금 있으면 돌아온다, 우리 아버지 돌아오시면은 우리 집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것처럼 비록 슬프지만 지금 함께하지 않지만 먼저 가신 분들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난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은 이기는 실천을 또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죽음을 우리가 이제 이겼어. 그러니까 그 네로가 저렇게 미쳐가지고 날뛰는 건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과 사는 주님 앞에 있고 네가 죽고 싶어도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고 네가 사명 다 끝나면 그 천국 가는 걸 뭘 두려워하냐.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다음에 또 바울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바울 대단합니다. 이모셔널하게만 가지 않고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한 것들 몇 가지를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도 많이 찔림이 되고 고난, 저에게도 많은 찔림이 되고 위로가 됐는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나에게 들은 말들 기억나지? 내가 지금까지 그때는 아직 성경이 이렇게 다 완성되지 않은 시대잖아요. 이제 막 컬렉팅하고 회람되던 시기잖아요. 내가 했던 말들 기억나지? 그 바른 말 본받아 지켜. 바른 말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sound word, 이게 이 바른 말이 뭘까요? 바른 말. 우리 한국 성경은 관주가 있죠.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 앞에다 번호 2번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번호 2번 밑으로 쭉 내려가면 관주죠. 2번에 뭐라고 나와 있나? 바른 말은 의외로 뭐 신학적인 말, 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건전한 말입니다. 바른 말은 건전한 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뭐예요? 아, 죽었네. 죽었다. 야, 나 죽었다. 와, 죽고 싶다. 와, 진짜 못 살겠다. 와, 그냥 이대로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예. 네, 다 건전하지 않은 말입니다. 바른 말이 아닌 거예요. 바른 말이 아닙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을 죽음으로 두려움을 깐 상태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줍니다. 거 봐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교회가 가면 밥 먹여주냐?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제 그만 다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뭐 교회가 밥 먹여줘? 아,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마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잘 쓰지도 못하면서 한 번밖에 못 쓰면서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는 무기를 마귀들이 한 번밖에 더 씁니까? 한 번밖에 못 쓰는 그 무기를 가지고 평생 우리를 겁을 주면서 너 잘못하면 죽이겠다라고 마귀가 달려듭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말,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너를 위하여 그 예비한 집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바른 말을 지금 본받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진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은 말에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끝판왕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말, 네가 너희 말을 지금 하면은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즉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그러니 아이 죽겠네, 죽겠네. 아이 다 살았다, 다 살았다. 에이 끝났다, 끝났다. 아이 이놈의 교회는 이게 뭐야, 뭐야. 이런 말들이 다 누구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귀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자식들의 귀에. 그래서 벤 타고 집에 가면서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하셨네. 야, 우리 그 집사님 너무 정말 선하시다라는 그런 선한 말이 흘러가도 이 험한 인생 살기 쉽지 않은데, 야, 진짜 오늘도 죽겠네. 야, 이게 진짜 오늘 교회 밥이 이게 뭐냐? 예? 오늘 아우, 뭐 교회가 뭐 이게 뭐 맨날 춥고 말이야. 주차할 때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자기가 듣고 자기 옆에 있는 자식들이 듣고 있고 그리고 마귀가 듣고 있고, 아, 요걸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얘는 밥에 약하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 밥 딱 자기 앞에 갔는데 떨어지게 하면은 얘는 아주 교회 떠나겠네. 아주 그냥 작전 지시를 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네 귀에,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 무서운 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점점 이제 목회를 해가면서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뭐 이게 어떤 번영신학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와, 정말 칭찬해주고, 아, 참 같은 말을 해도 아, 우리 교회는 밥이 왜 이렇게 맨날 막판에 떨어져. 그게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오면, 세상에 얼마나 성도들이 이 진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몰려오면 그럴 수가 있겠어. 아, 정말 어떻게 주차장이, 아니 이름의 교회는 주차장이 없냐? 아니 여러분, 뉴욕에 주차장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뉴욕에 주차장 있는 관공서가 어디 있어요? 주차장 다 어려운데 그나마 세상에 우리 교회는 앞에 그 학교도 대학교도 하나님이 저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때문에 있는 거야 하면서, 야,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가지고 막 온갖 욕을 하면서 아, 죽어버리고 싶다. 다 끝났다, 죽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있고, 마귀가 듣고 있고, 내 자식이 듣고 있고, 내 자신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또 뭔가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해야 되겠구나. 야, 평범한 인생에 아주 신났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다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말할 때, 내가 듣고 내 자식이 듣고 있고 또 마귀 사단이 그것을 듣고 야,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울의 이 외침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리스도에게는 생명만 있을 뿐이요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행해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죽음의 암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바울의 외침은, 여러분, 이것은 가장 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외침임을 우리 모두 깨달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와,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건 뭐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복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복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복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는 거죠.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내가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 예화는 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쓰는 예화인데, 제가 오늘 씁니다. 주일 예배 때 안 쓰고 오늘 써야 돼. 왜? 오늘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과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방송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아직 유럽이 공산권으로 왕성했을 때, 48년도에 다 넘어갔죠. 동유럽이 전부 다 공산화돼버렸습니다. 공산화 딱 되고 나니까 뭐 바로 기독교 박해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60년대 차우세스크 나오고 해갖고 루마니아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루마니아에 차우세스크 나와가지고 막 독재자 중에 독재자 나왔죠. 그래가지고 아주 루마니아 교회가 다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는데, 심호하셨는데, 이제 공산화되면서 이분이 이제 14년 동안 이제 감옥에 계시죠. 한 20번 갇혔는데 막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14년을 감옥에 계셨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루마니아 교회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2: 이후의 설교는 퀸즈 아닌 교회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퀸즈 한인교회 김바나바 목사님의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퀸즈 한인교회

오전 5시 30분에, 금요 영성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회 전화번호 718-672-1150, 718-672-115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월 7일 목요일 새로운 아침 문지원입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많이들 아침에 인사를 나누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이 밝았고요.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침을 싱그럽게 잘 익은 포도송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아침 맞고 계신가요? 아침 주님과 내가 만나는 첫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의 시간 어떻게 보내길 원하실까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의 어제 피로는 이미 묻었고요. 오늘 아침에 새롭게 새 힘을 공급 받았습니다. 카오만 여사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중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아버지여, 지금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펼쳐지는 이 들판의 어떠한 것도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향하는 나를 붙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부르심 앞에 가오니 당신께서 만나주시리라 라는 확신이 내게 있습니다. 산에서 거룩히 시작한 아침이 있음에 나는 그날 하루를 강건하고 기쁘게 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주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로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찬양 사역팀이죠. 오벳의 아침 들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한 오프닝을 나누고 또 찬양을 들으니까요. 유난히 오늘 햇살이 더 따뜻하고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마음먹게 달려있죠. 조금은 힘들 수 있는 목요일 아침. 주님이 주신 좋은 생각들로 이 아침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은혜로 가득한 복되고 즐거운 날이 될 거라고 믿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집, 재산, 안정된 미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이 유산 오히려 방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고 인생을 세우는 유산, 이 가치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돈은 넘쳐났지만 감사도 목적도 없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가 한 가지 특별한 유산을 남깁니다. 바로 12가지 삶의 과제였는데요. 일, 친구, 배움, 고난, 가족, 그리고 웃음, 꿈, 나눔, 감사, 하루, 사랑까지 이 청년은 처음에는 불평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하나씩 과제를 수행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나눌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유산 가운데 인상 깊은 것이 있는데 하루라는 유산입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이 청년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미루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유산을 완성시키는 단 하나,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꿈도 나눔도 감사도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 알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 원하시나요? 재물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신앙은 평생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또 지혜는 길을 보여주고요. 사랑은 그 길을 걷게 하죠.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가정 안에서 시작되는 작은 신앙의 습관, 감사, 나눔, 사랑의 삶, 또 자녀를 위한 기도가 가장 빛나는 유산입니다.

0: 올스타즈 키즈 클럽의 더 블레싱 듣고 계십니다. 한인 이민 가족의 신앙 회복,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부모 자녀 간 이 대화의 실마리가 되는 가정예배, 월드미션대학교 최윤정 부총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 가정예배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그 정형화된 네. 교회 예배의 작은 축소판 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더 가정예배에 대해서 좀 자유한 그런 그 패러다임에서 네. 사실은 이런 수기들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녀와의 대화의 단절의 문제도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네, 하나님 얘기를 같이 하면서 네. 같이 간증을 이야기하고 짧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어떤 대화의 실마리가 때는 네. 그런 부분도 많고 우리 집은 이렇게 네. 해서 찬송 한 장을 부르고 말씀을 한 절 보고 이 말씀의 적용점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도전이 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말씀대로 네. 행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
2: 네.
0: 가정예배 들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당당한 크리스천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바쁜 이민생활, 또 언어장벽,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가정예배가 종종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으로 남곤 합니다. 이 오래된 난제를 풀기 위해서 미주교계가 머리를 맞댔어요. 훈계조의 설교가 아닌 각 가정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영상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 또 PCC가 공동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올해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인데요. 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또 이민사회에 딱 맞는 가정예배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아이디어 수기 부문입니다. 일명 가정예배 레시피. 이 요리법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다른 가정이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노하우를 글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쇼폼 챌린지인데요. 1분 이내에 세로형 영상을 통해서 예배는 즐거워라는 주제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찬양 율동, 성경 퀴즈 좋고요. 혹은 가족 간의 좌충우돌 에피소드 등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엄숙함보다는 가정 예배가 주는 기쁨, 또 친밀함을 얼마나 잘 담아냈는지가 관건입니다. 총 상금 $5,000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 단순한 시상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에 모인 수기들을 엮어서요. 가정예배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무료로 배포할 계획인데요. 한 가정의 성공 사례, 한국교회 전체 자산으로 공유되는 셈이죠. 또 수상자들에게는 향후 가정예배 보급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할 자격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작품 접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까지인데요. 수기는 온라인 구글 폼으로 쇼폼 영상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KGBC.com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배너 클릭하시면 접수 링크 폼이 있는데요. 작성을 하셔서 5월 17일 주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달 저희 미주보건방송 이 생방송 인터뷰 프로그램에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유익한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아침마당에는 가정의 달 특집으로요. 치매가족 지지 모임 또 치매가족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정아 교수가 방송에 출연을 해 주십니다. 또 GBC 가정상담 프로그램에서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한 시리즈를 준비했다고요. 성경 속 부부 이야기로 풀어보는 오늘의 관계라는 주제로 성경 속 다양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 부부 관계, 가정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는 관계 시작 또 소통의 문제, 야곱과 레아, 라이를 통해 살펴보는 사랑과 비교의 마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우는 함께 세워가는 부부의 모습, 또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통해서 멀어지는 마음과 관계의 거리까지 히즈 유니버시티 교수이신 양은순 박사와 함께 상담과 성경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풀어갈 예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 특집 가정상담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행복한 동행 시간에는 아버지의 믿음, 나의 목회가 되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하나님 포부로 아버지를 떠내보내신 가스펠교회 김정호 목사님 출연하셔서 아버지께서 남기신 믿음의 유산 또 신앙의 발자취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어버이주일 앞두고 있는 지금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부모인지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 미주보금방송 우리 가정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인터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세대를 이어온 신앙의 이야기 속에서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발견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자리 돌아보시는 따뜻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앨범에 실린 송경미 목사님과 김정희 사모님이 함께 부른 아빠 엄마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오늘 국가 기도의 날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입니다. 이번 국가 기도회 75주년이라고 하는데요. 남가주 곳곳에도 기도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LA와 버뱅크, 코스타메사, 헌팅턴 비치, 얼바인, 뉴포트 비치, 오렌지 그리고 얼바인 시청 앞에서 오늘 관련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LA 시청 계단에서는 도시와 주 그리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행사가 개최되고요. 헌팅턴 비치 시티홀에서는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45분까지 행사가 열립니다. 한인교회의 연합기도회도 미주성씨와 운동본부 주관으로 오늘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나성영락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 행사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열리게 되고요. 온 열방이 그를 찾아 영광을 선포하라. 역대상 16장 24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중동전쟁의 종식 또 평화를 위한 특별 중보 기도가 진행됩니다. 이번 기도회의 중보 공동 주관인 나성영락교회 박은서 목사님께서는 여러 교회가 힘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기쁘다라고 하시면서 자유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삶의 터전인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이번 행사가 영적 각성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송정의 목사님께서는 미국 전역 2만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 기도운동에 한인교회들이 동참하는 것 영적 책임이자 당연한 의무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이날만큼은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미국의 영적 기초인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또 고통받는 세계 열방을 위해서 부르짖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셨습니다. 기도만이 답이고요.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죠. 이번 연합기도회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오후 7시 나성영락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미 전역에서 한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폴리다노님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폴리다노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특글도 은혜를 받나이다. 1부 끝곡 러브타운입니다. 그가 계시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전쟁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국의 발표 관련해서 이란 정부의 언론은 타결 임박 분위기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일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호르무즈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남우에 대한 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선박이 두바이 항공에 도착하는 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텍사스주 캐롤튼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사업 투자금과 렌트비 문제를 둘러싼 금전 갈등에서 비롯된 계획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 예비선거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강한 파장을 남겼습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셜리 웨버 캘리포니아주 총무장관이 주 저녁에 우편물 배송 서비스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우편투표 유권자들에게 서둘러 우편투표를 발송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서양을 향해 가던 크루즈선에서 치명적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각국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감염 가능성 있는 승객들이 이미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영국, 유럽 각국은 접촉자, 추적과 모니터링에 착수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심사가 강화되면서 자격 박탈, 혜택 축소, 신청 지연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의 부정 수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UCLA 의대가 입학자 선정 과정에서 아시안과 백인 지원자 등을 차별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롱비치 공항이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3,700만 달러 규모의 시설 개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낙관론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며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종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2: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ah.
1: 그러면서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란의 408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 As tough as they are, we want to keep them alive. We want to keep all of you aliv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And they've agreed to that.
1: 미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합의안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고 핵농축 중단 기한이 끝나도 3.67% 수준의 우라늄 저농축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검토에 나선 이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이 재개될 거라며 전보다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중 전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은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와 휘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략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중동 전쟁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국의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란 정부와 언론이 타결 임박 분위기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발언과 태도가 외교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을 했고 이란 언론은 미국 정부의 언론 플레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일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3: 네, 미국 언론의 보도 방향과는 정반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ISNA는 미국 정부의 언론 플레이를 지적하면서 양국 간 평화는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미국 합의에 관한 보도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오늘자 칼럼에서 이 미국 정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압력과 비판을 가짜 뉴스를 통해 줄이려는 시도가 드러났다고 꺼집었습니다. 이 칼럼은 전례 없는 미확인 뉴스가 공개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방작전을 중단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면서 이란 속담을 인용해서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웃으라고 비꼬았습니다. 혁명수비대 계열의 매체인 타스님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에는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특히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합해보면 합의문을 놓고 막판 조율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 전까지 미국과 이란이 언론을 통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만 어제 언급했습니다. 이후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추가로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이 협상이라는 개념은 최소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실제로 대화에 참여하려는 진정한 시도를 필요로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을 인용했습니다. 협상은 논쟁이나 기만, 지시, 강압 이런 게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와 미국 정부의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정부가 48시간 이내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오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0: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이 한국 선박 HMM 남우호를 표적 삼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한이란 대사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이란 국경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나무에 대한 예인 작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선박이 두바이 항구를 도착하는 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4: 나무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사고 사흘 만에 시작됐습니다. 두바이 항을 출발한 예인선은 직선 거리로 70km 떨어진 우말쿠와인 사고 해역에 7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예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지만 선박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과정에만 4-5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나무호가 예인선에 따라 이동하는 데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이르면 내일 새벽 두바이 항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부 조사단도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해양수산부사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로 한국선급 지부와 HMM 인력과 함께 나무호가 도착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관실 등 사고 흔적이 남은 선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5: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 라는 이제 항행 안전 뭐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4: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어제 치러진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 예비선거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강한 파장을 남겼습니다. 인디애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선거구 재획정에 반대한 조상원 의원 4명이 모두 낙선했고 오하이오주에서는 주지사 선거 후보가 공화당과 민주당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루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셜리 웨버 캘리포니아주 흉무장관이 주 저녁에 우편물 배송 서비스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우편투표 유권자들에게 서둘러 투표용지를 발송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본타 총장은 우편투표가 차질 없이 집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칙을 정확하게 숙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편투표 용지에는 우체국 소인 또는 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우편 용지에는 이 다음 달 6월 2일까지 우체국 소인 찍혀 있어야 하고 선거일 일주일 뒤인 다음 달 6월 9일까지는 선거관리국에 도착을 해야 유효표로 인정이 됩니다. 시간이 촉박할 경우는 드랍박스나 투표소에 직접 제출이 권장됩니다. LA시장 주요 후보 3명인 캐런베스 LA시장, 니티아라만 LA시의원, 그리고 리얼리티 TV스타 스펜서 플랫 후보가 시정 현안을 두고 어제 정면 충돌했습니다. NBC4과 또 텔레문이 공동 주최한 어제 토론에서 팰리세이즈 산불 대응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플랫 후보와 라만 의원은 위기 대응 실패를 비판했고 베스 시장은 인력 배치 문제였을 뿐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찰 인력 확충과 노숙자 정책을 두고도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베스 시장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명이 11월 결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대서양을 향해 가던 크루즈선에서 치명적인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각국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향해 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져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가운데 확진자가 감염된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안데스 변종으로 확인이 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보통 쥐와 같은 설치류의 배설물 등에 노출돼 전염되는 감염병인데 WHO는 이 크루즈선에서는 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타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번질 위험은 낮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승객들이 이미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영국, 유럽 각국이 접촉자 추적 또 모니터링에 착수했습니다.
6: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을 탔던 승객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을 가능성에 각국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6일 영국 매체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한타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나온 아델란드 선적 MV 혼디우스에 탑승했던 승객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선은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출항해 지난 3일 서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앞바다에 정박하기 전까지 대서양 여러 섬에 기항했고 이때 여행을 끝내고 하선한 승객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에서 24일 영국령 세인트헬레나에서는 총 23명이 하선했습니다.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거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휴양지로 이동했습니다. 이들 중 하선 후 귀국한 한 스위스인은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한타바이러스의 한 유형인 안데스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취리 병원에 입원 중이며 함께 여행한 아내는 증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영국인 두 명이 귀국 후 자택 격리 중이라고 영국 보건안전청 UKHSA이 밝혔습니다. 이 영국 승객들은 여정 초기에 배에서 내렸으며 증상은 없지만 귀국 후 선내 한타바이러스 감염 소식을 듣고 직접 보건당국에 연락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이들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한편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는 승객을 추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중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귀국한 자국 승객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교부 대변인은 크루즈선에 탑승한 호주인 4명을 인지하고 있으나 한타바이러스 발생에 영향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텔레그래프에 밝혔습니다. 각국 보건당국은 이번 한타바이러스 발생에 일반 대중에 미치는 위험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인트 헬레나에서 하선한 23명이 선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나 자신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0: 텍사스주 캘럴턴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사업 투자금과 렌트비 문제를 둘러싼 금전 갈등에서 비롯된 계획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가 운영하던 식당은 지난해 K타운 플라자 내 광장시장에 입점했고 극심한 운영난과 렌트비 체납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전 피해자들에게 렌트비 낼 돈은 없지만 총은 있다고 말하며 총으로 위협한 뒤에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짧은 대화 끝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망한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첫 총격 이후 피해자 자택까지 찾아가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댈러스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피해자들과 용의자 모두 지역사회에서 오래 활동해온 사업가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댈러스와 캐롤튼 지역 한인사회는 한인회 사무실에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를 마련하고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7일 연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직전 주보다 만 건이 늘어난 수치지만 시장 전망치였던 20만 6천 건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6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만 건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약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노동시장이 아직 안정적인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일 발표되는 4월 고용지표를 통해서 미 고용시장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심사가 강화되면서 자격 박탈, 혜택 축소, 신청 지연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UCLA 의대가 입학자 선정 과정에서 아시안과 백인 지원자 등을 차별했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합격자들의 의대 입학, 자격시험, MCTA, 점수와 대학교 학점이 인종별로 편차가 컸는데 연방법무부는 UCLA 의대와 해당 사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UCLA 의대 측은 합격자들을 실력 기반으로 선정을 하면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1사안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7: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임을 인식하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엔 국무위원들에게서 서명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부분도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계엄 당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8: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7: 또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0분가량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두고도 종일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9: 네, 87년 체제 종지부를 찍을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끝내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수차례 독려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예 본회의장에 입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끝내 의결 정족수인 191명을 채우지 못했고 결국 투표함조차 열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은 마무리됐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어서 상정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 건 표결에는 참여하면서 이 시각 본회의는 여야가 모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오는 10일까지는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투표 기회를 박탈하는 건 옳지 않다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와 공관위를 열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자격을 판단할 예정이었는데요. 정 전 실장은 SNS에 자신은 물론 당도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라면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출마 뜻을 철회했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 논란 속에 정 전 실장과 사돈인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불출마를 설득한 게 주요한 거로 풀이됩니다. 확실한 한석으로 여겨지던 정 전 실장이 빠진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서 국민의힘은 경선을 치를 거로 보이고요. 민주당 역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은 세종교육감 선거에 매진하겠다며 당의 공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종일 야권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특검법 원천 무효를 촉구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10: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9: 특검 처리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하고 숨 고르게 들어간 민주당은 공개회의 석상에서 아예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국민의힘 윤 어게인 공천심판에 주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1: 내란과 구구 선동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커녕 윤 어게인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갖춘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망동입니다.
9: 역풍 가능성을 우려해 이슈가 커지는 걸 경계하는 모습인데 야권은 특검법을 동력 삼아 보수 결집을 꾀하고 있어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LA를 비롯한 오렌지 카운티 지역들 오늘 최고 기온 70도 후반까지 올라가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0도 초반대, 최저 기온 50도 후반대 기록하면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62도, 습도는 77%,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9분입니다.

사랑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바바라 레드릭스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마치 몸은 두 개지만 한 사람인 것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은 연인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사소한 대화나 또 작은 배려를 베푸는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란 빛이 찾아와야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더욱 닮기를 사모하는 복된 하루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끝 찬양 조인 더 모닝 남겨드려요. 문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시간은 나성교회 정동석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서 11절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장자권을 갖는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들 없이 형님이 죽으면 시동생 되는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부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형님을, 죽은 형님을 위해 그 형제 후사를 잊게 한다. 언론 보기에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게 점점 이 사상이 올라가면 인류가 지금 70억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으로만 인정해요. 70억이 있어도 우리 각자는 나라고 하는 존재, 선악과 먹고 생긴 거예요. 나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나온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나 개인 같으면 나 죄 안 지으면 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담으로 났는데 내가 좋건 싫건 위가 정시예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정시예요. 원하든 싫든 좋든 정시예요. 그를 담습니다. 그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같으면 나 안 지으면 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이에요. 지금 70억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자동 죄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걸 우리가 믿는 순간이 여러분과 나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나 개인으로 보면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오늘도 내 정신상태나 안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입니다. 죄인들이 인정 안 해요. 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개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있는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과 나의 함께 죽음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담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으로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첫째 아담, 예수는 둘째 사람. 아담은 첫째 사람, 예수는 둘째 사람. 아담은 첫째 아담, 예수는 마지막 아담. 첫째 사람 안에 여러분과 내가 태어났고 존재해 있다면, 죄인이 됐다면 억울하게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청산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 믿음이에요. 예배당 첫날 만날 다녀도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예배당 다니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야, 나는 죄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모든 죄, 모든 걸 해결해버렸고

빚쟁이였는데 어떤 재벌이 그 말을 듣고 빚을 갚아버렸구나. 빚 갚았으면 빚쟁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빚쟁이에요. 지금도 빚쟁이에요. 그러나 재벌이 갚아버렸어. 그게 확실히 믿는다면, 그 사실이구나 믿는다면 빚쟁이 아니잖아요. 빚쟁인데 빚쟁이가 아니에요. 죄인인데 죄가 아니야. 왜? 빚을 갚았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야. 원칙적으로는 나 죄인이에요. 빚쟁이야. 그러나 재벌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빚쟁이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다 해결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빚쟁이가 아니구나. 용서받았구나 다. 형님이 죽었는데 아들 없이 죽었으면 그걸 끝났잖아요. 장자권이 없어져요, 그 집에. 그러면 다른 형제가 거기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후계자를 있게 해야 돼. 이 정성이 가만 보면 아, 이게 구원에 다니는 하나의 가족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노아의 가족, 고넬료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 전부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희 함께 있는 형제 중에 하나 죽으면, 아들이 없어 죽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데 시집가지 마라. 그 집안에 있어야 된다. 거기에 다른 형제와 다시 아내가 되어 아이를 낳으면 그 형제 의무를 행할 것이요. 그 여인에 낳은 그 아들로 죽은 형제 후사를 잊게 하라. 오늘 이 38장 이 본문은 장자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삼형제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요.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였습니다. 맏아들 엘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니 이름은 다말이야. 이방 여자입니다. 다말이었고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신 거예요. 맏아들, 첫 아들 죽인 겁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가서 너 형수를 아내로 삼아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대를 있게 하라. 오난이 둘째 아들이 그러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인정하기 어렵죠. 나도 내 존재가 있는데 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으나 관계를 피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셨다. 아들 둘 다 죽었어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내 아들 셀라가 지금 어리다. 장성할 때까지 너 친정에 가 있으라.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아들 셀라, 마지막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친정으로 간 거예요. 가서 언젠가 시아버지가 나를 빨리 불러서 저 셋째 아들 이젠 다 컸을 텐데 내 남편으로 주어서 대를 잇게 해야 할 텐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 다말은 이거 안 되겠다. 시아버지가 장자권을 무시하고 있다. 시아버지 유다가 장자권 회복에 생각이 없는 것을 알고 양털 깎으려 딤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로 가장해요.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창녀가 돼서 거기 앉았어요. 시아버지 된 유다가 그를 창녀인 줄 알아요. 자기 며느리 다말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가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지내겠다. 창녀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내게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내가 줄 것이라.
오늘 하루 나와 즐기면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준다. 그러면 그 염소 새끼를 가져올 때까지 약조물을 내라. 뭘 약조를 하면 좋을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 당신이 가지고 있는 끈,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 이 셋을 내게 달라. 유다가 그 세 가지를 주고 그 여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여인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더라.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장례 집에서 나온 이 시아버지 유다가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서 부탁을 합니다. 내 약속했는데 염소 새끼를 가져가서 그 여인에게 주고 그 세 가지 약조물을 찾아서 나를 달라. 친구는 염소 새끼를 끌고 그곳에 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여자를 찾지는 못해요. 이웃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이곳에는 장례라는 게 원래 없다. 이 동리는. 당신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다. 여기는 장례가 없는 마을이야. 그러니까 염소 새끼 그냥 도로 가져온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는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는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석 달쯤 될 때에 어떤 사람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당신 며느리가 다말이 행음해서 지금 잉태됐다.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불사르라 그 여인을. 그 며느리를 불타 죽이라. 이 다말 여인이 끌려나가면서 그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잉태되었다 하면서 세 가지 약조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그 물건을 알아보고 내 것이야. 그럼 내가 장려하고 그날 즐길 때 그게 며느리였구나. 가로되 그 여인은 나보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죽여야 될 사람이지만 그 여인이 나보다 옳았다. 왜?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했구나. 나는 그걸 무시했는데 내 집에 며느리도 들어와서 기어코 장자의 명분을 가지기 위한 생명을 걸었구나. 그 여인은 나보다 옳도다.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국 다말은 아들을 생산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생의 목적인 장자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당당히 쌍둥이 아들을, 둘 다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대를 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장자권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 흙으로 사람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첫 창조 아담은 사탄의 꾀임으로 저주받아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창조된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부르심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출애굽기 44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 아들, 장자라. 그를 해방시켜서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어요, 다. 그 후에 해방한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다 나가라. 이스라엘 민족은 다 나가라. 자, 이 장자가 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가 된 이후에는 그 장자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삼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습니다. 장자가 되면은 신명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소유에서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는 소유의 두 배, 두 몫을 받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역대하 21장 3절에 보면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다. 장자는 왕이 돼요. 왕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몫을 받아서 누리고 왕이 될 수가 있고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장자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장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세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이 장자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수는 지금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되어 계세요. 앞으로 재림하러 오실 때는 왕으로 오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하다.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돼요.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뭘 알려주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뭘 알려주었느냐? 죽음과 부활을 알려준 겁니다. 그게 영원한 진리다. 참을 가르쳐준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걸 아는 사도들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으며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도 없다. 거기 모든 인생 문제, 우주 문제, 모든 문제가 거기에 해답이 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왜 죽었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죽으신 이후에는 지하에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천상에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역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의 사람으로 와서 죽고 땅속에 들어가서 음부에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천상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 새 사역 때문에 선지자요, 참 선지자요, 참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분이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람에게 다 끌어들여서 영원한 다스리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삼직입니다. 그걸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성육하셔서 하신 이 귀한 사역, 선지자, 제사장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된 것이 장자권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도 없는 분이 왜 죽고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해결하고 부활되셨어요. 지금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구나.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이 육체를 중심에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떠나 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와 영원한 영과의 연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가 주신 능력, 그가 주신 기쁨, 그가 주신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장자권 하나를 위해서 여성은 알아요.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치욕적인 육신적으로 타락인지도 압니다. 이 여성들은 사력을 다해 장자권 얻어야 된다. 기어코 장자권 뭡니까?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이다. 그거 믿는 것이 장자권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친구와만 만나면, 저 크리스찬과 만나면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어두웠는데 대화를 얼마 하고 나면 빛이 들어와. 마음에 평강이 와. 기쁨이 와. 이게 선지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할 거예요. 대학을 나왔든 국민학에 안 나왔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는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예수 믿기 어려워요. 사실은. 나는 강력 부자다, 예수 믿기 어려워요. 믿고 싶어도 안 돼, 이 마음이. 그러나 성경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너 구원 얻은 사람 중에 보라, 문볼 좋은 자가 어디에 있냐,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 중에 보라, 여기 문볼 좋은 자, 똑똑한 자 어디에 있냐. 없는 자, 무능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냐. 세상에는 물질 모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배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하시되 믿지는 마십시오. 그게 나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그 물질이, 그 지식이, 그 명예가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안에 아름다운 덕을 가진 분이 있잖아요. 이분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자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역대하 5장 1절에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야곱의 장자예요. 장자인데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니 음란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 그건 뭘 내게 관계했냐? 미래 거야. 뭔지 몰라, 장자의 명분은. 나는 지금 현재 빵이야. 빵이 진리야.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돈이야. 빵이 생명이지.
무슨 영혼 문제, 영원한 천국 문제, 장자, 그건 내게 필요 없다, 그건. 그래서 쉽게 넘어간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 흘려도 회개가 안 돼. 기회를 얻지 못해.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겁니다. 빵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음란 때문에. 자, 여기 우리가 장자권을 뺏기면 안 되는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선악과 먹은 아담 안에서 선악과 먹은 우리 존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윤리와 도덕, 정의를 부르짖어도 전부 다 부패된 쓰레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은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된다. 나는 기어코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나를 위해 이루어 놓은 그걸 내 것 찾아가져야 된다. 그게 장자의 명분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안 믿은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걸 내 것 내놓으라고 찾아 먹는 게 이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십니다. 내 것 내놓으라. 내 것 달라. 오직 이 며느리는 다말은 무수한 욕을 먹고 불에 타 죽을 지언정 마음속에 장자의 명분을 내가 잡아야 된다. 이걸 위해서 생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성들이 다 이 여성들이에요. 다말, 룻, 또 기생라합, 이 모든 사람들. 비록 환경에 눌려서 그런 삶을 살았어도 중심만은 장자권, 이거 있어야 된다. 꼭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 거듭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면 이게 타락되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직접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여러분 나를 완전히 새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선교회 정동석 목사님의 말씀 설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정동석 목사님이 섬기시는 나선교회는 1620 노스 플러튼 로드 라하브라 하이츠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와 EM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562-690-7979 또는 나성 church.net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주 복음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역을 함께 나누는 새롭게 하소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32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평육 선교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나가 지역에 오랜만에 내려와서 GBC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0: 네. 이번 남가주는 어떤 일정으로 오셨습니까, 목사님?
1: 지난주에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요. 특별히 또 방송 통해서 저희 선교의 열매들을 청취자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0: 네. 어느덧 32주년이 되셨어요.
1: 그러게, 그냥 뭐 38살에 느닷없이 이제 루완다 전쟁 현장으로 그냥 굉장한 그런 그 성령님의 감동,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길을 떠났었는데, 그냥 배낭 메고 시작한 세월 32년이 지나고, 지금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헛되지 않고 잘 살았다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고생스러웠지만 아내하고든 항상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냥 아낌없이 우리 삶을 다 드렸는데 열매가 아름답게 열렸으니까 참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특별히 매년 고난 주간마다 40일 특별 이 선교를 위한 그 금식 기도를 하세요.
1: 제가 이제 뭐 40일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0: 네.
1: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40일 동안 연속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금 3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냥 뭐, 이게 시간적으로도 사람들을 만나고 이럴 시간이 많지 않고, 또 교회들 앞에 이 선교를 알리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제 사역에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로 이제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믿음을 잃은 이 시대에, 정말 기도로서 되어져 가는 사역들의 열매들, 그런 실체들을 좀또 세상 앞에 보여드리고도 싶고, 그래서 사람의 조직이나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기도로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 그래서 해마다 이제 40일 금식 기도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으면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니까, 때때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시험이 된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하여간 40일 금식 기도로 제목을 올려드렸던 것들은 한해 지나고 그 다음 해 이제 4월, 3월 말 이렇게 고난 주간이 되면 다 이루어져 간 모습들을 저희들이 계속 경험해 오고 있고, 올해도 뭐 엄청난 기도 제목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 이루어진 모습들을 또 세상 앞에 보여주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을,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그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제가 좀 부끄러운데 매년 금식 기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하고 그 메시지를 봤는데 항상 동참하지 못했어요. 회개합니다.
1: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셔도
0: 네.
1: 그냥 뭐 하루에 한두 분이 하시고 하더라도 40일 꽉 차서 기도를 하고, 이제는 또 우리 현지에 5개 나라에 있는 선교센터의 직원들까지도 제가 막 억지로 막 하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고 하면서 오히려 더 기도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해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0: 네. 지난 3월 2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 네네.
0: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들로
1: 그래서 지금
0: 함께
1: 저희들이
0: 기도하고 있는지.
1: 첫째 주간에는, 지금 갑자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간다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1996년에 부지를 마련하고, 1997년부터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30년째 건축을 계속하면서, 뭐 이렇게 뭐 재정이 한 번에 있는 게 아니고, 그저 뭐 5천불 만불 생기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짓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나서 2015년에 저희들이 대학교 인가 신청을 교육부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뭐 하려는 게 많은데, 대학을 하는 게, 이게 선교사가 개인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닌데,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10년 만에 이제 대학교 인가가 되고 또 탄자니아에서는 칼레지를 하기 위해서 150에이커를 정부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농과대학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 한 15년 세월이 걸려서 건축 시작한 것부터 해서 그래서 또 작년에 이제 인가가 돼서 좀 개교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루완다에도 우리가 신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2018년 정도 되면서 루완다에 뭐 몇천 개의 교회를 다 문을 닫고 시설 문제 때문에 그러고 나서 2019년부터는 신학교들을 다 또 폐쇄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신학교가 한 400명 정도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거를 폐쇄하고 교육부 인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가 과정이 시작이 됐는데 뭐 교육법이 계속 바뀌면서 단과대학은 허가를 안 해주고 특별히 이제 신학교는 이제 허가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대학이 되고 특별히 이제 루완다 정부가 원하는 공과대학으로 이렇게 과학기술 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벌써 6년째 건축도 새 종합대학이 신학교로 조그맣게 시작한 거가 이제 종합대학이다 하다 보니까 건축도 다시 하고 해서 한 6년 동안 또 씨름을 하면서 요번에 이제 그 교육부 고등교육부 평가단의 평가는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에 지금 상정이 돼 있고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이제 개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올해 그러니까 탄자니아 두 칼레지 두 개 하나는 인가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분교처럼 운영하는 게 있고 네. 그 우간다의 대학교, 루완다의 대학교 이러다 보니까 뭐 이거 운영이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갖추어진 요 대학만 운영할래도 뭐 8월 달 정도 되면 한 180명의 교직원을 채용을 해야 돼요. 이분들은 또 이제 박사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 인건비가 뭐 초중고등학교 선생들하고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첫째 주간에는 우리 이제 대학교 4개 칼리지 대학교 운영, 두 번째로는 15개 선교센터가 있는데 선교센터에도 한 300명 지원이 있어요. 그 학교 운영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병원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선도 이게 또 이 병원선 하나만 해도 엄청 힘든 일인데 운영.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교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선교센터, 그다음에 병원선 운영을 위해서 첫째 주간에 기도하고 두 번째 주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건축을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강남 나라의 세 개의 선교센터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강남 하나의 대학을 두는 걸로 지금 센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건축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나라에 현재 15군데에서 건축이 진행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년 4월 되면 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제목을 내고 있으니까 이제 다 기대하고 그리고 응답이 될 4월로 믿고 이제 세 번 기대 주간에는 저희들이 또 이제 특별 사업으로 또 신규 사업 이렇게 해본되는 것들과 작년에 이제 저희 콩고 사고가 이제 지금 M으로 테니스리 안군전으로 굉장히 보통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고아가 엄청 많아 그래서 이제 고아 원자 굉장히 분들을 하고 있는데 옛날 고 이제 그들이 나요 M3 이제 쓰리 원 안군 기이 있는 도시에 고아원 고마 이제 그 하고 5명이 방하는데 상 기지 월에 집이 전소원을 있어요. 설에서 60층이 이제 렌트 거주 집인데 그걸 보상을 해줘. 이게 그냥니까 돼버려. 이 그거를 원래대로 들어 짓고 아예 이상을 렌트를 줘야 돼. 렌트가 주인 아니면 그 월 우리가 낮지만 애들이 개을 이제 쓰면서 이제 하던가 돼서 빌레도. 그도 이제 고마가 그 화재 그 땅 콩 살아 동부 이렇게 와가 주예요. 또 뭐 고도시 한반 이제 그 있는 땅. 한 중고의 병정지역의 수도 굉장히 큰 도. 그런데 큰 건 축복판에 한 평당이라서 갈 수 있는 650원 정도 되는데 갈 수 크고 아이들이 이제 보육원 교사 축도 때문에 명 이상 후로는 거주 1원이는 더가 건축도 있고 1원이 또 저도 건재 대학도 있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만은 그 이닝센터 소재에서 2월 이닝센터에 건축할 수 있는 걸로 해서 30년물에 축하 일단 약속을 하고 올해 본 12일까지 인상해 지불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거의 달려고 해서 일단은 그래 이제 그들 또 감당해야 되고 2010년부터 해서 또 이제 또 다른 루안다가 2018년부터 교회 폐쇄를 하다 보면서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몇 분은 세계 그 산파라 1000개 정도의 교회를 폐쇄했어요. 보니까 이제 한 군에 그리고 한 두세 개의 교회만 살아 있고 내 모든 게 폐쇄가 있고 그다음에 법이 아주 강화돼가지고 집회법이 강화되면서 일반 가정에서는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 모임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고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예배나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게 하고 교회는 폐쇄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 건축을 허가를 받으려면 1500평, 0.5 헥타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예배당을 건축하되 방음 시설 뭐 이런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안전 시설 또 위생 시설 그다음에 교육 시설이 꼭 있어야 되고 부가 추가로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도 0.5 헥터 1500평 이상의 부지가 돼야 되니까 지금 농촌의 교회들 뭐 서울 그 키갈리 있던 교회들도 그 시내에서 0.5 헥타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폐쇄된 상태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루안다대 대학교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네. 교회는 뭐 손을 못 댔었죠. 근데 교회가 다 크로즈된 상태라서 이제 대학교가 인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교회를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교단을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이제 카욘자에 한 10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어요. 양재학교 하던 거. 근데 양재학교가 일반 부속 교육시설은 되니까 사회 봉사시설이 되니까 놔두고 예배당 한 500평 정도만 더 확보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면 교단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0: 네.
1: 교회를 등록하려면 주변에 한 1000명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제 그 마을에서 양재학교를 통해서 계속 많은 학생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1000명 사인 받는 거는 또 다 같은 이제 교인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서 교회 설립을 이제 추진하고 세 번째 신규 사업은 지금 이제 각 나라의 한 개의 대학을 세우는 일인데 탄자니아, 지금 루안다, 우간다는 대학이 설립이 됐으니까 네. 이제 비전 2030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10년 동안 이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한 건데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콩고하고 부룬디에 대학교 설립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정규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루안다하고 우간다의 정규 대학이기 때문에 그 브랜치로라도 우선은 이제 내년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러닝 센터라도 준비하고 브랜치로 운영하다가 이제 각 나라에 인가 받는 걸로 그래서 세 번째 신규 사업이 있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네 번째 주간에는 그냥 우리 이제 여러 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대행진이라든가 또 우리 축구단 무슨 뭐 트레이닝이라든가 단기 선교단이라든가 그래서 해마다 많은 그 선교단들이 참석하는데 안전 문제 또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운동들 복음 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다섯 번째 주간 이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이제 간사님들이 계시고 또 파송 선교사들이 있고 또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헌금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이 되어져 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대학교들이 시작이 되니까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이제 교수 요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 또 은퇴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교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섯 주간 기도하고 내년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0: 아멘. 그 열매를 저희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이게 숨이 막혀서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 이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 이 일을 부담을 해야 되나 뭔가 경제적으로나 헌신으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는 우리가 제가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그걸 뭐 이거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것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내년에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들입니다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전에 한번 우리 북가주에 한 분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중보기도 그러니까 산호세 지역에서는 매주 화요일 날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한 16년을 계속 참석하신 분이 네. 16년치 매월 기도 제목을 다 모으셔가지고 그걸 이제 루안다에 가서 강의하시면서 다 펼쳐보시면서 그 어마어마했던 숨막히고 안 될 것 같던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선교사님, 나 옛날에 솔직히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와서 이번에 그걸 다 뒤져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일들이 다 이 땅에 이루어진 걸 봅니다라고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0: 네.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이 선교사님만의 선교사역은 아니네요.
1: 그럼요. 저희가 뭐 저 많은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냥 뭐 제 힘으로 된, 저는 뭐 얼떨결에 그냥 뭐 성령께서 부르셔서 그냥 가서 그냥 앞서 있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이제 기도의 중요성은 또 뭐냐 하면 제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조직하고 막 하려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문제들과 분규와 다툼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거거든요. 사람끼리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기도로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모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선교단들이 오셔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엄청 고생을 하셔도 그냥 거의 아마 하나 뭐 어떤 어려움도 없이 또 지금까지도 어려움 없이 이렇게 되어져가는 것들이 무슨 뭐 저희 선교회가 무슨 뭐 큰 뭐 막 이런 일들이 없이 그냥 묵묵하게 지금까지 되어져가는 것들은 성령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부른 사람들, 그런 이제 돕는 사람들,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도 뭐 재정 가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하고 모든 것들도 그대로 또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들도 아프리카에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열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이 아프리카 선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1: 아니요.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저희들은 네. 코로나 전에는 네. 그 이제 사역이 제가 이제 건축이나 이런 쪽에 보다는 그냥 이렇게 사람 지금 당장 필요한 일들이니까 사람 살리고 세미나하고 먹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재정이 글로 이제 쓰여졌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는 뭐 다른 뭐 선교사들이 철수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선교사들도 그러질 않고 많이 그 학교 지금 센터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확 전향해 주신 게 코로나 때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들은 엄청 지금 이제 많은 건축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부터 되어진 일들이고 또 대학교 기반도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마련돼. 그래서 항상 뭐 이제 세상의 위기가 저희들에게 항상 기회가 되어지고 참 놀랍게도 네. 그냥 기도하는 선교회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또 뭐 이게 중동 전쟁 대학교는 네 개로 운영해야 되는데 뭐 많이 무섭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오히려 이런 기회 어려움이 또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로 통해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0: 네, 이런 선교사님의 담대함이 바로 이 기도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1: 근데 저는 뭐 어려서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지 그다음에 기도가 막히고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어서 기도를 못해서 그러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그냥 다 들어주시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기도한 것들은 다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네. 사역해 왔습니다.
0: 앞으로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도 기대가 되네요.
1: 지금은 뭐 이제 비전 2030의 골격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우리가 골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프리카 5개 나라에 각 나라에 하나씩 대학 세우는 일이에요. 그 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나 큰 대형 교회가 여러 교회가 합쳐도 대학 하나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손을 대놓고 지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세계에 세계 나라의 이제 대학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콩고와 부룬디가 생기면 각 나라의 대학이 세워지고, 두 번째로는 대학만 덜렁 세워졌다고 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양육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각 나라의 세 개의 선교센터를 별도로 두고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유치원에 입학하면 3년을 다녀야 돼요. 5, 6, 7살.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15년을 한 곳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바르게. 그래도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자기 인생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가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공을 정하도록 하는 게 이제 대학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학교까지 하면 거의 20년을 한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교와 15개 선교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병원선은 이제 1호선이 지금 되어 있고, 빅토리아 호수에. 빅토리아 호수가 남한 땅의 3분의 2 크기예요. 한 처음에 한 1,000개가 되고, 2호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건 뭐 또 의료사역이니까 이제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단 설립.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저가 이제 올해 70살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32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원을 깊이 주시고, 이 소원을 다 이루려면, 최소한도 40년은 좋다고 일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도 40년을 쓰셨고, 네. 다윗도 4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저도 그냥 40년을, 그냥 최선을 삶을 살아서, 내 마음에 주신 어떤 소원들, 또 그림들, 비전들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후배들에게 하려고 하려면 40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러고 나면 이제 현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앞으로 또, 그렇게 크게 밝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또 현지는 현지 교회가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현지 교단을 만드는 일을 해서 교단을 지금 설립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 우간다에다가 신학교를 해서 한 800명 정도 신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250명 정도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이 우간다, 탄자니아 쪽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루완다는 이제 다 폐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별도로 루완다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선교사들도 양성을 해야 되니까 선교사 훈련학교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다음 세대들을 키워서 선교를 맡겨놓기 위해서 아프리카 학생들을 한국에 한 100명 이상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학까지만 저희 선교회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박사과정 가고 이런 거 자기네들이 한국에서 알아서들 가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요번에 8월 달에 경북대에서 한 학생이 우리 루안다 고등학교 출신 유학 보내서 경북대학에서 박사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시키다, 고등학교 졸업 사역을 시키다가 한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대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네. 우리 ATU, 루안다가 이제 9월에 인가가 되고 대학교 개교가 돼야 되는데, 두 학생이 이제 박사 둘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서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맡아야 월급 받는 식으로 이제 취업으로 오는 사람하고 그냥 거기서 자라서 네. 학교를 자기 학교로 알고, 또 뭐 나한테 맨날 파파 그러고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건 다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학교를 위해서는 박사, 그동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을 보냈는데, 이제 우리가 대학교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보내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도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 미래의 이제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저희도 이제 여덟 번째로 비전 2030 중에 하나 하는 거는 아프리카의 그 청소년들이 여전히 그 뭐야 이제 뭐 그 식민지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모습들 통해서 이렇게 전승되어 오는 어떤 그런 나쁜 버릇들, 그다음에 가정들이 막 파괴돼 있고 너무 가정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의 빌드업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청소년들 간에도. 그래서 길갈 리더십 캠프라는 거를, 이것도 코로나 때 아주 힘든 상황이었지만 네. 코로나 때 받은 비전 중에 하나가 한국이나 아프리카 오면 보름씩 갇혀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또 비전 중에 하나가 이제 길갈 캠프입니다. 길갈이라는 거는 애굽의 수출을 굴려버렸다는 뜻이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옛날의 습관들 또 수치들을 굴려버리는 운동으로 청소년 운동을 하는데 길갈 리더십 캠프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번에 책을 하나 낸 것도 이제 그 내용들로 청년의 일어날 위대한 길을 가자. 그건 이제 아프리카 애들 위해서 쓴 건데 한국말로도 이번에 이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길갈 운동을 계속하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게 하는 것은 그 세븐 마운틴스 클럽 운동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간에 우리 사회에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나아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분야들, 정치, 정부기관들, 또는 이제 경제계, 또 교육.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의 교육은 그래서 우리가 교육대학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교사들이 안 되려고 그래요. 교사들이 월급이 작대요. 그래서 교사들이 안 되려고 하는데 오히려 교사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적 그 핫을 가지고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선교지로 알고 나가서 완전 복음화하는 그런 그 교사들을 만들어 보내기 위해서 교육대학은 이제 각 대학에마다 교육대학을 지금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계, 그다음에 이제 언론계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언론 미디어 방송 쪽 그리고 이제 NGO 단체 역할이 아주 커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래서 NGO 우리 학생들이 커서 NGO 단체를 만들거나 넌 가버먼 오르가니제이션이니까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구석구석에서 돕는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이 아프리카에서는 더 크고 네. 또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사회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뭐 예술 체육계 그래서 7개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를 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고등학교 때는 7개 클럽 중에 하나에 가입을 하게 해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경제인이 돼야 되는지, 그거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빌드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갈 때는 그 7개 분야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전공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공부하고 나가도록. 그래서, 이제 8가지 말씀드렸는데 2가지는 뭐 한국과 미국에 저희 성교훈련센터를 만드는 일이고, 그래서 2030년까지 이렇게 10가지 비전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한국과 미국에도 이 선교 센터가 필요한 거죠.
1: 그렇죠. 본래는 이제 우리 북가주에서 시작이 돼서 본부가 있고 네. 전에는 이제 남가주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게 관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이제 조용히 하고 있고 한국에는 이제 영종도에 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한국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삶은 그냥 한국, 미국, 아프리카 이렇게 계속 삥삥 돌면서 살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32년간 아프리카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김평육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663-3710, 213-663-3710번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평육 선교사님의 두 번째 간증은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밴쿠버 호흡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오브 홉 제공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이 프로그램은 미주보금방송 웹사이트 kgbc.com 또는 미주보금방송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성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미주 복음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향기를 전하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는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0: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고 매일 또는 자주자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되새기고 생각하고 또 그거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묵상의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말씀의 깊이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고난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잘 답변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3장 15절은 암송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의별 질문을 다 쏟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악과 고난이 많은가? 또는 사방에 길은 많은데 오직 예수만 생명의 길이라니 말이 되는가? 또 다른 종교를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인가?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증거를 보여라.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도는 불쾌하게 느낄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심정으로 늘 최선의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문에 다 완벽하게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답변을 피하기만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며 답을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아는 체하여 엉뚱한 답변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오히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은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전도자로서 갖춰야 될네 가지 요소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지금 3장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전도자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3장 15절에 그랬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에 관해서 자신도 의심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사막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추상적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평안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책을 통해서나 들은 풍월로 전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걸로 결코 진정한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이 정말 영생을 받은 것이 분명한지 늘 확인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소위 모태교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은 당연하다고 믿는다거나 유아 세례를 받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런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는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그것이 확실한지를 자주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로,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려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하려면 관련 서적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를 더 알게 되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비밀들을 계속해서 캐낼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더 귀한 보화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좋은 자료들이 많고 또 인터넷에서 찾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열린 책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하늘에 속한 비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여 아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질문에 대답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등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전도할 때 온유와 두려움을 알아 그랬습니다. 전도할 때 조심할 것들이 있는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초적이거나 상식적인 질문을 받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고 진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흔히 우리가 보이는 태도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려움으로 하고란 말은 정중하게 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혹 아예 엉뚱한 질문이나 무지한 노인의 이상한 질문이라도 경솔하게 대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저는 여러 해 전에 거의 5년 정도 신앙 상담을 생방송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취자로부터 전화로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성경적인 답변하는 것인데 심각한 질문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느 때는 엉뚱한 질문들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몇 년간 진행하면서 대략 돌이켜보니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실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가능하면 헌금을 덜 내려고 궁리하지 않을 것이며, 마음껏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넷째로,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유익을 얻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청결한 양심으로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므로 행여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과장된 말이나 근거 없는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겠지요. 자신을 속이지 말고 양심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사실대로 간증하고 접근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3장 17절로 21절을 읽습니다. 3장 17절에서 21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가운데 3장 18절을 좀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이 구절에서 단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원래 헬라어의 하팍스라는 것으로 일회성이지만 그 효과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매일 그리고 절기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 26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처럼 매년 성수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단한 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그 방법입니다. 둘째로 그의 죽으심은 불의한 자의 죄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고 말했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불의한 나의 죄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동할 양식이라는 작은 잡지에서 읽은 유명한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이 한 범죄한 병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정한 일자 저녁에 통금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날 때 사형을 집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통금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종탑 안에서 한 여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사형당할 병사의 약혼녀로서 약혼자가 죽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커다란 종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무거운 쇠종이 좌우로 부딪히는 바람에 그 여자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크로멜은 감동을 받아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인정하여 오늘은 통금종을 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사형을 면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예수께서 그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단순히 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온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죽으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 죄인이며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거룩한 하느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를 믿는 자는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로 극복되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몸이 못 박혀 죽으시고 영혼만 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죽으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그의 몸이 다시 사신 것을 말합니다. 즉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부 이단 집단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라고 했는데 큰 잘못입니다. 부활에는 많은 의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더 이상 최종적인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의 부활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셋째로 주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의롭다움을 받은 확신이 됩니다. 넷째로 주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다섯째로 예수의 부활로 마지막 심판이 있고 성도에게는 위대한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3장 19절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은 해석이 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지요. 가장 흔한 오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다시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선포한다는 말의 뜻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외쳐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선포의 뜻입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 회개하고 믿을 기회가 절대로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다 했습니다. 한 번 죽은 후에는 다시 회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박광철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박광철 목사님과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818-862-1031번 818-862-103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BC 안내입니다.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이 손봉호 교수와 함께 남가주에서 콜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최대 빈민촌 지역에 에이즈 여성과 빈민 청소년을 위한 재활센터 보이스 오브 홉 건립을 목표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나성영락교회, 주회축복교회와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이어집니다. 특별히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마련되며 손봉호 교수께서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적 윤리의 본질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한인 대표 건강식품 기업인 영신건강과 미주복음방송이 함께 후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또는 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 전화 703-473-469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에 풍성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선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 복음 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당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 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뱅크 오브 홉,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대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KGBN Anaheim.
1: 이 시간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선의 자아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시며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최선의 삶을 살아봤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자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삶이었던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말씀이 나오죠. 온전함이라고는 헬라어가 텔레이온인데요. 킹제임스 버전은 퍼펙트라고 번역했어. 완전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mature, 성숙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땅히 돼야 될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땅한 사람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자신의 풀 포텐셜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성하다는 말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만 많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죠.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아들하고 TV 채널 가지고 사오는 아빠들 계시잖아요. 키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키 큰 사람 중에 야무지지 못하고 싱거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장성함이라는 것은 영적 성숙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할 만큼 충분히 자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량이라고 하는 말은 메트론이라는 헬라 말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미터, 길이를 대는 단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죠. 박자의 속도를 측정하는 도구, 그것도 동일한 단위에서 나왔습니다. 즉 측정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나, 성숙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휴매니티의 아이디얼한 이상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상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같이 되는 것, 흔히 말하는 to be like Jesus,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이상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삶과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선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을 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보시면 이는 이제부터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적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에베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할 때 아시겠지만 영어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Childlike이라는 단어가 있고 Childish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Childlike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뜻입니다. 어린애같이 순전하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Childish라고 할 경우에는 미숙하다, 유치하다, 성숙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Childish한 사람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낯설 때와 낯설지 않을 때를 구별을 못합니다. 둘째로 이기적입니다. 무식은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체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comprehension이 부족해요. 지역적으로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울한의 개구리처럼 혼자 결론 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잘 삐칩니다. 조금만 알아주지 않아도 금방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미숙하고 유치한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제법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신앙 경륜도 있고 직함 가진 사람도 참 많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연령과도 상관이 없고 직함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 미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 때에 러시아 정교회가 부패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당시에 나이가 지긋한 성직자들이 거룩한 가운을 입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는 직전인데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예전과 의식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핫하게 다툰 논쟁이 이것입니다. 축도를 할 때 손가락 끝을 펴느냐 구부리느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펴면 어떻고 구부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령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쏟게 되면 childish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사랑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거룩하고 진실된 삶인데 우리는 그 기대를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신이 아니나 챙기고 나의 유익만 챙길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기대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우리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때에 우리 삶의 열매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최선의 자아를 형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려면 영성의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영성의 뿌리가 깊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속임수, deceit죠. 어린아이들은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교 앞에 야바이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눈속임으로 아이들의 돈을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도 사탄의 속임수가 많습니다. 가짜를 만들어 놓고 진짜라고 속입니다. 물질주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화려한 삶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우리를 속이죠. 그것 따라가게 되면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간사한 유혹입니다. Cunning temptation. 어린아이들에게는 사탕 한 개만 줘도요. 낯선 사람 따라 나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마귀가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수법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선악과 따먹으면 쓰다고 했나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유혹이죠. 그래서 달콤한 줄 알고 따먹었더니 그게 죽음을 가져오는 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갖 교훈의 풍조, Every wind of new teaching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더 정확히 번역하면 false teaching이죠. 이 세상에는 거짓 교훈들, 잘못된 교훈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인본주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인간의 논리와 이성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무슨 대수냐, 자연과학을 믿고 AI를 믿어라 라고 가르치는 풍조, 인본주의 사상이죠.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조하는 상대주의적 사고방식도 잘못된 풍조에 해당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서로 품고 포용해야 행복한 사회가 된다. 심지어 동성애 달까지도 품어야 된다.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것이 다 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대표적인 영적 현상 중에 하나가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맥센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깔리는 진짜 의도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속임수와 유혹과 세상 풍조가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요동치게 한다는 이 단어가 NIV 성경에 재미있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Tossed back and forth by waves.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냥 앞뒤로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티피컬한 모습이죠.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작은 파도에도 쉽게 토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한마디만 던지면은 그동안 쌓았던 영상 다 무너뜨리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기도를 중단하도록 유혹을 했어요. 여기서 내려가기만 하면 너의 아들, 딸 모두 하버드 대학에 보내주겠다.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속이단 이야기죠. 그래도 그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또 유혹합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역시 노라고 대답했어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너가 여기서 내려가기만 하면 베벌리 힐스에 있는 큰 집을 너에게 공짜로 줄게. 그래도 그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귀가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한마디 던졌어요. 그럼 너한테 준다고 했던 모든 것을 내 친구에게 줘도 되지. 이 한마디에 그 사람 기도를 접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있던 질투라고 하는 작은 방아쇠를 당기자 금방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닝하고 간교한 것입니다. 우리의 악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살짝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간교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평소에 영성의 중심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람이 불고 교만 추락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영성의 뿌리를 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깊이를 뿌리 내리게 되면 마귀가 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동일한 마귀가 하와도 유혹했고 예수님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죠. 그랬는데 하와는 넘어갔고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둘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와는 말씀을 근성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말씀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사탄이 여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요, 하와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물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과일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Probably, maybe, likely, what if I should die?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대답을 했어요. 왜 확실하게 답을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사탄이 걱정하지 마, 너희들 절대로 안 죽을 거야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는 하와가 사탄의 말은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게 폐망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군세가 오히려 마귀를 때려잡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악한 세파 가운데 돛담배처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말씀의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세가 내 안에 존재해야지 여러분이 모든 악한 세파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죠. Deceive and be deceived. 내가 누구를 속이기도 하지만 내가 속기도 하는 시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 성경을 소개를 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붙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세상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의 닻을 깊이 내리도록 토와줘야지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 주위에 흔들리고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은 기독교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약한 세대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을 깊게 하려면요, 말씀의 뿌리도 내려지지만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시련이 찾아와도 시련의 바다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불면 이곳저곳 왔다 갔던 웨이브링하는 바다 물결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요, 바람이 불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무엇을 구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린 사람은 무슨 일이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닻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약한 세대 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참된 성숙 가운데 나가기를 원한다면 영성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려면 사랑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사랑의 그릇에 담겨지게 되면 그 말이 힘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습니다만은 원문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Speaking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truth, 진실이라는 단어가 love,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동시에 주어져 있죠. 사실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랑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속이고 거짓을 말한다면 그 사랑 오래 갈 수가 없죠. 그것은 위험한 로맨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째짠 로맨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째짠 로맨스는 돈이 없어 그렇지 사랑은 진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속이는 사랑은 위험한 것입니다.